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동화 근대보신환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우리 우대활동 계속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번 달에 난치비도 물고 여러 가지 김장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경제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좀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병치료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서는 혈압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한알 먹고 뭐 알로티핑도 좋고 뭐 인다파한도 좋고 본래 기존에 먹던 혈압약을 한알씩 먹었댔는데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도 아예 어지럽고 좋았댄데 어째 갑자기 우리 머리가 어지럽고 뒷대퇴가 뻣뻣해 나고 혈압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우리 요즘 들어서서 혈압 관리에 중시를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대보신환을 쓰시는 분들은 혈압 방면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대보신환 자체에 우리 혈압약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에서 혈압약이 무엇인가? 뭐 서약처럼 그 하얀색 나는 알약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두중이라는 게 나무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1: 네.
0: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생긴 건데 뚝 끊어서 쭉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하얀 이런 진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게 진액이 나옵니다. 이 두중이가 바로 중에서 쓰는 혈압약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진액 같은 것이 혈관이 굳어지는 걸 혈관을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란 게 다 혈관 동맥 硬화 땅땅하게 굳어지면서 늘어나야 될 때 늘어 못 나고 줄어들 때 혈관이 줄어 못 두면서 오는 게 고혈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 남은자 은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도 이거 이제 계속 주로 혈압 온정 안 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지럼 쪽에 자주 나온다 그래.
0: 예.
2: 그래 가슴도 구두들하게 머리에서 소리 난지 그래서 어제 소리 그도 그 밤낮에 계속 나지 이래 고생하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해 근래 보세요 조금 먹고 있는데 아 조금 어지럼 쪽에 아이 나온다 조금.
0: 맞습니다. 어지럼 쪽 두통, 완고성 두통, 실면증 이게 다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렇게 가슴이 항상 후들후들한데 가슴 떨린 증도 주고 안 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전례적으로 밤 소변이 영 닫았습니다.
0: 예.
2: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다가 자지 못하다가 아침에 아 머리 어지럽지 이래 건네보시 한번 후부터 예. 밤소변에 또 한 번만 소변에 맞으면서 밤소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리고 소변도 좀 힘이 쉽게 시원하게 나갈 겁니다.
2: 예. 소변이 되는 것도 조금씩 조금 소변이 영 시원 잘 나갑니다. 예.
0: 네.
2: 나 이게 효과 좋을 때 이하고 좀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이거.
0: 예. 계속 잡수면 잡술수록 우리 100세까지 무병하게 장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도 예, 확대 참고야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2797. 예, 알겠습니다.
0: 네, 치료 잘 하시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는 어젠 건네보시환 7달 썼습니다. 여전히 예.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어린지 난다 하면서 안전하, 선하고서 빙빙 돌고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때 있다가도 예, 그저, 안세에 그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지나야 또 정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언니가 기억력이 상실돼서,
0: 예.
3: 그것만 말했던 것도 잊어먹고, 예,
0: 맞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 걸 오래 둬두면 이게 다 치매 조기 증세라는
3: 예,
0: 말입니다.
3: 이거 먹고서 그래 며칠 뒤에도 그래도 기억력이 차츰차츰 돌아가고
0: 나사시죠.
3: 그렇게 이 말이 아이디던 게 그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럼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를 잘하고 객관은 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그나마
0: 예.
3: 망고이던 게

0: 그게 할까봐지고,
1: 예.
0: 그러고, 아예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위를 자극하고, 그게 엔 좋습니다. 그리고
1: 발사하든지,
0: 예. 그리고 손발이 치기던 게 그것도 경력이도 다른 것보다도 예, 돌아갈 거야.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0: 혈세를 그만 이어도 잊어먹고 오늘 어째도 꽂아놓고도 또 가지고 댕기지 못하고 이래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1: 예.
0: 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 이래서 활동이 솔직히 또 배달받아서 한 1년 써볼까 안 해서 그랬다.
1: 예. 요즘

0: 엄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지금 건네 보신환 어서 먹은 지 여러 달째 되는데 요 여기저기 사정이 아프던 게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먼저는 벌써 동맥경화 있고 고혈압이 좀 있으면서 내 머리 그냥 항상 어빠나고 혈압이 조절해서 안 됐댔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약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봐도 낫지 않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어지럼증이 지만 해결됐습니다.
0: 예.
3: 그리고 머리가 좀 뭐 터지는 것 좀 그냥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던 게 지만이 났습니다.
0: 예.
3: 목도 해결됐습니다.
0: 예.
3: 그리고 목 대체 그냥 뻣뻣하고 얼리소리 붙이면서 이래서 불편하던 게 그것도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0: 예.
3: 그리고 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자꾸 황황하고, 예, 그런 것도 좋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면 또 마음도 막 같이 긴장해나고, 예, 막 긴장해나고 이러던 증상이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0: 예.
3: 그리고 저녁에 자자면 그냥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얕은 잠 잘 뗐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깊은 잠 푹 잠도 잠 잘 잡니다.
0: 맞습니다. 그, 이 약에 산조인이랑 원지람, 룡골이람 다 들어가 나서, 이, 실명증 치료에서도 확실한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먼저 눈도 또 건조하고서 그냥 눈이 건조하니까 뻑뻑하고 좀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눈도 지금, 이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많이 나서,
0: 그거는 예. 간이 해독 기능이 높아지게 되면은 눈이 그 안구 건조증이 바로 해결됩니다. 안구 건조증은 효과 빠릅니다.
3: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어제 나는 소변에서 냄새, 무슨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게 소변에서 냄새, 애기 나던 게 냄새 좀 안 난다.
0: 예, 정염증이 있었죠.
3: 예, 먹다 이런 소냐 처음 먹어보니까 네. 낸데서 먹고 낸데 효과 맞으니까 난 최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약입니다. 한 사람 몸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병 다병이 병이 네. 많을 때 쓰는 약이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활동할 때 싸게도 값어서려 맞이해서 오늘도 계속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예, 의대 활동 아직 합니다. 예.
3: 네.
0: 참가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우리 남편이 건네받지 않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마시산이 와서 이그 뭡니까? 말한다는 게 저 사람이 내 말 알아들었습니다.
0: 네.
4: 선생님 말하면서 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0: 이 뇌조직에서 신경세포가 수복이 되고 이 뇌경색 후유증이라는 게 다 머리에는 뇌신경이 손상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중풍 왔던 후유증이 빨리 났습니다.
4: 예, 겨우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잘 맞어요. 지통이 지금도 잘 맞고 그런데 지금 지통이 번쩍되기도 용서할 거로 생깁니다.
0: 확실하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4: 예, 겨우 사전에 다음에 다섯 번 여섯 번 받은 게 지금 한번 기근나요 어떤 때도 한 번씩 계속 한 번씩 봅니다.
0: 예.
4: 겨우에 치매 증세 있어서 이 세수하고도 무릎 계속 열어놓고 밤중에 또 손 올라가서는 또 불 계속 온밤 펴놓고 그다음에
0: 예.
4: 그, 미치도 타라놓고는 또 아이 타랐다고, 이러면 내가 보면.
0: 큰일 나죠.
4: 예. 그, 나무에 올라가고 이러던 게, 아, 이건 쓸싹 없었습니다, 이 약 쓴 게.
0: 초기에는 이 약이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4: 그랬나, 어떤 때 그럴 때면 밤에 온밤 못 잤습니다. 정말 멋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생각하다 못 잤는데, 아, 지금 이승씨 없어가고, 이 약이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0: 그래서 사고 나거나, 그래서 제 집은 못 찾아서는, 그러니까 사람 찾는 광고도 나가고, 끝내는 찾고 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것도 있고 하죠. 예, 초기에, 빨리 이런 약을 쓰면은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4: 예, 겨우에 혈압이 높은 게 선생님 정사이었습니다.
0: 예.
4: 겨우에 자꾸 하품합니다. 기름 게 하품해야 합니다.
0: 예.
4: 선생님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통화까지 또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자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예, 건네보시안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이건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가지고, 그리.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저기 녹골이 들어오더라 말인다.
0: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제일 많은 게 혈관이 막히거나

0: 터지는 겁니다.
1: 예, 그 다음에는 손이 나빠지고, 예, 그 다음에 네. 심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폐 나빠지고, 아이고, 또 이 오장육부에 병원 가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치료라야 하는가, 그래더라 말입니다. 예. 그랬던 게 이 건네버시안 지금 쓰니까, 예. 오고 머리 기억도 없어지고, 사람이 얼빠내지고, 목걸이 왔다 간다면 그 양이 해라 떠돌이 아이 때문에 머리 아프던 게 지금 그게 이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밤송변 사수하고도 예, 어떤 때는 거품이 나가고, 어떤 때는 깡치도 나가고, 어떤 때는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예.
0: 당뇨병성 신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1: 예, 그랬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니까, 예,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약은 콩팥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침자에, 그렇게 그도 예, 오줌에 딱, 예, 뭐, 돌에 지적 이런 것처럼, 누른 것처럼, 그렇던 게 지금 이렇습니다. 심자 시원하고, 기침도 안 하고, 이건 좋습니다. 어쨌든지, 건네버시안 한 가지 가도 여러 가지 병 치료라니까, 이건 얼마나 좋은지 뭐.
2: 예. 네, 끊겼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주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지금 건네버시안 좀 치우고 있습니다.
0: 예.
3: 이제 머리랑 자꾸 심하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특히 허리랑이 아픕니다. 그래서 서울도 나고.
0: 예.
3: 기에 소변 탓을 다가가서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을 써봤는데 많이 지금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0: 알기죠
3: 이랍 조절이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낫고 머리는 일단 신나던 게 지금 머리가 많이 맞아졌습니다.
0: 예. 이 약 쓰게 되면은 제일 큰 이런 효과가 머리가 맑아지고 완고속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던 게 나사졌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3: 특히 소변 탓을 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잠도 지금 기다려 잠다 지금.
0: 네.
3: 이제분이 약 조금 더 배다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0: 네. 계속 쓰느라면 또 다른 효과를 봅니다.
3: 예.
0: 네. 치료 잘 하시오.
3: 잘 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0: 우리 혈압은 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너무 내려가거나 혹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파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 네.
0: 그것은 다 혈관이 굳어지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건네보신환에는 두중이라든가 천우술이라든가 두중도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두중을 좀 태운다하게 포제를 해야 됩니다.
2: 네.
0: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술도 천우술입니다. 사천에서 나는 우술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 약은 건네보신환에는 제가 매일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점이 무엇인가. 양치,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동화악요 제약공장에서 만든 그 건네보신환이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날마다 말씀드리는가? 약이 질량이 그만큼 보존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2: 네.
0: 예, 제약공장이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라 할 때 이렇게 그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약은 우리 전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신문이든 모든 소개에서 이게 하나입니다.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이가 소개드리는 약에서는. 그래서 천우술이면 천우술 제일 좋은 우술이 들어갔고 두중이면 두중 제일 질량이 또 좋은 두중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 관리가 잘 되고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이 내려가거나 혈압약의 절반 줄이거나 합니다. 예. 혈압은 제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2: 네.
0: 요즘에 혈압 관리를 잘못한다 할 때는 중풍이 온다거나 중풍도 경색 막혀서 오는 중풍이 있고 혈관이 터져서 오는 중풍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황마샤창이라는 이런 뇌출혈도 있습니다.
2: 네.
0: 이게 다 혈관성 문제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관이 탄성을 찾고 피가 깨끗해집니다. 청

0: 혈, 정혈, 보혈 이게 다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높은 분들 특히 근육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을이 주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최성룡 가수가 부른 가을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병수 작곡의 가을을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을 리벨의 계절이라고들 하지만 또 약속처럼 새로운 만남의 계절이기도 하죠. 한일성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벨의 계절, 약속의 계절을 최향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김향월 가수가 부른 카페와 사람을 감상하시면서 옛 추억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리임원 작사, 신학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노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선 국경절 지나서 우리 새로운 우대 활동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풍습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왜서 두 가지 약 조합을 했는가? 기실은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런 감은 약량을, 약을 뭐 한 대다 많이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약량이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예, 치료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풍습방은 전문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 따로 놨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도 따로 놨습니다. 이랬거나 예, 어떤 때는 골수를 보충할 때는 특히 지금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쨍하면 잘못 들이게 되면 발목이랑 끊어지고 그참 척추가 끊어지고 예, 이런 경향경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어째 그런가? 기실은 우리 나무에 놓고 말한다 할 때 나무가 우선 썩은 나무 됐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푹 부스러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안에 그 골수가 모서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골수를 보충해주는 약은 또 평상시에 가량에 잡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량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으로서 우리 순시치료법을 항상 지켰기 때문에 약 효과도 좋고 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은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인가? 골과야? 그러면 그냥 자꾸 위를 자극하는데, 근데 우리 풍습방은 식전에 잡숴도 되는 겁니다. 예, 식전에 잡수는다는 거는 완전히 위를 자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극할 게 없습니다. 약을 몽땅 가공 잘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6세트를 사는 분들은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럼 8세트부터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 8세트부터 우리 오늘이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하겠다, 사겠다 하는 분들이 이번에 공장 측에서 그 줄기세포 골수를 전문 보충해주는 타이 펩티드이 간시버 구수의 타이라는 그 2980원짜리 그 증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약에 같이 결합하면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여기부터는 구수의 타이를 또 드리는 동시에 또 우리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린데 오게 되면 어쨌든 전면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제가 침은 예, 고대 침구료법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세히 자세히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자수 맞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가서 한 번, 제일 많아서 두 번,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각지에서 왕천, 훈천, 도문, 용정, 예, 이런 데서 활용, 예, 이런 데서 와서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을까나 뭐,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길에 도착하게 되면, 어느 못해 버스역전에 도착했다 하게 되면 우리한테 전화 치면 우리 사기분이 직접 차를 몰고서리 가서 모셔다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기구도 그렇고 복무원도 그렇고 몽땅 조선족입니다. 그러나 그나이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더 물어볼 것도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물어볼 것도 상세히 물어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귀신을 우린데와 치료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사적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 잘 안 돼가지고서 예,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을까는 너무 좋답니다. 예, 잘로 다 모셔다 드리지 얼마나 좋은가. 예, 신사노름이라며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내가 내 질병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도 말하고 진구의 원리에서도 말하고 우리 이 골과병이라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간판 탈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같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요추간판 탈출 우리 경락에 따라서 모두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화토자지이고 뭐 우리 방광경락이고 그 다음에 두마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任脉 예, 이걸로 하고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면의 경락을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침 놓는 방법도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래나 요추간판 탈출을 다 가뜩이 치료했다가는 예, 아무 효과도 못 보고 물러나는 겁니다. 예, 돈대로 다 팔고 예, 그래서 꼭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예,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해서 미리 예약해도 되고 직접 우리 그 찾아올 때도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꼭 당부하기 싶은 것은 미리 예약하고 네, 제가 어떤 때는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

짧은 전화침은 예약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방은 주약이 여러 가지 이런 풍습 볼과병하고 마목이 생기는 이런 현상, 이걸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당화이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화이라는 게 기실은

0: 신경 죽는 게 아닙니다. 중에서는 신경 그 주위에 풍한습, 그 다음에 또 가래 이런 것들이 끼물어서 신경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풍습방언은 직접 우리 중간년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우리 풍습 골과병, 손발이 마모기 오거나 이런데 치료하는 건데, 이런 증상이 벌써 나타났다 할 때 특히 반신이가 막 마모기 온다. 예,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중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할 때 빨리빨리 우리 이 풍습방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 이런 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국내의 제 으뜸으로 불리는 풍습비증하고 그 다음에 손발이 마모기 오고 그 다음에 비수한 혈전 이런 것들을 몽땅 청결해내가는 전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문 이런 마모병을 인해서 나타나는 이게 마모병이 발전하게 되면 뇌혈전, 뇌경색, 중풍, 반신불수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풍습방에서 독특하게 개발한 양쇠 롱진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쇠라는 거는 피를 양한다 이런 게죠. 롱진이란 거는 힘줄을 정말 탄력 있게 서리 회복해주는 이런 메이다. 예, 이것을 전문 중약제에서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있는 이런 혈전 이것을 녹이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독소 쓰레기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해내가고 이래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이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경 그쪽에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그래서 기실은 신경을 영양 공급해준다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간을 도와줘야 됩니다. 중의에서는 간주진이라 했습니다. 진이란 건 힘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신경도 다 이 힘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을 잘 도와줘야, 우리 이 약은 간을 도와준 약제만 해도 16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을 씀으로써 우리 눈이가 좀 밝아진다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전 선생님 연휴를 잘 보냈습니까?
0: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2: 수고도 많이 했겠습니다.
0: 그러면. 아, 예.
2: 예, 나는 야광 풍습방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0: 예.
2: 왜냐하면 그저 이 관절이 마디마다 아프고 마목이 오고 그저 활막염도 있고 그모상 집에 그저 떡 들여박혀밖에 뭐 있고 예. 네. 혹시 나가도 집행이를 짓고 나가도 예 조금 잘못하면 넘어지고 예 막 이래 무릎이 엉키는 것 같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멍텅하고 그래다니까 밤도 제대로 못 자고 예.
0: 네.
2: 여러 가지 골가병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아무런 침도 맞아도 쓸데없고 뜸까지 저도 예, 고때뿌지도 뭐 아프이나 아파지 쓸데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그 야광 풍습방 이거 설명하는데 특히 다른 때는 예, 이 골관절병 그 약을 먹으면 자꾸만 부작용이 없대다. 그래서 더구나 쓰다가도 되지고 쓰다가도 되지고 이랬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2: 그래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른 것보다 이 야광 풍습방이 깊은 곳이야 한기와 습기를 없애고 곱슬 보충해준다는 이런 말은 다른 데서 못 들었습니다.
0: 네.
2: 곱슬 보충한다는. 그래서 이 야광 풍습방이 곱슬 보충하고 깊은 곳이 한기 습기를 다 독이랑 체내로 배출하고 그렇다니까 네. 정말 저기 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습니다.
0: 네.
2: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그저 평지에서 앉았다 일어나서 벌벅이다시피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 아들을 안 남편이 방조해주고 이랬는데 이거 쓰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마모기고 그 다음에 붓기고 통증에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오랫동안 예. 그래 난 점점 실망하던 대로부터 신심이 있고 정말 잘 먹고 또 심장도 좋아져 여러 가지 또 병이 다 났다니까 정말 5년성 그 오랜 병들이 하나하나 다 나아서 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그랬거나 우선 살게 됐지 그 뭔가
0: 네.

0: 김재욱 선생님이 이렇게 전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약은요 다 하고도 딱 우리에게 맞는 그런 약을 하나하나씩 설명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또 골수 주위세포가 매우 좋다니까 예.
1: 네, 예.
0: 나는 오늘이 그거 좀 사자고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네, 예.
0: 그러면서 계속 예, 이 야광풍수방에 그 다음에 주위세포 이런 거 계속 쓰고서 정말 연예 다른 게 있으니까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예, 지금 풍수빵 먹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예, 언제는 두 달 조금 아이 된다. 예, 근데 이미 전부터 나는 한 10년 동안 이렇게 허리가 어찌 진도 맥이 없으면 허리 펴다 아이 되고, 그걸 꼬부러지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뚝뚝 두드려도 아이 되고, 이따가 머리에 뭐 시쳐도 아이 되고, 그러니까 몇 바닥으로 못 가서 앉아쉬고, 쉬고 했댔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가슴이 어째 나는 뭐, 저리지는 없는데, 가슴이 막 떨고, 숨쉬기 바쁘고, 소화도 아이 되고, 예. 눈도 희미하게 막 눈 집어뜯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아프니까 뭐 중이 드리고 뭐 친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내 효과를 못 봤습니다. 돈 다 들어가고.
1: 네.
3: 예. 그 이 뭡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풍수빵을 먹었다만 이 풍수빵 강의 듣고 내게 맞겠다. 내 병 치료가 좀 완전히 다 된 것 같은 생각하고 소리 마음 깊이 느끼며 소리 이 풍수빵을 먹었습니다.
1: 네.
3: 예. 벌써 먹으니까. 벌써 사흘 전부터 이렇게 효과 나기 시작하고 침도 맞을까 시원하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이 지금 풍수빵 먹고 있는데 아이 지금도 어느는 예 다리도 맥이고 가슴도 시원하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벌써 허리 펴지다 말입니다. 허리가 펴질까 얘 예,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다리도 뚝뚝 서려야니까.
1: 맞습니다.
3: 그다음에 또 예, 눈도 예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내 풍수빵 먹고 저리 많은 효과를 받고 우리 아들이 53살인데
1: 네.
3: 53살이 한국에서 예,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예, 지금 왔습니다.
1: 예, 예.
3: 그 좀 하면 막 내 다신 것들이 신경질을 쓰고 침대는 아무거나 막 냈다 던지고 예, 아 그러다가 전화기만 잘 때 막 호망 소리 치고 예, 아이 집이 막 호동스럽고 이랬다.
1: 강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3: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어찌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균도 어찌 균도인지 그래서 정말 정신적 고통으로 뭐 많이 살아오다가 아, 할 수 없어서 이 약을 먹었는데 아이 됐다.
1: 네.
3: 집 맞아도 아이 되고 예, 중요원도 가도 아이 되고 예, 뭐 좋다는 데 가도 아이 됐더라.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병이 났으니까 우리 이렇게 아들이 이 지금 풍수빵 먹고
1: 네.
3: 선생님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예.
3: 예. 예, 근데 현전이 정말 아이 풍수빵 벌써 예, 석 달 정도 먹고 선생님이 이 친구도 하니까 지금 완쾌하게 나서서
1: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3: 예, 많이 좋아졌어.
1: 지금 친구 뭐 성격도 영 좋아지고 예. 어난해지고 예. 이다 간열이 막 올리밀게 되면
3: 어.
1: 사람 자기를 꼼지를 못합니다. 맨 안에 막 신경질 쓰고
3: 예,
1: 막 신경질 물건도 마시고 욕하고 이뭐 예, 예. 참지 못하죠.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섰다 정도로 아이 약도 먹고 이 풍수빵 먹고 친구도 하니까 이더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지금 완전히 나가서 예.
1: 그렇지.
3: 대단히 좋아합니다.
1: 가슴도 화목해지고 그러니까, 예예.
3: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슴 막 집어뜯던 게 가슴도 아이 집어뜯고 잠도 다 자고 이러니까 그냥 벌써 얼굴 색깔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그렇지, 혈기 돌지. 예,
3: 예. 예, 얼굴 색깔 좋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오, 어머니 이 약 정말 세계적으로 좀 어찌 이런 약 몰랐는가 하고
1: 예.
3: 그러니까 예, 이 약에 이 선생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쩜 이렇게 용하고 잘하는가. 자기는 뭐 그, 뭐, 한국에서도 약수가 아이 되던 게, 여기 와서도 아이, 저, 이것도 아이 되던 게.
1: 그래서 저한테서 치료를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3: 예. 예,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맥이 오고, 예, 정신 난 다음에 지금, 예, 이건 사람 같이 않고, 예, 뭐, 산도 다니고, 예, 비양산도 다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렇지. 예.
3: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우리 지금 아들과 내가 효과 보니까, 이번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이번에 그, 제일 중요한 게 공장 측에서, 예,

0: 8세트 예. 이상 사는 분들부터 이 간시바 구수의 타이란 거 2,980원짜리 드립니다.
1: 예. 예. 예. 예. 구수색이 뭐
0: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딱 드리는 겁니다.
1: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아들과 둘이서 지금 이번에 12세트에 할 때 참가하셨습니다.
0: 공장 측에서 여기 뭐 얼마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딱 오늘이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만 딱딱 드리는 겁니다.
1: 예. 예.
0: 예.
1: 예.
0: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0: 네, 건강하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이 풍수방을 쓰면서부터 예.
0: 네.
3: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 내렸습니다.
0: 네.
3: 근데 이거 쓰면서부터 예, 저 허리, 다리가 쓰기 전에서 막 허리 다리 아파서 꼼짝 못할 때였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이 부스밥 먹고 저기 일어설 수 있고 예.
0: 네.
3: 거리도 있습니다.
0: 지금 거리도 많이 펴졌지 않습니까?
3: 그리고 네. 저 대사변이 치부하던 게 그것도 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아, 그건 친구가 따라가면 네. 인차 좋아지면
3: 그리고 네. 저기 무슨 이 부스에 말하다 마야 되잖아. 그리고 저기 그런 뭔가 눈도 희미하던 것이
0: 네,
3: 밝았습니다.
0: 눈도 밝아지고 예.
3: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 많습니다.
0: 네.
3: 특히 좋은 걸 우리 옆에 제 아내는 여기 허리 꼬부라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0: 네.
3: 군밀차를 밀고 당겨야 되는데 지금 군밀차를 던지고 예.
0: 네.
3: 눈이 걸을 수 있답니다.
0: 집에 아버님도 지금 파킨슨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3: 네, 그래요.
0: 어머님 지금 우리 약 세 가지나 같이 쓰고 있고, 예.
3: 네.
0: 예.
3: 저도, 저기, 그런, 그, 슬금주의라 없어지고, 예. 눈이란 말과 좀 많이 좋은 점 많습니다.
0: 예.
3: 예. 제일 좋은 게 뭔가, 저기, 슬금한 게 그게 낫지.
0: 슬금이 좋아졌지. 예, 기저귀를 차고 다녔지요. 예, 그게 예, 좋아졌지.
3: 감사하기 때문에 부스빵 제가 계속 쓰려 합니다.
0: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간시보 구수의 타이란 거 이번에 대단히 좋은 약을 드리는데 예, 같이 하루에 거저 하나씩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말로 된 게입니다. 물에다 풀어 잡수는 게 있거나 예, 흡수 빠르고 효과 빠릅니다. 예, 그래서 같이 결합해 쓰세요.
3: 예.
0: 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저는 이 아, 방송 들으면 정말 모두 이런 풍습방에 대한 약은 나이스 우설이 나섰다고 이런 소문 방송을 듣고서리 저도 이거 쓰게 됐단 말입니다.
0: 예. 네. 예,
4: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리 그거 이리 레이펑스 이게 심하단 말입니다. 레이펑스.
0: 아, 레이펑스, 예.
4: 예, 예, 예. 그래서 보면 그저 손가락도 그저 이렇게 삐 어떤 데는 쫄록쫄록하고 예. 그다음에 이 마디마디 비틀어지고 예.
0: 네.
4: 그다음에 다리도 예. 오싱을 얻고 이런 환자란 말입니다.
0: 네.
4: 그러니까 이래면 또 전두엽도 영 심해집니다. 예.
0: 네. 예. 레이펑스라는 거 어디나 다치면.
4: 예, 예. 이렇게 오래 앓고 나니까 예. 또 심장도 불편한 것 같지.
0: 네.
4: 후들후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0: 네.
4: 영 동안, 이래가 영 바쁘지. 이래는 게 내 이 약은 한, 반년, 한 7개월 썼습니다.
0: 네.
4: 쓰고 나니까, 나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0: 네.
4: 이 약. 이게. 다 특히니, 특히나 다리 있잖니까, 예.
0: 네.
4: 다리 좀 펴진 것 같으로 하다 말이다.
0: 네, 예, 예.
4: 많이 떴지. 옛날엔 그래서, 끼뚱끼뚱 하면 개구나 그랬던 게.
0: 긴 것도 많이 내렸죠.
4: 예, 그리고 걸기 편안하지. 그 다음에 주방칸에서 일하기도 어쩌면 정말 편안하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손가락 일하니까, 예. 아무것도 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도
0: 네.
4: 바로 짜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 영 그렇던 게. 지금, 예. 요즘 이 손도 쭉 해주고 미지근한 물에 손녀도 괜찮단 말입니다.
0: 그렇지.
4: 아, 예.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단 말인데.
0: 예.
4: 그 심사에도 또 이 뛰는 것도 요즘 이제 보면
0: 대범으로
4: 예, 많이 좋아지고 소리.
0: 예.
4: 68사시 1분에 뛰고에.
0: 아, 그만한
4: 정사이죠. 예. 잠도 잘 잘 수 있단 말입니다.
0: 예.
4: 그리고 눈이 아이 배우던 게
0: 네.
4: 눈이 좀 많이 나가지고
0: 많이 밝아졌지.
4: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변비라는 게 늙으면 또 하나 건네 변비 잡기다.
0: 네, 예.
4: 이 변비도 예고도 자기 모르게 있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우선.
0: 네. 변비.
4: 보통 맞을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0: 예.
4: 예. 근데 이 약 먹고 정말 했던 거야. 그 전에 약 쓸 때는 예. 정말 소약 쓰면 그래서 여기 부작용이 나고 저기 부작용이 나고 위에 아프고 사람 영 못하게 그러는데 이 부순빵 먹으면 그런 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0: 네.
4: 그래 내가 옛날에는 정말 헛돈 많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 이 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0: 네.
4: 근데 지금 요새 또 12세트 싸면 2580원짜리 골수 조기세포
0: 네.
4: 의약을 준다 하는데
0: 네.
4: 예. 이리 좋은 거 같이 써야 그게 흡수도 더 빠를 것 같다 말이죠.
0: 12세트 제일 좋습니다 지금.
4: 예,
0: 18세트를 더 드리고
4: 예.
0: 또 간시범 구수 타이거 드리고
4: 예,
0: 또 침도 또 8번 놔드리고
4: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4: 네, 정말 이번엔 이 활동에 참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이 약을
0: 네.
4: 같이 써보겠습니다.
0: 예예. 예. 2880018번 저같이
4: 예. 예. 이런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예. 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일단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 혈전을 다 청결해 내가고, 아까 제가 비뚱 말씀드렸는데, 양쇠 룸진매라는 게 주약의 신경이 좋죠. 신경이라는 거는, 그,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리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 특별하게 우리, 무슨 사고 나서 신경이 끊어졌거나 그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신경이 평상시에 파괴된다는 거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신경이 끊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신경 거체에 딱 신경에다 이렇게 그 껍질을 씌워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전기선 구리선 거체다 이런 그 솔로를 씌워놓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 소리입니다. 그 껍질이가 약상에서 뭐라는 건 수위처우라 합니다. 이 수위처우가 파괴되게 되면 신경 전달이가 망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선이가 거체 그 노란선, 파란선 이 그러니까 그거를 갈라놓는 것처럼 그거 이렇게 없게 되면 어느 게 호선이고 어느 게 뭐 그 링선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성이 막 되는 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킨슨 증상이라며 뇌경색이라며 그다음 또 이런 반신불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지금 서약을 오래 쓰게 되면 기억력이 다 없어집니다. 특히 이런 혈압약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다 없어집니다. 이 베타 소티 주단지라는 게 신경 자꾸 차단해 버리죠. 이래가지고서 기억력이 없어지죠. 이 양쇠 룽진매라는 게 그 거체 그 수치어라는 거 그 껍질을 회복해준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풍한 습기를 없애며 가래를 없앤다는 것은 그 거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가래 이 가래 찐득찐득하게 붙게 되면 그것도 신경 전달을 자꾸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주기 때문에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특히 우리 그 뇌혈전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 그다음 중풍 반신불수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머리가 막 마하고 이빨이 마하고 혀가 마하고 말이 잘 안 되고 손발이 마하고 이 발이 막 발다리가 마모기 오는 예, 이런 증상들이 빨리 해결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해결해 주자면 제일 전제 조건이 뭔가 양쇠 룽진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독창적으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런 물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혈관 신경 이것을 잘 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힘줄. 힘줄이라는 건 우리 척추 거기면 다 힘줄이죠. 그 힘줄에 한 끼 끼게 되면 힘줄이 막 다 쫄아붙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풍한습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래서 결합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실을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1: 형님, 저기 앞에 보이는 마을 이름이 뭡니까?
2: 대초탄이라고 하죠.
0: 그 농민이 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드풀은 여기서 뭡니까?
1: 25리쯤 더 가면은 이럴 겁니다.
0: 야, 금방이겠네. 코앞이군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흥분해서 말했다.
1: 아주머니, 우리가 이 대초탄에 오니 좋습니까?
0: 누군가 익살스레 물었다.
3: 그럼요, 좋지요.
1: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3: 그놈이 노대창네 군대를 쫓아냈잖아요.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0: 홍군 전사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살며 느끼던 외로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었다. 모태똥도 마루에서 따라 웃었다. 심호위병이 큰 포드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길가 비탈 아래 널찍한 빈터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1: 문석 동지, 저기서 쉬었다 가시죠.
2: 좋지, 그럽시다.
0: 모태똥은 말에서 내리며 박고와 장문천 그리고 들것에 누워있는 왕가상을 돌아보았다.
2: 하두포에 거의 다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쉽시다.
0: 박고와 락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에서 내렸다. 왕가상도 들것에서 내려 나무 아래로 갔다. 그들은 비옷과 외투를 깔고 자리에 앉았다. 호위병들은 바쁘게 물통을 꺼내고 밥통을 열어놓았다. 밥통에는 고제에서 가지고 온 볶은 보리쌀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막 음식을 들려는데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1: 저기 좀 보세요. 주부수석 동지가 옵니다.
0: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졸레가 지팽이를 짚고 천천히 큰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호위병 홍국과 들것이 뒤를 따랐다.
4: 을레동지, 이리 오세요.

0: 모태똥의 손을 흔들었다. 이리 와서 숨 좀 돌리십시오. 박고와 장문천 왕가상도 소리를 쳤다. 졸려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바라보고 웃으며 걸어왔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에 병색이 푹 배여 있었다. 어서 앉지. 모태동이 곁에 깔린 외투를 툭툭 쳤다. 걸을만 합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본 겁니다. 졸래가 웃으면서 말했다. 졸창 들 것에만 누워있다가는 진짜 폐인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며 모태동의 곁에 있는 외투 위에 앉았다. 주부추석 동지는 진작부터 내려서 걸으셨어요. 흥국이 말했다. 모태동은 얼굴을 돌려 주울래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을래, 당신이 몸져놓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울래가 한숨을 내쉬면서 대꾸하였다. 평생 이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입니다.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잘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너무 쉬지 않았으니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거지. 그때 북쪽에서 흙바람을 일으키며 말 두 필이 달려왔다. 기병 통신원들이 보이었다.
1: 보고드립니다. 모속 동지, 섭정지휘원께서 아주 중요한 시문이라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0: 한 통신원이 신문을 건넸다. 국민당이 표현에는 산서일보였다. 신문을 들여다보던 모 대통령의 눈길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2: 인젠 집에 다 왔군.
0: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2: 집이라니? 말 그대로 진짜 집 말입니다.
0: 모태동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2: 장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0: 그는 신문을 주울래에게 넘겨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주울래 뒤에 둘러서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국민당 군대 공산당 비적 도벌 소식이 실렸는데 섬서 북부에 규모가 큰 적색 구역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류지단과 서해동이 이끄는 홍군이 모두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강서 있을 때 섬서 북부에 소베토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장에 오른 뒤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어디에 근거지를 세워야 할지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1: 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라니.
0: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른 통신원이 다가와 등에서 흰 보따리를 불어놓았다.
1: 여기 또 있습니다. 섭정지휘원이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0: 통신원이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놓기가 무섭게 오이병들의 환생을 질렀다. 새하얀 떡을 구워왔는데 웬 떡이 꼭 수레바퀴만 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떡은 처음 봤다며 야단 법석이었다.
1: 이건 무슨 떡이지?
2: 고커이라는 군 밀가루 떡인데 내가 예전에 천진애랑 북평서 살 때 먹어보았거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넣어 만두로 빚어 먹으면 더 맛있지요.
0: 졸래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2: 그래요? 그런데 이 떡이 꽤 질긴데 호위병 칼로 좀 잘라줄까요? 볶은 요리는 나중에 먹읍시다.
0: 모태동의 소리를 채자 호위병이 달려왔다. 떡을 잘라놓기가 무섭게 둘러선 사람들은 떡을 한 조각씩 집어들고는 맛을 보았다.
2: 동지들 놓아서 먹어봐요.
0: 모태통이 두 통신원을 불렀다.
1: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0: 떡 보따리를 지고 온 통신원이 대답하였다.
2: 그런데 하두프가 얼마나 큽니까?
0: 모태통이 웃으면서 물었다.
1: 무공을 지나온 뒤로 그렇게 큰 마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2: 백성들이 기껍게 맞아주던가요?
1: 어제 우리가 하두프에 들어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물가가 아주 싼 고장이었죠.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쯤하지? 100근이 넘는 돼지도 운전 다섯 입히면 살 수 있습니다. 살찐 양 한 마리는 운전 두 입히고요. 운전 한 입으로 닭 다섯 마리를 살 수가 있고

10전이면은 달걀 수십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로대장이 쌀이랑 밀가루를 몽땅 버리고 간 바람에 먹을 곳은 넉넉합니다. 그 통신원은 하두프가 무척 마음에 드나 보았다. 모태똥이 웃으며 또 물었다. 동지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사람마다 운전 한 입씩을 나눠받았습니다. 게다가 중대마다 모두 잘 먹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동신원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배를 골다가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는데, 어? 모태똥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렇잖아도 우리 통신원 몇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합니다. 모두들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통신원들은 곧 인사를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갔다. 모속 동지, 저기 서르신 일행이 오십니다.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고개를 들고 보니 노인 몇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사통립은 여전히 품이 넉넉한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아래로 빨간 바지가 삐죽히 미어져 나와 있었다. 지팽이를 짚고 목에는 집신을 걸고 있었다. 사각제는 한 손에 지팽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람프를 들었는데 걸음걸이가 몹시 지쳐 보였다. 님백근은 군복 우도시 너무 길어 무릎을 덮을 지경이었고 안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멀리에서도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동필무만이 차림새가 단정하였다. 몸에는 외투를 걸쳤는데 군인답게 허리에 권총을 차고 각반도 규정대로 잘 통념해고 있었다. 모태동은 얼른 일어서서 로인들을 맞았다. 서선생님, 동어르신, 사어르신, 리머르신, 이리 오셔서 숨이나 돌리세요. 다른 이들도 모두 일어섰다. 로인들이 자리를 나누어 앉아 모태똥이 구운 밀가루 떡을 들고 와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산서 일보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노인들은 뜻밖의 소식에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각제가 실로 대충 매달아 귀에 걸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눈물을 닦았다. 오, 과연 그러하이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동필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시가 없어야 되겠나? 의원지, 벌써 시를 지어 놓았겠지? 어? 어서 읊어보게. 맞습니다. 한번 읊어보세요. 사람들이 노도나도 소리를 쳤다. 모태똥은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홍구는 원정의 고난 겁내지 않거니 만수천산 넘는 것도 예사로 지내 면면한 오령은 잔잔한 물결이련가 옹면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금사각물 철썩이는 구름벼랑 따스하고 대도화에 가로 걸린 쇠밧줄 차가워라 더더욱 반갑구나 민산의 천리눈 삼구는 다 지나고 웃음꽃 피우네 시를 읊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 홍군이 해낸 이번 장정은 실로 위대하네. 인류 역사에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하네. 동필무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럼 어르신께서 제 시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아주 기백 있는 시야. 대구가 깔끔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웅장해서 더욱 멋지네. 이를테면 웅장한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라는 구절이 아주 빼어나지. 웅장한 오몽산을 흙덩이에 견주었으니 이 흙덩이를 밟고 지나온 우리 홍군은 하늘을 이고 서 있는 거인이 아니겠나. 이런 기백이 없었다면 우리 당이 어찌 장정을

0: 승리로 이끌을 수 있겠나? 어? 사람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좋게만 봐주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백독회와 역금령, 리부춘, 양상군 등발 라메도 잇따라 도착을 하였다. 그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대는 계속 진군하였다. 2시간 반도 채 안 되어 하두프에 이르렀다. 하두프는 5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었다. 중심 가라고 해보았자 가게들이 다닥다닥한 긴 거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온 홍군 전사들한테는 으리으리한 대도시나 다름이 없었다. 부대가 오자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을 나와서 넓지 않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벌써 말에서 내려 몰려든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갔다. 조금 뒤 림표와 서병진, 좌군이 마중을 나왔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크고 널찍한 중약방으로 안내하였다. 중약방 뒤뜰에 의자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다. 모태똥은 담배를 붙여 물고 웃으며 말하였다. 섭동지, 그 신문들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참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국장이 도망갔거든요.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천진익세보, 대공보와 같은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문들을 좀 가져다 줘요. 몇 달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더니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리고 나서 물었다. 여기서 선서 북부 근거지까지 얼마나 되지? 700리 남짓합니다. 우리야 벌써 2만 4천 리를 걸었으니 그쯤은 세 발의 피지. 모태똥이 담뱃재를 털며 웃었다. 지도자들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채창 등용초, 하자진, 류영, 리행도가 시끌벅적 웃고 떠들면서 들어왔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왜 이제 오시나요? 어? 이곳 아랑네들이 막 잡아끄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집에 들렸다 왔거든요. 하자진이 웃으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 유영이, 이만하면 내가 임무를 잘 완수한 셈이지? 어? 임무를 아니요? 동지들 결혼 추진위원회 주임 임무 말이에요. 벌써 잊었나 보군. 모태똥이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했다. 락바 동지가 자꾸 신호를 보내도 모르는 척 했잖아. 기어코 장정이 끝나야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말이요. 이제는 장정도 끝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류영은 입을 삐죽이 내밀고 웃더니 대답하였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렇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한턱 내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초당이 새긴 호가복은 혼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사한 중요 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면서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를 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주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기업으로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창성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의 산업사슬 연장, 보완 대상을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주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 기업의 료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주동을 하여 류산이라는 자본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억홍 석화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았고 노동자들이 탱크 구역 플랫폼과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 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톤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재 가공 생산 흐름설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천시 석탄 저장 배급 기재 대상이 건설이 되면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연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해서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상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연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쇄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같이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감원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천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농업대상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보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기원지하면서 동별로 추진하고 한동식 검수에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결을 다그치어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봄의 국제 물류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창고와 물류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용유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류,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몇 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 있게 내부 장식 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문화관광대상 진척 정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우룡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반 계획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계획, 기능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관광거리는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 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훈천 변경 관광 명함을 빛내고 도시 매력을 증강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물 외벽 갱신과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 구역의 전반 분모를 정성껏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 한판, 조명 색 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취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낙착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율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 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 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

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0: 기간으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비 구품제의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 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식속 관련 부문과 훈천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 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결을 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 곡의 노래와 계승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여름족 대중이 어렵게 놓은 이 수로는 알라리염은 고산벼를 키워냈고 이곳 쌀로 지은 밥향기는 이 식당의 대표 간판으로 됐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개체 경룡호 려염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천 일당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됐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효 농가 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힘없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강반의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 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논밭에서 예전에는 한근 단위로 팔았지만 지금은 구역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논 한 구역을 확인해 가을이면 쌀을 택배로 집까지 가져갑니다.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 내려 논밭 문화 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 문화 관광 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 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 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노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쌀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춘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했습니다.

0: 도착합니다. 연변이민의 분투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두는 15호 전망 계획에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장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1: 연변시
0: 연변은 전국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 해 변강 비추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지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2: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5라운드 장춘 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동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그림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만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

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매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몽석통,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장수로방은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히 공복에 복용합니다. 식전 1시간 전에 복용해서 완전히 흡수되기만 하게 되며 당신의 장수는 여기에서 비결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은 모두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콤파츠를 위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중약재 28가지로 되어 있겠습니다. 한 가게 198원인데요. 6일간 복용할 순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우대정착이 좋습니다. 40각을 싸면 30각을 무료로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한 각은 엿새 동안만 복용할 수 있는 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9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장수로방은 황궁의 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분들은 본 처방을 드심으로 해서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아주 편하고 뭐 경락이 잘 수통되고 심장과 뇌가 편리해지게 되어 있고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곰팥이 든든해지는 데는 장수로방의 비결이 제일 큰 우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로서 특히 중풍 후유증이 이미 있는 분들 그리고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이 방면에서는 쓰게 되며 사흘 내지 일주일 사이게 되며 효과가 많이 시작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498원 하는데요. 한 가게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싸면 1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 가게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은 598원 하지만 해도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5가게 1,000원을 빼주게 되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50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눈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야 되지 수술을 하는 것 아주 필요하지만 해도 수술이 끝이 아니다. 이 점은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바로 눈병치료에서는 시력이 올라가고 시력이 지금 정도를 보증해도 큰 효과라는데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정도에서 시력이 원래 시력을 보증하는 기초상에서 오히려 시력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5가게 1,000원 빼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거 장수로방 지금 먹고 있는데 여름에는 지금 효과 보고
1: 있어요. 아, 장수로방이 아주 우수한 처방이라는 거 사회에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2: 예, 야, 좋아한 데서 예. 정말 예, 밥을 좀 얼마 못 먹어도 됐습니다.
1: 예.
2: 그래, 그런데 이 장수로방 먹는데 이 소화용 잘 됩니다, 지금.
1: 아, 예, 그렇죠.
2: 그래 놓으니까, 예, 삼대가도 꼬박꼬박 먹어도 소화 잘 되니까, 예, 야, 사람이 맥주나지, 또 이게 소변 자수가 많아서 예, 잠을 못 자니 항상 피곤하고 매이 없었습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예, 이거 먹고 곰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아, 곰팥이 좋아진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구변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우술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여기 구변이라는 성분이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성 남성들한테는 귀합니다. 곰팥이 든든하게 해줬는데 특수한 다른 데 없는 성분입니다. 예.
2: 예, 그래 놓으니까, 지금 하루 전에 한 번씩, 혹시 두 번 먹고 그래 놓으니까, 잠을 잘 자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사람이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고, 이 약의 기관지에도 지금 영 효과 좋습니다.
1: 윤폐 역할을 하니까, 기관지는 장수하려면, 호흡기통이 좋지 않고는, 장수는 남이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2: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이 몽속통은 우리 집 남편이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그냥 어지럼증이 나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래야 게,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종형 잘 됐습니다, 지금.
1: 아, 그러면 예, 예. 예.
2: 그래 놓으니까 어지럼증이 그래야 어지럼증이 지금 많이 난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심장 공동이 예.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게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 치거샹이라는 게 띵샹, 두무샹, 목향, 담향, 치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막힌 거는 팍팍 뚫려줍니다. 예.
2: 예. 그리고 가슴이 그냥 구두구두 자꾸만 떨리면 소리에 그래야 된게지 마음이 어떤 형태나 나답니다. 지금 심장이 좋아집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야,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답니다. 지금 살 것 같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예, 걔네 두 가지랑 다 효과 있으니까 지금,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두 가지랑 다 배달받자고 그런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멍석통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우리는 뭐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우리 몸에서 두 메다도 되지 않는 이런 그 체구에서 흐르게 되는데 어디에 막히게 되면 벌써 거기에 공동장애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이 그런 걸 풀어주는 데는 29가지 다른 데서 없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네.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몽소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오용 좋습니다. 나는 그럴 때가 가면 이 혈압이 양배 이 집에 올라가고 예.
1: 어,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3: 예, 그러면서 그냥 머리도 아프고.
0: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선생님 장수라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귀에서 자꾸 소리 나고, 허리다리 아픔이 걷기도 바쁘고, 방에 특히 저변 탓을 잡고 이래서 요즘 장수라고 선택했는지, 많이 좀 나타진 게 알긴다.
1: 예.
4: 이게 자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이 저녁에 허리다리 아픔이 걸기 바쁘더니 이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그러면. 네. 예.
4: 이 소변 자수가 특별히 잡힌 일은 많이 드니까, 다음주 좀 기다려간다.
1: 곰팥이 좋아져야 소변이 잘 통하게 되고, 곰팥이 좋아져야 골격이 좋아지고, 곰팥이 좋아져야 귀가 잘 들리고, 이게 곰팥을 위주로 해서 모든 장기를 병행시키면서 좋아지게 하는 여기 특수한 성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구변이라는 성분 자체가 구라는 건 개구점대 구변이라 하는데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이 성분이 여기 그 녹각교 우술 바지텐 이런 성분이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중약 가운데서는 엄지를 꼽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4: 대분이 좀 배달받아 오래 좀 쓰자고 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몽소통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29가지 중요한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데서 쓰기 힘들어하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가격도 높고 효과성이 좋고 이런 인공사양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소뿌리 농축액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침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29가지 중약재가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왕왕 변이 제대로 잘 통하지 못해서 로페무리 배출 도경이로 놓고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호흡계통, 피부, 주약의 대소변 이렇게 세 가지 계통을 통해서 로페무리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호흡계통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로페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호흡계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폐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로페물이 배출 도경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땀을 통해 여름에는 땀이 나가는데 쇠한 통연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하고 땀은 같은 그 원천에서 온다. 그러나 땀을 흘린 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땀을 흘리는 과정은 혈액 가운데 로페물하고 독성물질을 땀을 통해서 재배출하고 부단히 새로운 물을 마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물이 보충 인체 내 70%, 70, 80%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혈액을 씻어주는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로페물의 배출도의 호흡계통 그리고 땀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약에는 대소변을 통해서 체면이 배출되게 로페물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룬창 둥변해주는 이런 성분 결국 건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부산하는 성분이 해중주차우라든지 황하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쇼중해주는 부종을 빼주고 룬창 둥변해주는 치절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페물이 잘 빠져나가야만이 오장육부가 모두 든든해지게 하는 몽소통은 이런 도리가 여기에 많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몽소통 쓰고 있습니다.
1: 예.
4: 근데 난 어제 이거 썼는가 하면 예, 소변이 닿습니다.
1: 예.
4: 한날 떠나게 한 서너 번 소변 부은다. 개구 또 소변도 급하고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은 한날 밤에 한 거서 많이 일어나야 두 번 일어난다.
1: 예, 정상입니다.
4: 예, 예,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영 좋고 개우 또 예, 이 무릎 관절과 허리 자꾸 아프고 쑤시고 그렇다면 영 애나 됐습니다.
1: 예.
4: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는 이 증상도 또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게 예.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협의를

0: 호소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제품, 이 말은 몽이 설법에 속하는데 주약에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설법에 속하는데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절통 해결받습니다. 특히 환기설에 들어서서 힘든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아파서 움츠리고 있다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된 순환장애를 얻게 되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관절통이 해결받고 소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이 어제 발이가 소이실에서 이 밤에 양말을 신고 잤어.
0: 아, 경락이 소통되지 예, 않았어.
1: 오늘은 예. 이거 쓴 다음에 발도 따뜻하고 손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아마도 이거 효과 좋을 때 더 쓰려고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
0: 아,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그런 감사합니다. 거 풀어주는 데는 알았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붙이고 하는 이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 멍고 쿨는 멍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알아주는 구복과 외용 이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복은 그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20알씩 드시게 되면 보름,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때 복용하는가? 저녁에 식후에 복용, 30분 전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에 붙이는 그 쉐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서 전열선이면 전열선에 붙이는 기관지염이 기관지염에 붙이는 그리고 반신불수 그리고 경락이 수통되지 않는다면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중풍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거기 쉐워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경락은 풀리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가 멍석통을 쓰는 사람입니다.
0: 예.
3: 예, 이 멍석통을 쓰니까 이렇게 뭡니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머리 어지럼증도 났고 손발이 저리던 것도 많이 났고요. 심장이 답답하고 침침해서 숨이 차고 하던 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0: 아, 그렇죠. 경락이 잘 소통되는 예.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어 인공사양 예. 같은 거 그리고 인공우황 같은 거 물소뿌리 농축에 예. 우수한 결국 일곱 개 향이 들어갔으니까 아주 그런 효과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3: 예, 예. 그래서, 네, 오늘이, 처음에 약 많이 못 쐈으니까, 오늘 이렇게 15통 쏴려고 주문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년기에 들어서서 순환장애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들다는 것이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어느 부분이 굳어 있거나 막히거나 이로 인해 가지고 순환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근으로 쓰러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세 통증해소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인공사양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홍화라든지 두구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뭐 막히라 해도 막힐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쑥쑥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경락이 잘 수통되어야 되는 건데 이 멍석통은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시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지금 뭐 한 60페이지 되는 이런 그 공장 측에서 보나 어느 그 텔레비 각본이 있습니다. 그걸 봤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게 사흘이 되니까 침대에서 자기절로 한 짝발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일주일이 되니까 두 발이 다 내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래서 생활을 자립하는 데는 멍속통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전제로서 하는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이 제품을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백맥병을 치료해준다. 그리고 협일오소를 치료해준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백맥병이라는 것은 장적이 이학에서 말하는 일종 설법에 속하는데 신경계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특히 대뇌에 녹근이 생겼거나 혈당이 높거나 그리고 파킨슨 질병이라고 아시죠? 손을 떨거나 부분적으로서 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이런 걸 해결해주는 성분이 바로 우리 여기 백맥병을 해결해주는 장족의 이런 약품이 여기에 들어갔고 협일오소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몽이설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건 주약의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경락이 잘 수통돼서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상태에서 관절이 편해야 움직이기 편해서 연속적으로서 모든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연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숨을 모두 그 아홉 가지 성분이 들어간 우수한 성분이 바로 멍석통에 속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뭐 보니까 맹세방 내어서 일곱다 봤는데 눈이 백내장 이렇게 그 진단받았는데 욕만 났습니다. 그래서 제 뿐이 눈알이 깔깔하고 눈물이 나고 눈 뼈는 기치 뻘고 그치 뻘고 열도 다 내려와서 완전 이각검사한 게 0.6입니다. 선생님
0: 0.6이면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4: 0.4였습니다.
0: 0.4가 0.6으로 올라갔으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4: 예. 맞습니다. 예. 그러네 선생님 물어볼 건 우리 이모부의 파킨슨 비랍대다 진단받은 게 어떤 심하지는데 장수로바 어떻습니까?
0: 예, 장수로방 멍석통 다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예. 파킨슨 질병이라면 멍석통 먼저 선택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돼 있죠.
4: 멍석통이 좋습니까?
0: 멍석통 이제 그 파킨슨 질병이라면 멍석통 빨리 선택하세요.
4: 아, 예, 예. 그게 뭐 몇 개 좀 몇 개 좀까 몇 개 쌓아.
0: 지금 멍석통은 우대정책이 15각을 싸면 10각을 무료로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4: 그 좋군. 예. 좋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세요. 박현수 질병은 이거 쓰세요.
4: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선생님.
0: 예.
2: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입니다.
4: 예, 502-7766.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절에 모병이 생기고 혈관에 모병, 심근 노강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주저하지 마시고 본 제품 멍석통을 선택하세요. 그러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 다른 데서 없는 29가지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산 근본을 해결해주는 꾸범 폐위해내주는 성분과 더불어서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로방을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1: 우리는 누구나 날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은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과 행복을 품고 오늘부터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희망으로 부푼 가슴이 있어 살맛나고 꿈과 소망이 있어 살아갈 날이 기대가 되고 희망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수필 몇 편과 너무나 평범해서 황홀한 꿈과는 견줄 수가 없지만 소박한 꿈을 품고 사는 이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레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 궁금히.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많다. 전에는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늦게 깰수록 시간이 아깝다. 왜냐하면 정식 출근 시간 전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겠다. 물론 일찍 깨봤자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싱거운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푹 자고 낮 시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나는 새벽에 조용한 거리가 좋다.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며 고생할 생각을 하면 운전에 미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번거로움이 실은 게으름에서 비롯된다. 다들 하는 막히는 운전을 인내심을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면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들끼리 부대껴야 사는 멋이 있으련만 운전이든 지하철이든 복잡한 게 딱 질색이다. 잠을 대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날 음주가 이튿날까지 이어져 새벽 4시에 들어왔더라도 5시에는 깨야 한다. 그 정도로 복잡한 게 싫다. 회사의 조용한 아침이 좋다. 전날에 꽉 막혔던 생각도 이 시간이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술술 쏟아질 때면 오늘 늦잠을 잤더면 어쩌겠나 싶어진다. 아침에 조깅 외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전날부터 기다려진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일이 생겨납니다. 평범하면서도 사람에게 신심을 가져다주는 말이어서 더 인상이 깊다. 지금 힘들다면 아직 나한테 맞는 일이 오지 않은 거고 그 일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훌륭한 조언이다. 명언이 별게 없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명언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설정을 하기 좋아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고. 전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본다. 돈을 다 써버리겠다든가 내가 몰래 좋아했던 사람한테 고백한다든가 한 잠 푹 자겠다든가 심지어 범죄까지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차피 내일은 없으니까. 어느 날 내가 빨리 퇴직해 배낭 하나만 들고 어디건 계속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랬다. 이제 딱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을 회사 생활을 잘 계획해보라고. 내일에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설은 황당하지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건 꽤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다. 1년이면 레일이 300개나 넘으니 생각만 해도 희망적이다. 어느 날 단체방에서 대학교에서는 교수 직함을 가지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화제가 오갔다. 다만 60세 정년이 되면 계속해도 되고 퇴직해도 되는 선택이 주어진다. 그럼 로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누가 5년을 더 하겠냐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교수 친구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정작 정년이 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가 불금이라 호칭하면서 금요일 저녁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내고 싶은 것도 알람이 필요 없는 이튿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무엇이 앞에 있으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등산도 늘 마지막 몇십 메터가 제일 힘들다. 그런데 몇 발짝만 견지하면 이제 정상이라는 희망으로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끝까지 올라간다. 그 정상에서 이미 올라온 궤적을 내려다보면 내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왔나 싶으며 뿌듯해진다. 사방 거칠 게 없는 시선으로 먼 곳을 휘휘 둘러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해본 사람만 안다. 만약에 정상이 이제 정확하게 몇 메터 남았다는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정점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의 기대치가 산생하는 힘이 큰 거다. 책을 보다가도 이제 글자가 겹쳐서 잘 보이지 않을 때면 씁쓸하다. 한편 그런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며 고마울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보일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난 일요일에 오랜만에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백화점이 아닌 서점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건 아름다운 현상이다. 다들 바쁜 일상이라 평생을 살면서 다음 책이 기다려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많지 않은 시간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의 드라마를 주야장천 들여다봤자 결국 돌아앉으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문화생활이라고 위안한다. 그런데 바로 그 문화생활을 책에서 찾으면 영양가가 훨씬 더 많다. 어릴 때에는 이튿날 학교에서 소풍 간다면 전날부터 들떠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이튿날에도 푸르름에서 눈을 떴다. 그때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산보를 간다는 게 흥분하지 않기도 힘들다. 다 식었더라도 산에서 먹는 도시락은 별미다. 비닐이나 신문지를 깔아놓고 너도 나도 준비해온 음식을 가운데 모아놓으면 술이 없는 학생이었는데도 그 자리가 마냥 들뜨기만 했다. 1년 동안 기다린 내일이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불이 나게 긁었던 시절의 로임날은 정말 구세주가 강림하는 날이었다. 대신 계산서가 날아오는 날은 열어보고 싶지도 않은 공포의 날이었다. 어떤 날이든 그게 이튿날이라면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어차피 올 날이고 마주할 일이라면 기다려지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게 좋다. 일마다 여의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레일이 기다려지면 오늘부터

네, 필자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나한테 맞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사유로 기분 좋게 내일을 기다려야 하며 레일의 부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레일에 대한 희망찬 꿈을 가지고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이어서 최동열 씨의 수필 이 아침은 행복하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은 행복하다. 최동일.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벽에 걸린 네모난 시계의 노란 초침이 시름없이 스쳐가듯 그 시계 밑에 놓여져 있는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끓이는 부품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드르릉 작동을 하듯 나도 그의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잡는다. 얼마 전에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드넓은 황야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마구 헤집으며 썰물이 밀려간 듯 허전한 내 가슴이 탁 트이게 하는 빅뉴스는 없나. 100살을 살 수 있게 용하다는 건강 비결은 없나를 살폈었지만 이 아침은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모셔져 있는 문서창을 찾는다. 어쩌면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 작은 문서창이지만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은 괜히 떨리고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설렌다. 나는 그 문서창을 나의 세상이라고 부른다. 마우스를 잡는 오른손 식지가 드디어 세상의 문을 노크한다. 한 송이 또 한 송이의 장미꽃들이 날아내린다. 얼어 터진 내 손등에 내려앉던 엄마의 따스한 손길만 지나 차분하게 내 시린 마음을 어루쓰는 장미들. 노란 장미꽃을 보면서 햇볕 좋은 고향집 들락에서 시름없이 뛰놀던 노란 병아리가 떠오르는 것은 흘러간 동년의 그리움 때문만일까. 빨간 장미꽃을 보면서 더벅머리 시골 소년이 밤잠을 설치고 찾아 헤매던 빨간 웃음을 머금은 우물집 수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소년의 애틋함 때문만일까. 연분홍 장미꽃을 보면서 장미꽃을 닮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국타향 낯선 도시의 어느 한 기계 앞에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릴 내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만일까.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꽃비가 내리는 아침, 진한 커피향이 풍기는 드라마 같은 순간. 고요한 내 가슴의 심벽을 타고 또다시 뭉클 한 조각의 감동이 몰려온다.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자 친구 같고 누님 같은 선배님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시름없이 빙그레 웃어줄 수 있어 편하고 혹시 기분이 꿀꿀할 때면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면서 수다도 떨 수 있어 믿음이 가던 선배님이었다. 어느 날 그 선배가 메모리를 들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양 그러하듯 먼저 얼굴에 담은 한바꽃 같은 웃음을 선물하고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장미꽃 타임. 누구에게 먼저 선물할까? 선배는 사무실 동료들의 컴퓨터 마다를 찾아 메모리를 담긴 문서를 옮겨주면서 일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감상하라고 했다. 평소 농담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선배인지라 또 어떤 깜짝쇼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 문서를 터치했다. 순간 나는 보슬비처럼 날아내리는 장미꽃에 입을 떡 벌렸다. 어느 동료는 잃어버린 소녀를 찾은 것 같다며 감동했고 어느 동료는 날아내리는 장미꽃을 보고 감동을 할 수 있는 정열이 자기의 가슴에 남아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던 로맨틱한 이 대사가 처음 내 머리를 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저 하늘 끝자락으로부터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내 가슴 밑자락으로부터 뭔가가 뾰족뾰족 고개를 쳐드는 맑은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서 이름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무엇일까?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집에서 나와 콘크리트로 도배된 도로를 지나 다시 콘크리트로 도배된 네모난 사무실에 들어서

안에서 하루 8시간을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는 이 몸에서 이 아침에 울려오는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 소리는 내 손가락 밑에서 애처롭게 울리는 타닥타닥 단조로운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아픈 듯 잔뜩 얼굴을 찡그려 붙인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사막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로 흘러가는 삶의 노래였고 모래먼지로 얼룩진 내 가슴의 음지에서 싹 토오르는 감성의 파란 숨소리였다. 그날 나는 네모난 모니터에서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으면서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고 우리 사는 세상에 여전히 그 같은 아름다움이 숨어있는 것으로 해서 흥분했었다. 그로부터 나는 일을 하다 피곤할 때면 마우스를 타고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자리 잡은 장미꽃 세상으로 달려갔고 누군가 미워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산책하면서 단단히 잠기지 않은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려는 미움의 화신을 몰아냈으며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작아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찾아 그 세상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곤 했다. 그로부터 나는 전에는 거리에서 만나도 묵묵히 스쳐가던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끼던 누군가에게 한 줄기 웃음을 보낼 수 있었고 내 핸드폰 주소록에서 잠자고 있는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지인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어느 때 나에게 뼈저린 상처를 주어 가슴에 응오리로 남겨두었던 그 누구에 대한 미움도 애써 닦아내려고 노력했다. 웃음으로 나누는 세상은 더 밝아진 것 같았고 오랫동안 차곡차곡 묻어두었던 미움이 가셔진 내 마음의 골방은 더 넓어진 듯 싶었다. 그제야 나는 세상에 부대껴 진작 삭막해졌다고 느끼던 내 가슴 저편에 시종 채 죽지 않은 감동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 어딘가에는 가뭄을 맞아 시들어버린 사랑의 싹이 찬바람을 맞아 움츠러든 인정의 싹이 숨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고동 하나가 내 가슴 속에서 사라져가던 감성의 싹을 살려낼 수 있듯이 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움츠리고 있던 새로운 세상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같은 삶을 살다간 전상병 시인의 주옥 같은 식구가 떠오른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석구석에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문제는 나나 당신이나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그닥 밝지 않다는 것이다. 먼 옛날 어느 땐가 마음의 눈에 날아들었던 먼지를 여태 닦아내지 않고 그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 움켜쥐고 아파하며 오래오래 앙금으로 남겨뒀기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이 세상 소풍 다 끝내고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항상 아름다운 것만 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야겠다. 힘들고 찌들어가던 내 마음의 골방에 황홀한 장미꽃 세상을 선물해준 네가 있어 이 아침은 행복하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그리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주향숙 씨의 수필 꿈도 없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꿈도 없이 주향숙.

지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들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는 명쾌하지 않았다. 꿈. 꿈.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시의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 삶을 흔들며 묻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을 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나라 주석이라거나 과학자라거나 하는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10대에 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은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다니며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막 다 흘려보낸 30대 역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냈다. 어찌면은 아이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희생을 내세워 아이에 대한 강요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며 다시 캐어 물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별탈 없는 현실에 만족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이미 다가온 40대에도 무엇을 이루겠다는 꿈은 없다. 어쩌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더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에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처량모로 살아가는 것. 영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 것.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이럴 줄 몰랐어. 혼자 중얼거리었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 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별이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은 정말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가꾸어서 가을이면 풍장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 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어서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것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제는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나마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게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 하며 허고프게 웃어본다. 하다며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하루 동안 내리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럼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곤대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간다고만은 생각했던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은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의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이 조그맣고 고요한 생활을 즐기는 편이었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이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음을 느낀다. 아까까지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안정감과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그 느긋이 햇살을 즐기며 실을 읊기도 했다. 눈 오는 날에 눈우를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삭막하지는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내 삶을

비난할 아무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을 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을 해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 생활한 나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됐었다. 꿈이 없다고 자아에 눈뜨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바보스름일 수만은 없다. 꿈이 없다고 긍정적 낙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며 꿈이라는 것도 점차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하여 현실적인 것이 되기 얼마나 쉬운가. 알찬 꿈을 꾸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그리고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는다. 불가능한 시련 때문에 극도로 드는 좌절과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소중하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미를 잃어가며 저속해지지 않는다면 꿈이 두 어깨가 고단하게 짊어진 짐에 불과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재원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을 하며 설레이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꿈 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꿈일지도.

네, 그래서 작자는요 화려한 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평범하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응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는 게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또한 자신의 소망이 허황한 꿈이 되지 않게 착실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작 신비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 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이번에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일주일을 쉬면서 본 지방에 있지 않고 외지에 갔던 분들 이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특별 우리 활동에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전화 오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3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10일까지 딱 합니다. 예, 저로 이 기회인데 이번 우리 활동 같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약에 대해서 잘 요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리고 총금액에서 빼드리죠. 예. 그리고 그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과기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하죠.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총금액에서 빼드리죠. 예. 그 외에 또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180 보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 딱 드리는 게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딱 10일까지 지금 합니다. 예. 3일 딱 연장하기로 했죠. 예. 그리고 그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또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죠. 예. 그 위에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을 지금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한곽이 180% 상대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이 제일 큰 우리 활동입니다. 예. 그 외에 또 독일 기술로 된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이제 방송 내 듣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소원 또 무슨 소식이나 약 파는 거 연장 하나 하고 내 필요해가지고.
1: 예. 예.
0: 예. 나도 원래 이거 심장이 나빠가지고 연고사 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나 얘 자꾸 신경질 쓰고 내기웠고 그다음 머리 얼빤하고 발을 걸지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소변이 잠그 밥 못 자고 이렇게 그러면 얘 이거 좀 나 이 허리 군기가 막 맞추면서 발을 걸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이래고 살았댔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래서 억지로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기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이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에도 예, 이거 중풍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소변을 그래서 굉장히 예라고 발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걸지 못하고 반신을 발을 못 주고 자지 못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머리가 이거 얼빤하고 이래다가서 예, 그런 병원을 또 말할 때 없이 갔다 왔다 치료하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치료가 잘 아이 됐겠다 생각밖에. 예. 그래 나가서 그 어느 때 그 방송 광고도 그 선생님이 감히 듣고서 이 서방약 좋다고 그다음에 거기 딱 공황수체 중풍 치료한다니까 이 약 쓴 게 그렇게 호가 좋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쓰여 있는 거 쓰면 그렇게 딱 소리가 난다 말이에요.
0: 예, 그래서 이때까지 이 머리 둔해가지고 이식이 의약 이식이 없어가지고 암양이나 그 수술을 대고 먹었던 게 그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 나도 소리. 아, 그쪽이나 고생하면서 그래 이래 살다가 이래는 저기나 야릇다를 예수님이 되니까 혈압이 조절이 잘 됩니다. 예.
1: 혈압약
0: 많이 먹게 됩니다. 한일이 혈압약 먹었는데 중풍이 걸릴까나 정말 이상한 거지. 우리 모르는 생각에는 정말 별로 다 했습니다.
1: 그게 예. 딱 그래서 혈압 한 가지 때문에 그게 중풍이 오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중풍이 오는 게입니다.
0: 예,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런 거 얼마 전지 그리고 거기다가 저기 또 그 약에 장약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거기다 선생님이 또 가르치는 방법을 쓰고 역상 방법을 이렇게 가르친다 이랬으니까 나 그렇게 더 잘 된다 이랬잖아.
1: 예, 그렇죠.
0: 예, 이 장약만 먹어도 우리 아빠의 노선 정말 많이 좋아져서 나섰습니다. 밥을 얼마 잘 드시는지 딱 힘들어 놔두십니다.
1: 얼마 회복이 잘 됐습니까?
0: 예, 예, 예, 얘기라고 제설로 이거 걸어댕긴다 막 달아댕긴다. 예,
1: 지금 걸린 거라면
0: 예. 예, 옛날에 보다는 해지요 무슨 누군지질 하다 하나마나 이렇게 하는데 예, 바로 운신 못 쓰던 게 이 선생님 덕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도 또
1: 선택을 잘한 덕입니다. 그게 예, 선택을
0: 아니,
1: 잘하지.
0: 생각해도 예. 머리 구석에 들어가고 금방 알 것 같아도 미들이 모르고 깜깜하고 어리버리하고 멍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말이 똘똘해지고 팔팔해졌습니다. 한마디
1: 아,
0: 말해서
1: 그렇죠, 예. 예.
0: 똑똑해졌습니다. 예. 이 약 쓰니까나. 예. 우린 이 약밖에 안 먹습니다. 야, 우리 활동 전번에도 야, 활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국경절 전에 이 활동.
1: 그 활동 지금 이번에 국경절에 그 일곱 날 놈이 참가하지 못한 분들이 전화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딱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오늘 내일 모레 예, 10일까지 딱 예, 합니다.
0: 예, 이때 기본 또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큰 부담이 세상당히 없고 압력을 아예 받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되겠다고 이 약만 먹어도 계속 죽을 때까지 먹으려고 이랍니다. 예.
1: 아, 그래도 예, 되는 약이죠. 예.
0: 예, 우린 배달받아 계속 먹습니다. 예. 예. 이거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생각밖에 저기 나 국경절이 돌아오고 이래가나 추석이 돌아오다 온다는 게 아니란 게 내 사촌동생이 국경절이 왔댔습니다.
1: 아, 예.
0: 예, 근데 그래서 머리가 여행하고 예, 맹발이 48, 50, 아니 되고 48 내지 50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 영, 그래서 살기 힘들답니다. 예, 맥이 없고, 예, 숨이 차고.
1: 아.
0: 그래서, 언니 그렇게 구약이 그렇게 쓴다. 구약 좀 물어보라고, 선생님과 물어봐, 없어라, 없어라. 당연히 전화를 하기 그렇다 하면서 언니 구약을 써봤길래 그 전화를 물어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1: 계셔도 전화를. 예, 전화를 하면은 지금 동인당 유기농 그, 이 고칼슘 단백질이 그 단백질분 한 통을 900g짜리 한 통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 가지지 않습니까? 예, 예 전화를 아예 하면 못 가집니다. 예,
0: 아,
1: 예 전화를 예. 했기 때문에 900g짜리 고칼슘 단백질분이 이게
0: 예,
1: 유기농입니다. 예, 예 네. 유기농이고 동인단계입니다. 그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맥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60부터 정상 범위입니다. 예, 어떤 때는 맥박이 또 그분이 48이고 50이 되고 이렇다 제품이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정상 심률보다 낮기 때문에 피돌림이 잘 안 되죠. 예. 밀어주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예. 이러면 정신하지 않거나 고리휘행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 중리는 기혈 부족이랍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혈 부족이 좋은 이런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0: 거목이라든가 홍경천 지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부속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예. 이 기혈부속을 치료해주면은 맥박도 올라가고 예. 예, 정신하지 않거나 골이 휑한 이런 증상이 나서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꾸 깨고 또 그분이 숨이 차거나 또 이게 그렇다는데 예. 맥박이 낮고 이러는데 예. 또 관심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예. 기혈부속이 생기면서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써주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심장병 치료는 그 물론이고요. 심장병 중에서 아주 중한 이런 심장병까지 치료 범위에 그 밝혀놓은 치료된다고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신두가 높습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내방을 쓰면은 자꾸 숨이 찬다거나 또 심율이 낮다거나 또 그 이런 증상들이 나서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2417979, 예.
0: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예.
3: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가 해서 예, 경변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신경 써울러 그렇답니다.
0: 예.
3: 이런 병에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예.
3: 이렇게 돼서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에 귀 멀갑니다.
0: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되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로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 섭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3: 한 달 다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0: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사진 게 아닙니다.
0: 예.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나 소리 아예 납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저는 예,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잘하셨죠.
3: 예,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예, 장약 심내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닷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먹게 됐는데
0: 예.
3: 지금 또 예,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 방법이 있답니까?
0: 맞습니다. 예.
3: 의료법을 같이 썼는데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0: 그게 예. 그렇게 잘 됩니다. 그걸 같이 예. 사용하면
3: 예. 여섯 달 만에 지금 장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 메트 못 걷고 쉬고 쉬고 했는데 지금 예, 맨디고로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3: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에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0: 아, 그렇게 실면증에도 좋습니다.
3: 예, 네.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우대 활동하는 우대 활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0: 예, 그렇죠. 경거 요거 최날 또 연장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 못 산 사람들 많아가지고.
3: 두 개 명절에 맞이하면서 예, 군대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 4월 또 8, 9, 10 더 연장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딱 4월에 연장했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연장해서 맨바로 영웅 잘 됐습니까?
0: 아,
3: 그래서
0: 그렇지.
3: 우리는 이번에 쌌는데 예, 그 이번에 연장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예, 한국 형제의 한국에 지금 있는데 예, 그 내 동생이 내 소개로 예, 심장이 안 좋고 숨이 차고 심율이 빠르고 예, 관절도 안 좋고 위장도 위도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예, 계속 예, 맥이 떨어졌는데 예, 지금 이 약 먹고 있는데 예, 영 좋아져서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했으면 해서 예, 이번 우대 활동의 멤버로 또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요. 36번 배달받아서 대단합니다.
0: 아, 좋죠. 그분한테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말했는데
3: 예.
0: 그렇게 예, 우리 이 약을 드시면은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0: 그래서 예,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붙여주셔.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장약 심내방에 대해 좀 내가 물어보자 그랬다.
0: 말씀하십시오.
4: 지금 기후 관계인지 어디가 내 정황은 예.

0: 좀 골이, 머리가 아플라고, 저기, 얼음증도 날라고, 힘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저기, 무슨.
1: 연시 얼마입니까?
0: 순환 관계인지, 기관계인지, 그래서.
1: 기관지?
0: 난 좀 부여하는 거 무서워 해서, 이 약수문 좀, 저기, 부 예방할 수 있겠는가.
1: 부 예방하는데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0: 예방도 됩니까?
1: 예방이 차원에서 써도 되고.
0: 원본들이 잡수는 것 같던데.
1: 그게 이게 이렇습니다. 이 부위 온 사람들은 제 량량을 거서 닦아서 그대로 잡사야 됩니다. 근데 예. 부위 아이 온 분들은 그러니까 예방이 차원에서 약을 예. 적게 드시면서 예방하기 위해 잡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 연세 얼마 되었습니까?
0: 나이 많습니다. 저는 90이 거의 됩니다.
1: 예, 90이 거의 되면 심장도 70부터 시작해서 심장이 어느 분야 다 나쁜데 그게 경주에 다릅니다. 그래서 예, 그게 심한가 중한가 저 경한가 이런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손님 놓고 말하면은 이 약을 꼭 쓰십시오. 지금 아직 부위 왔다는데 내 보기에는 이 그 중인 이렇습니다. 예. 이 머리에 그 가는 혈관이라도 조그만 혈관이 모세 혈관이 세 군데부터 막히게 되면은 중풍이라고 합니다. 그 중풍이 한 개 류형을 보는데 그 꼭 그 가서 머리람 CT를 하고 수궁전을 한다면은 90인 게 그 작은 혈관이라도 꼭 몇 곳이라도 막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0: 그렇게
1: 예, 종투입니다. 기실은 그게 지금 고리람이 그렇게 휘잉하고 거서 예, 어지럼치 세게 나고 이런 게 다 그게 그 원래 이렇게 가는 혈관이 그렇게 막혔는데 약을 별로 안 쓰고 있다나 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는 과도 지금 과정입니다. 예, 그러길래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꼭 쓰십시오. 90이 됐으면.
0: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1: 예, 90이 됐으면 이 약을 꼭 쓰시오. 우리 지금 우리 활동하는데 딱 10일까지 지금 4월로 딱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놀면서리 못 산 분들이 못 사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에 특별 청시해가지고 4월에 지금 딱 연장한 게입니다. 요때 예. 싸서 잡수시오.
0: 이 약이 동맥경은 나
1: 동맥경화 딱 치료된다고 쉬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약은
0: 동맥경화
1: 예. 예. 동맥경화 치료된다고.
0: 많지 뭐 그래 이사 선생님들 보고서는 그 차는 저기 동맥경화로 인해 그렇다.
1: 동맥경화 치료된다고 딱 쉬어 있는 이야기길래 파악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0: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방송 들어보니 별로 좋은 것 같아서 길에 내 자문합니다.
1: 아주 좋죠. 예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1: 예. 12시에 하십시오. 예. 예. 12시. 예. 예.
2: 안내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지금 장약심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저는 이거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 년 고혈압 약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예. 간도 콩밥도 유로 많이 손상받아야 됐습니다.
1: 네.
3: 예, 정말 바로 선생님이 이 장약심 예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예, 7달 싸워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4, 5일 점착 들어 간량 하던 때로부터 예,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 비법을 같이 썼는데 야덟 달 만에 지금 심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지금. 원래 잘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뇌경색이 두고 나오면서 예, 야,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눈도 무거워 영 뜨기 바빴습니다.
1: 예.
3: 네. 그런데서 막 이 약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고 전신이 바싹나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관절이 아파서 예, 걸기 영 힘들었는데 지금 예, 이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지금 다리 아픈 줄지 모르고 걷고 다니고 있습니다.
1: 이 약을 잡수면 어떤 분들은 예, 아 나는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소리 그렇게 거서 예, 이 다리를 내 곳에 세게 했는데 이거 먹으면 소리 거서 예, 층계 높아도 거서 뭐 부서로 거서 직구설이 막 올라가면 여러 번 쉬던 게 아이시고 올라가고 예, 그리고 면리 걸어도 채소 살라람 가면 면리 걸어도 이렇고 예, 어떤 때는 저렇게 활동하느라고 소리 운동 하느라고 예, 정말 그 걷는 게가 그렇게 많은데도 나이 야, 그 다리 아픈 줄은 몰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기관지 심하고 결국 계속 가래 많이 나오고 이러던 사람들도 지금 일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3: 예. 예. 아, 또 그분이 아닙니다. 지금 며칠 금에서 예, 나는 밖에 나가면 예, 화장실부터 찾아낸지 야, 이 약 먹은 다음에 이 며칠 금에 해결돼서 예, 아, 시름 넣고 외출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좋죠.
3: 야, 예. 정말 약이 좋습니다. 예. 그래, 내가 먹고 좋으니까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사지 그냥 드리고 소변도 자꾸 어지름증이 나는데 이 약 먹고

0: 그래서 효과를 잘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우리는 예, 효과 좋지. 그래서 예, 이번 우리 활동기도 좋지. 그래 예, 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예, 이번에 우리 내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동창들이 동창 많이 해서 우리 동창 만났는데 우리
1: 예.
0: 위 혈압과 아래 혈압 차이가 80이나 된답니다.
1: 아, 예.
0: 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 약수면 혈압 차이가 지금 정상으로 될 수 있는지 해문해달라 그럽니다.
1: 예, 이 혈압 차가 그렇게 80이나 된다 이러는데 이 혈압 차가 예, 원래 정상이 40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혈압 매각 차가 그 80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매각 차가 커지면은 동맥경화가 나타난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 감유삼지가 높다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해주는 작용이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예, 나이가 들게 되면은 위 혈압보다 예, 예, 아래 혈압보다 위 혈압이 올라가면서 매각차가 커지게 됩니다. 예.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면은 이 혈압 매각차가 커진 것을 해결해줄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동맥경화의 치료에 또 좋은 성분이 황기라든가 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또 청궁이라든가 홍경천이 담남성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 동맥경화 치료에 아,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약을 지금 어저는 아, 이제 14흘만 있으면은 5년 7개월을 저희가 강의 드리고 있는데 약이 부족한 이런 약이라면 5년 7개월을 거의 되게 지금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 그만큼 좋기 때문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재구매가 또 늘어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 친구 말하는 자기는 우대 활동 없어서 싸먹다고 했는데 야 이번에 운수 좋게 또 맨바로 4월 우대 활동 4월을 연장한다니까 야 정말 잘 됐다며 지금 오늘 당장 혈인의 수가 받아봤겠다.
1: 예, 우대 활동이 없어도 정말 비중하면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빨리 잡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예, 241-7979번으로 먼저 그 전화하라고 알려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1: 예.
3: 선생님, 우리 왜 있지 않습니까? 이 심리방의 수고설이 우리 남편이 야 중풍 두 번째 얻고 딱 요 약이 막아놨었습니다. 선생님.
1: 예.
3: 같은 약은 요 약은 진단이 좋고 훌륭한 약이고 그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생각하는
1: 그렇게 묘한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 강의 드릴 수 있고 치료 작용이 그렇죠. 좋거나 오래 강의 드릴 수 있고
3: 5년 반에서 너무 했지 그 뭔가 이야기 강의
1: 이제 14월만 있으면 5년 7개월입니다.
3: 맞지. 예. 그래서 이야기를 생각해볼까. 이제 혈압 조절 잘 되고 제품이 오지 않게 하고 동맥경화 치료한다고 중풍 치료한다 심장병 딱 약까지 주치원이 썼대 그 말이야.
1: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3: 그게 중요해서 예,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쓰지 않는 것일까 효과는 없을 때다. 그래서 예. 요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주 그게 묘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서상약이 원천인적인 약제고 고산적인 약제제 그 말이야.
1: 맞습니다. 예.
3: 예, 다른 약이니까 좀 구별적이 한튼 이야기 많은데 그것도 홍경천은 5,400원 때 이상된 약이 그게 비싼 약이 아주 고가 약인데 뭐 네 가지 있는 항목으로 된 약 제가 네 가지가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병이 아주 좀 한음하게 큰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혈압이 조절되고 제풀이 오지 않았거나 본인 맨날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이 약을 쓰겠다고 고집 씁니다. 예. 고집 아, 쓰기도 했지.
1: 그게 예. 그만이 치료되니까 그 사람 쓰겠다. 예. 이제 아이 때문에 쓰겠다겠습니까?
3: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병도 치료해야 돼서 그도 이 약 쓰고 또 약 쓰고 아이들도 계속 이 약 쓰고 다 제대로 좀 생명 구하고 좀 늘 길게 한 거는 좀 사실이지 그러니까 모두 이 얘기 들어보면
1: 그렇지.
3: 우리 모두 세 사람 내 소개한 것도 이래서 이제 애매 속에 아연 아내하고 아바이 부부가 이래 이제 세 분이 또 숙제다. 요 밖에 나와 정세 안사 노는 거 볼까?
1: 아.
3: 물어볼까? 이미 배달 완 이야기 소장 이야기 돼서 아무래도 우리 효과 나겠다고 바로 쓰지 못하는 게 한 달 반 쓰고 바로 쓴단다. 지금 동안에.
1: 아유,
3: 예. 그 동맥경화 있어서 예. 어디가 검사하는 피도 걸고 혈지 놓고 혈압도 놓고 이런 것들 두 달 쓰고 나니까 얘기 다 없어지고 걔 본인이 얼마나 쓰고 왔는지

0: 우리 아빠는 이 학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예. 우리 학교문에 선생님 소리를 싸서 그, 성기, 자돌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그게 얼마나.
1: 그건 우선 없습니다. 그거 말씀하지 예, 마시오. 아, 지금 우선은 그건 없습니다.
0: 정말 그만한 게 없습니다. 예. 정말 없습니다. 속, 그래서 이 집안에 그래서 공기 싹 남겨서, 예, 시원한 게 없습니다.
1: 그 때문에 말 쌌죠, 예.
0: 그 집에 아바 있는 집에 또, 안에 또 이렇게 해서, 나는 어쨌든 이게 동맥 경화에서 놓고 있겠다니. 신해난다 그래서 이제 그 유리서 부부가 잡수길래 싸겠다 때도 이번 오세
1: 노공이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단양 신해방을 오늘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뭐 전에 신경색 진단을 받고 예. 거기를 갔다 내요. 예. 신경경색 진단을 받고 뇌경색도 두 번 나왔어요.
1: 아, 예.
3: 아, 이 단약을 쓰기 전에는 1년에 몇 번씩도 요한령이 실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원 입원을 해야 봐야지.
1: 그렇죠. 심한데. 예.
3: 어지럼증이 나고 신장이 통신하고 뒷단통은 또 어째 그리 아픈지 숨이 차면서 땀으로 빨빨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말지 꼭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 가기를 듣고 이 장약 신내방을 먹는다면 야, 이 장약 신내방을 먹고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얼마나 단점을
1: 그렇죠 예,
3: 예 단도전략했지 영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고혈압 환자 되나는 그래 고혈압 서약을 30년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약 신내방을 몇 달 먹은 후에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또 치료하는 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이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류솔류화로 그냥 룻밥을
1: 아껴주는
3: 예, 이 방법대로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런 너무 잘 된다서 뭐.
1: 아, 그렇죠.
3: 야,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이 장약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혈압 예. 조절을 다 되니까. 야, 그래서 우리 지랑소는 이 장약 신내방을 먹고 그들이 여러모로 효과를 영사해보고 우리 아바이도 신도체골병이 많고 심장도 아예 좋고 관절통이 있고 전력성염제 등 이거 먹고 지금 말끔히 다 나갔습니다.
1: 영 좋아집니다. 예.
3: 영 좋아졌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마음대로 그래서 댕기면 활동하고 예. 영 무사히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이 또 저번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또 활동하고 선생님 또 연장했습니다.
1: 4월로 연장했습니다. 딱.
3: 12까지. 이런 소리 놓치지 말아야지. 이거 뭐 이 놓치면 또 1년 또 기다려야지.
1: 맞습니다. 뭐, 예.
3: 예. 오늘 우리는 또 12박 다달을
1: 예,
3: 성년수강 때 배달받아 계속 못 잡거든요.
1: 예, 배달받으시려면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2417979번이요?
1: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봉은 훈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봉은 석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면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주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기업으로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창성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에 산업 사슬 연장, 보완 대상을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주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료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주동을 하여 류산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어콩 석화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았고 노동자들이 탱크 구역 플랫폼과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봉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 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 두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재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비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천시 석탄 저장 배급 기재 대상이 건설이 되면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연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봉은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 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상 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연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수의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같이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부가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같이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천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농업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봉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기원지하면서 동별로

0: 추진하고 한동식 검수에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을 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결을 다그쳐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부음의 국제 물류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비축창고와 물류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육류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류,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연말 전에 주체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있게 내부 장식 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문화관광대상 진척정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우룡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현장을 찾아 전반기획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교회 기능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관광거리는 도시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훈천 변경관광명함을 빛내고 도시 매력을 증강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물 외벽 갱신과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 구역의 전반 풍물을 정성껏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 한판, 조명색 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취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낙착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율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 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봉사업을 대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타국 전자상거래, 창고 물류, 봉사 업무 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경영 형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며 음식 숙박, 객거 건강 양생,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되고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이 구품질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직속 관련 부문과 훈천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 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변강 비춘의 겨를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 곡의 노래와 개성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0: 개체 경영호 려염거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천 일당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효 농가 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1: 홍타양 招边疆
0: 붉은의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힘없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강반의 활용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 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논밭에서 예전에는 한근 단위로 팔았지만 지금은 구역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논 한 구역을 확인해 가을이면 쌀을 택배로 집까지 가져갑니다.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내려 논밭 문화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활용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문화관광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 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 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노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쌀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촌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합니다. 연변 이민의 분투 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두는 15호 전망 계획에서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해 변강 비춘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0: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지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1: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5라운드 장춘 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동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엿,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오늘 첫 출근하셨죠? 긴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혹은 여행지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가을 바람이 불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울긋불긋 단풍잎, 이 모든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난히 가을을 타는 분들 주위를 보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을 위해 가을의 정취를 담은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강춘 작사 최덕범 작곡의 가을 이야기를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수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최성룡 가수가 부른 가을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경수 작곡의 가을을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감미롭고 애절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윤향란 작사, 천우 작곡의 님 그리워를 김상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을 리벨의 계절이라고들 하지만 또 약속처럼 새로운 만남의 계절이기도 하죠. 한일성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벨의 계절, 약속의 계절을 최향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김향월 가수가 부른 카페와 사람을 감상하시면서 옛 추억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리임원 작사, 신학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옛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거대 활동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동충하초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드리면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에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에 코인자임 큐식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장생인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순도가 100%가 되는 이런 분말로서 국가약품질량관리표준에 도달한 아주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42마을 저온에서 발효시켰고 정화 성분의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선명한 중노년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보약입니다.
0: 잠시만요. 머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우리도 뭔가 막 동충하초도 집에 남편과 둘이 지금 같이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집에 남편 오면 가뭐 내경세 후유증이 내경세 언제 한 3년이 되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지 해서 소변도 자꾸 후유증도 있고 귀에서 소리 나고 해서 지금 동충하초 먹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1: 네.
2: 먹던 중간에서 제일 좋은 약 같습니다. 뭔가 뭐 귀에서 그냥 소리 나서 자지 못했습니다. 저 내기 뭐.
1: 네.
2: 예, 그래서 자다도 일어나서 막, 막 귀를 떠서 머리를 다 그냥 소리 난다든지 지금 이거 모서부터 귀에서 소리 들려고 잠을 지금 잘 잡니다.
1: 네.
2: 그리고 뭔가 뭐 밥, 후유증 있으면서 밥을 먹을 때면 자꾸 개낀다.
1: 네.
2: 밥 먹어도 개끼고 그다음 후두두 떠면서 끼딱 차이 흘렸대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그래, 걸음 걸을 때도, 뭐, 펄떡펄떡 걸으면서 별로 엎어지지 않고, 그게 많이 나아져서, 온전하게 걸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2: 그래, 뭔가 뭐, 소변 차수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녁에 뭐.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수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차수 많이 줄어들어서, 어서 하루 저녁에, 뒤끝만에 두 번에 뭐, 그래도, 많이, 그래도, 지내, 많이 일어난다. 두 번에 뭐, 한 번 혹시 일어난다.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나는 또 어째 좋은가, 나는 해마다 환절기 바뀔 때면 봄이나 가을 바뀔 때면 그냥 잔등이 으스러스러 나면서 자꾸 추워나면서 감기 자주 했댔습니다. 그러면 감기 뛰끄지면 또 콧물로 지나고 하든지 요즘에는 감기에 너무 좋습니다. 예, 먼 후부터는.
1: 예.
2: 그리고 예, 잔등이 으스러스러 예, 이렇게 으스러스러 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리고 매년 여기만 올라가니까 나 힘도 나고 정신이 납니다 지금.
1: 네.
2: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에서 지금 효과지 남아서 잘 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먹고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뭐 우리 둘이 먹으니까 약도 부추기 납니다.
1: 네.
2: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아무래도 약을 활동이 떼서 하니까 값이 좀 저렴하셨더라. 그래서 오늘도 열야도 가서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랬다.
1: 네, 지금 하겠습니다.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2: 예.
1: 열야도 가게는 23곽 드리면서
2: 예.
1: 또 현금 상품권

0: 100원 드리고 또 3,000원 같이 달하는 또 선물도 또 있습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예.
0: 28360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네,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수고한다.
0: 예.
3: 이 동통같은 나도 지금 먹고 있지만 이 동통같은 저 먹을 수 없던 것 같습니다.
0: 네.
3: 예, 이 약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병이 많았는데 바깥 활동도 못하던게 지금 마음대로 하고 예. 한 가지 약가 줘서 예. 여러 가지 정말 다 해결된다. 병기, 수면증이나 이 나빠서 밥도 못 먹고 그러던 게 그게 다 해결되고 예. 감기라 다 하고 영 좋지니까 이렇게 먹을 수 없던데 먹는 사람 다 효과 보는 것 같아서 내 너무 좋고 나도 예. 우리 옆에 있지 할머니 그 약이 그렇게 좋으니 제가 그렇게 꼼짝 못하던 게 이렇게 정신 틀면 나도 좀 먹어보자 해서 그래서 저번에 조금 쌌습니다. 싸 먹어본 게 다 싸본 게 영 좋단다 머리 아픈데 조금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은 먹은 사람들은 다 효과 보는 것 같아 한다 부작용한 게 없고 예.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은 정말 예. 저기나 이 아이 먹어볼지 먹어본 사람들은 다 효과 볼까 해. 혈도 이렇게 좋을까 그 할머니는 어디면 좋은가 해. 그런 중풍이 왔다만다 그런 게 머리 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확실히 효과 본다지
0: 네.
3: 아무래도 이 활동 좋을지 아무래도 이 왼발 그런 이 약을 왼발 선택했다면서 예. 그러면서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능력이 볼게 있으니까 그 아프지 않고 예. 그래 보내면 제일 좋지 않고 바가고 출입하고 밥 잘 먹으면 힘이 나고 예. 다른 약은 무슨 여러 가지 자꾸 안 먹어도 한 알에 한 번도 안 먹으면 얼마나 효과 좋겠습니까요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 그 할머니 이번에 싸다고 소리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전화하는
0: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에 또 중풍 전조 증상, 혈압이 또 온정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이 있고 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분들에게도 이 중풍을 예방하고 또 이런 증상 개선하는 데서 효과 좋습니다.
3: 좋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대부분 지금 또 내세 있는 분들은 예, 좀 혈관, 내 혈관에 막히면서, 예, 좀 장애처럼, 말도 잘 안 되고, 또, 걸음걸이도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예,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0: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여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0: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
3: 예, 저는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오래 먹고 있습니다.
4: 예.
3: 예. 많은 방면에서 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4: 예.
3: 이 약은 예,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예, 몸이 좋아지고 예, 병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4: 예.
3: 저는 예, 이전에 신장이 나쁘고 폐가 나빠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머리 띵하고 예,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4: 네.
3: 그러나 먹을 때 뿐이지 예, 뭐 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에 대한 예, 선생님의 강의를 귀담아 듣고서 예, 이 약을 예, 먹기 시작했는데 예, 정말 좋습니다.
4: 네.
3: 예, 이 약을 먹은 후로 예, 한 달 되니까 예, 신장이 예, 침침하던 게 나아지면서 예, 폐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예, 감기도 오지 않고 예, 많은 방면에서 예, 효과를 봤습니다.
4: 네.
3: 예, 그리고 예, 위가 나빠서 예, 변비로 예, 한 20년 알았습니다.
4: 네.
3: 그래서 예, 변비가 예, 있으니까 예, 기질도 좋아가지고 예, 같이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변비가 해결되고 예, 기질도 해결됐습니다.
4: 네.
3: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요산반 수출로 예, 아래다리가 아프면서 예, 발이 마대고 예, 발바닥이 예, 마대해서 정말 걸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녁에 뭐 예, 발이 시려서 예, 손보선을 춤고 자고 예, 이러면서 예, 정말 고생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요산반 수출과 예, 나아지면서 예, 지금은 예, 잘 걸어 다닙니다.
4: 네.
3: 예,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이 약은 예, 오래 먹을수록 예, 몸이 건강해지고 예, 병이 나아지더라고요.
4: 네.
3: 그래, 예,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예, 딴 약을 이것저것 예, 쓸 필요 없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으면 예, 병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4: 네.
3: 저는 예, 이 약을 예, 장기적으로 예, 먹을 예사입니다.
4: 네.
3: 그래서 예, 전번에 아홉 가구 쌌는데 예, 이모가 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이모도 예, 많은 방면에서 효과를 보고 예, 좋다고 예, 이번에 예, 우대 활동이 그렇게 좋다는데 예, 16 가구 사겠답니다.
4: 네. 지금 예, 우리 동충하초는 좀 예. 특별한 약재입니다. 고산 예. 약재이기도 하고 영양학적으로나 양리학적으로 효능이가 가장 많은 이런 약품 이 약재이기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중노년 분들이 노화하고 기능 퇴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예.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예, 모두 예.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3: 예.
4: 예. 그래 지금 활동이가 그냥 진행 중입니다.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4: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지금 이 동충하초 이 균분을 쓰고 있습니다.
4: 예.
5: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전미근 세기고 예. 예, 머리가 경적이었고. 계속 빙하고 귀에서 소리 나고 해. 그리고 위가 소화도 잘 안 되지.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해. 소변도 잘 안 되고 머리도 네. 잘 걸지도 못하고 이런 증상이 많이 된게 이동 좋아졌어.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4: 네.
5: 그래서 저희 문화 활동실 때 18가락 사가지고 계속 쓰자고 그럽니다.
4: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좀.

0: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현대 생물공학으로서 4단계 발효 기술로서 우리 천년 동충 하초에서 특정 균주를 분리해서 액체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이런 분말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얻은 예, 이 균사체를 려화하고 건조하고 분해하고 살균하는 등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분말로 제조한 이런 아주 귀중한 명약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집에 아저씨는 순풍이 와가지고 이거 동충하초 발효 견분을 우선 한 동안 드셨습니다.
1: 네.
2: 그런 게 처음에는 잠을 잘 수 없어서 예,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소리 처음에는 이거 접촉했대는데 예, 이거 잡수고 한 동안 잡수니까 이 수면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그냥 가래가 붙어가지고 소리 이 계속 그게 잘 떨어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2: 이 약을 드시면서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이 동충하초가 최고입니다.
2: 예. 예, 그리고 이전에는 기침 깊고 감기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저항력이 높아져서 그러는지 감기를 안 합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예.
2: 그리고 아이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서려 그랬는데 지금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이 동충하초 발효 견분은 4,500m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약이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드시려고 그럽니다.
1: 예. 지금이 우리 현대 과학 이학으로도 이 동충하초의 이 멜라토닌에 대한 이런 연구를 그냥 지금 아주 깊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아주 큰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중풍 후유증이든 중풍 전조 증상이든 불면증부터 모두 나타난다. 불면증이 있으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좀 이런 분들에게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좋은 작용하면서 많은 질병 해결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선생님, 조만간에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야, 저는 예, 이, 쓰기 전에는 예, 이 뼈가 좋지 않아서, 예, 조만간 뭐, 아때 이래 넘어져서 다친 다리가 나먹어 놓고, 그게 자꾸만 아파서, 그리고 그냥 또 이 풍습성 관절에 비용 좋습니다. 예, 날이 그리거나 그럴 때면 제 다리부터 알고 그랬댔습니다. 예, 아프고 그래. 그래 병원에 가서 거기서 댄디도 하고 무슨 정말 그런 고약도 싸서 붙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있을 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토로 쓰기 시작했는데 아, 이 뼈 아픈데 정말 좋습니다. 예?
1: 네.
3: 저는 지금 아무리 걸고 이래도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이 기관지에도 영 좋습니다. 예?
1: 네.
3: 목이 작게만 이래 마른 기침이 나고 어디서 나갈 때면 형은 정말 구차인 남들 보건데도 형 거서 그렇지 그래 정말 가면 야 이 기관지에도 이렇게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래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예?
1: 맞습니다. 기억력하고 예. 이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3: 예, 이 그리고 그 저는 이래 아예 저 겨울에도 땀이 그 작기만 나고 예 약간 움직여도 그래서 땀이 나고 이래도 게 땀 나던 것도 다 나사됐습니다.
1: 예.
3: 아무리 저만 가면 지금도 저만 가면 언제는 가을이 돼서 이렇게 선선해서 이래도 그래서 옷을 예 그래서 그렇게 입고 나가도 예 한마디 이렇습니다.
1: 예.
3: 그렇게 이렇게 저 나가지 그래도 예 땀 하나 나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야, 난 그래 이렇게 좋을까네 선생님 지금 우대 얼마 좋습니까? 예?
1: 네.
3: 그래도 이 나는 한 가지 동충하설로 이렇게 다 좋아지까나 야, 이전에는 만에 이제도 말해 지금 많은 약 써두고서 그때 부이지.

0: 쓸데 없던 게 글쎄 이 동화서 한 가지 이름을 저는 정말 최고야입니다. 제인데는
1: 네.
0: 한 가지로 이렇게 다 치료받을까네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대도 얼마 썼습니까? 예?
1: 네.
0: 그래 이번에 저 참가하겠습니다. 우대 좋을 때.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0: 예예 예,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알선해져서.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현대 양리학 연구에서 보면은 이 동충하초 균분은 양방향 면역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간도 보호해주고 신장도 보호해주면서 피로를 저항해줍니다. 예, 우리 내세 있는 분들이 지금 모두 좋은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많이 낫지만 맥이 없다는 소리를 모두 자연적으로 하죠.
2: 네.
1: 예, 긴디파료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맥이 없거나 좀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거나 이런 증상도 많이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예, 이 항종양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런 론앤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종양을 미루 예방도 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지죠.
2: 네.
1: 우리 관절 질병이라 할 땐 단순히 관절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관절이 필요한 영양도 있고 관절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 풍한습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기능에서 보면은 간하고 콤파치 심장 모두가 관절과 관계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다 보면은 심장도 좋아지고 간하고 콤파치 좋아지면서 몸의 풍한습도 제거하고 또 우리 관절이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다 있기 때문에 예, 모두 생각 밖으로 나눠서는 뼈가 아예 아픈다 이런 효과를 또 잘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침이라든가 예,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지금 이게 가을에 들어서서도 해마다 나는 이 가을마 되면은 마른 기침이든 감기든 자주 하던 게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천식이 있거나 만성 기관지염 치료에서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좀 날씨가 추워지면은 소변 장애가 생기면서 얼굴이 좀 붓기죠. 예, 그리고 음양이가 균형 안 되면서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좀 몸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이 계절이 바뀔 때 뭐 난 어제 밖에 나가면 휑하오 이런 분들도 예, 이러한 증상 개선에서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폐하고 신장이 허하게 되면은 순환이라든가 예, 그리고 면역력 이면에서 모두 손상 보게 됩니다.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폐하고 신장이 허한 분들이 아주 선명한 효과를 보고 기관지염하고 폐허약증으로 인한 천식, 만성 간염, 예, 우리 간이가 지금 우리 중년에 대부분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소화제만 갖고 해결을 못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이 간에 대한 치료 특히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만성 간염이라든가 간 기능 저하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화 기능이가 회복이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혈기 부족. 예,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있고 철분이라든가 비타민 B12 이런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빈혈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론앤에 보면은 혈기가 순환도 잘 안 되거니와 혈기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2: 네.
1: 예,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혈기 부족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체력이 체질이가 좀 마르거나 자꾸 살이 빠지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허약한 이런 환자분들에게도

0: 예, 나는 이제 살이 자꾸 빠지며 지지 않소.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 좋고 면역력 저하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최고의 약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이 예, 량허증 예,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허한 이런 분들에게는 예, 효과가 좀 특별합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론앤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우리 폐하고 신장을 보면은 이 두 장기 정기하고 음양이 부족한 상태가 예, 우리 폐신장이 허약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장기 병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한 장기가 허약하면은 다른 한 장기도 예, 부족해집니다.
1: 네.
0: 예, 주로는 천식기가 좀 오랫동안 지속된다 할 때에는 정기가 고갈되면서 폐하고 신장이 기납 기능이가 이상해집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항상 좀 숨이 차거나 맥이 없거나 정신이 흐리트분하거나 예, 그리고 입맛이 없거나 좀 뼈가 지긋지긋하면서 자기 절로도 아, 내 뼈 좀 어째 든든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이 허약하면은 숨이 짧습니다. 예, 좀 숨을 헐떡거리거나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증상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대활동교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성휘 작사 최삼명 작곡의 그 총각께 시집갈래요 준비했습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상황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군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농군의 모습, 묵묵히 땀 흘리며 결실을 맺는 삶의 모습, 이어서 강호혁 작사 리은희 작곡의 착실한 감농꽃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정든 고향이 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선율로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향토에를 노래합니다. 김철 작사, 바구 작곡의 정다와라 내 고향 연변, 류춘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는 소중한 삶의 보물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친구 간의 정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움을 멜로디로 달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김송휘 작사, 심상문 작곡의 그리운 친구들아 보내드립니다. 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기 좋고 정겨운 연변의 모습,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선율 속에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리상각 작사 최산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 있는 이곳 열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찬입니다. 첫 곡으로 디메 작사 김몽건 작곡의 우리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은 따스한 정입니다. 아래 최선숙 작사 황영아 작곡의 고향은을 김은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금은 70평쯤 못지않은 백세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을 류정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대규모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근대보신환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립시다.
0: 네.
1: 일단 우리 우대활동 계속 진행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이번 달에 난치비도 물고 여러 가지 김장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경제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좀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병치료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서는 혈압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한 알 먹고 뭐 알로티핑도 좋고 뭐 인다판도 좋고 본래 기존에 먹던 혈압약을 한 알씩 먹었댔는데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도 아예 어지럽고 좋았댄데 어째 갑자기 우리 머리가 어지럽고 뒷대퇴가 뻣뻣해 나고 혈압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우리 요즘 들어서서 혈압 관리에 중시를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대보신환을 쓰시는 분들은 혈압 방면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대보신환 자체에 우리 혈압약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에서 혈압약이 무엇인가? 뭐 서약처럼 그 하얀색 나는 알약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두중이라는 게 나무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생긴 건데 뚝 끊어서 쭉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하얀 이런 진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게 진액이 나옵니다. 이 두중이가 바로 중에서 쓰는 혈압약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진액 같은 것이 혈관이 굳어지는 걸 혈관을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란 게 다 혈관 동맥 硬화 땅땅하게 굳어지면서 늘어나야 될 때 늘어못나고 줄어들 때 혈관이 줄어못두면서 오는 게 고혈압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 남은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저도 이거 이제 계속 주로 혈압 온전 안 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지럽증이 자주 나옵니다.
1: 예.
2: 그래 가슴도 구두들하면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그래서 어떤 소리 그것도 그 밤낮에 계속 나지 이래 고생하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해 근래보세요 조금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증이 아예 나옵니다 조금.
1: 맞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완고성 두통, 실면증 이게 다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렇게 가슴이 항상 후들후들했는데 가슴 떨림증도 주고 안 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전래적으로 밤 소변이 영 닫았습니다.
1: 네.
2: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다가 자지 못하다가 아침에 머리 어지럽지 이래 건네보세요 한번 후부터 예. 밤소변에 또 한 번만 소변에 맞으면서 밤소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렇죠.
2: 네.
1: 그리고 소변도 좀 힘이 쉽게 시원하게 나갈 겁니다.
2: 예, 소변에 되는 것도 조금씩 조금 소변에 영 시원 잘 나갑니다.
1: 예. 네.
2: 나 이게 효과 좋을 때 이하고 좀 계속 먹자고 그랍니다. 이거.
1: 예. 계속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 100세까지 무병하게 장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2: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도 예, 확대 참고야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2797. 예, 알겠습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 어떤 건네보신환 7달 썼습니다.
1: 예.
3: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어린이 난다 하면, 안주나 전화, 그저 빙빙 돌고,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업돼 있다가도, 예. 그저, 안에서 해, 그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지나야 또, 정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어느 경우가, 기억력이 상실돼서,
1: 예.
3: 엄만 말했던 것도 잊어먹고, 예.
1: 맞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 걸 오래 둬두면 이게 다 치매 조기 증세가
3: 예,
1: 말입니다.
3: 이거 먹고 소리에 그래 며칠 뒤에도 그래도 기억력이 차츰차츰 돌아가고
1: 나사시죠.
3: 이 말이 아이들 뜬게 그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를 잘하고 깨끗한 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그냥 예.

0: 덩글덩글 그게 해가지고 예. 그러고 아예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미리 자고 아이하고 그게 엔 좋습니다. 그리고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손발이 치기던 게 그것도 경력이도 다른 것보다도 예. 돌아갈 것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0: 절대로 그만 이어도 잊어먹고 오늘 어째도 꽂아놓고도 또 가지고 댕기지 못하고 이래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잘 것
1: 예.
0: 같습니다.
1: 예.
0: 그래 이래서 활동이 솔직히 또 배달 받아서 한 1년 써볼까 안 해서 그랬다.
1: 예. 요즘 우리 활동 이용한다 할 때 한 1년 치시 되는데 가격이 네. 많이 엄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 활동 참가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지금 건네 보신화 넣어서 먹은 지 여러 달 채 되는데 여기저기 사석이 아프다기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먼저는 봐서 동맥경화 있고 고혈압이 좀 있으면서 내 머리 그냥 항상 얼빠나고 혈압이 조절해서 안 됐댔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약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봐도 낫지 않던 게 이거 먹은 다음 어지럼증이 지만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머리가 좀 머리 터질 것처럼 그냥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던 게 지만이 났습니다.
1: 예.
3: 목도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목대체 그냥 뻣뻣하고 얼리소리 버치면서 그래서 불편하던 게 그것도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1: 예.
3: 그리고 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자꾸 황황하고 예 그런 것도 좋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면 또 마음도 막 같이 긴장해 나고 예 막
1: 예.
3: 예, 막 긴장해 나고 이러던 증상이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녁에 자자면 그냥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얕은 잠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깊은 잠 푹 잠도 잠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그 이 약에 산조인이랑 원지람 룡골이람 다 들어가 나서 이 실명증 치료에서도 확실한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먼저 눈도 또 건조하고서 그냥 눈이 건조하니까 뻑뻑하고 좀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눈도 지금 이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렇죠. 그거는 간이 해독 기능이 높아지게 되면은 눈이 그 안구 건조증이 바로 해결됩니다. 안구 건조증은 효과 빠릅니다.
3: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어제 나는 소변에서 냄새 무슨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게 소변에서 냄새 색이 나던 게 냄새 좀 안 난다.
1: 예, 정염증이 있었죠.
3: 예, 먹다 이런 소냐 처음 먹어보니까 네. 낸데서 먹고 낸데 하고 맞으니까 난 최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약입니다. 한 사람 몸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병이 네. 많을 때 쓰는 약이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활동할 때 싸게 갑수소를 맞이해서 오늘도 계속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아직 합니다. 예.
3: 네.
1: 참가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우리 남편이 바신, 건네바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마시산이 와서 예, 그 뭡니까? 말한다는 게 속사람이 내마 알아들었습니다.
1: 네.
4: 선생님 말하면 속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이 뇌조직에서 신경세포가 수복이 되고, 이 뇌경색 후유증이라는 게 다 머리에 있는 뇌신경이 손상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중풍 왔던 후유증이 빨리 났습니다.
4: 예, 겨우 오른쪽 팔고 오른쪽 다리 잘 맞어요. 지팡이 찍어도 잘 맞고 그런데 지금 지팡이를 던져서도 용서할 거로 생깁니다.
1: 확실하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4: 예, 겨우 사전에 밤에 5번, 6번 받은 게 지금 한 번, 기껏내요. 어떤 번 보지 계속 한 번씩 봅니다.
1: 예.
4: 겨우 예, 침해 증세 있어서 이 세수하고도 예, 물을 계속 열어놓고 밤중에 또 손 올라가서는 또 불을 계속 온밤 펴놓고 그 다음에 예. 그 밑에도 달아놓고는 또 아이 달았다고 이러면 내가 보면
1: 큰일 나죠.
4: 예, 그 남의 처 올라가고 이러던 게 아 일 좀 쓸싹 없었습니다 이 약쓴 게.
1: 초기에는 이 약이 확실하게 효과 본다.
4: 그래 나 어떤 날 그럴 때면 밤에 온밤 못 잤습니다. 정말 멋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생각하다 못 잤는데 아 지금 일정시 없어서 이 약이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1: 그래서 사고 나거나 그래서 제 집을 못 찾아서는 이 그 뭐니까 사람 찾는 광고도 나가고 그녀는 찾고 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것도 있고 하죠. 예, 초기에 빨리 이런 약을 쓰면은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4: 예, 겨우 예. 혈압이 높은 게 선생님 정상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북구 하품합니다. 그런 게 하품해야 합니다.
1: 예.
0: 어, 선생님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 어, 이렇게 통화까지 또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자 그랬는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3: 예, 건네보세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어, 형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가지고, 허리. 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저기, 노골이 들어오더라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제일 많은 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3: 예, 그 다음에는 소이나 빠지고, 예, 그 다음에 네. 심장이나 빠지고, 그래서 폐나 빠지고, 아이고, 또 이 오장육부인 병원 가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치료라야 하는가, 그래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랬던 게 건네보지안 지금 쓰니까 오고 머리 기억도 없어지고 사람이 얼빠내지고 노골 왔다 간다면 그 양이 혈압도 저리해야 되면 머리 아프던 게 지금 거의 이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밤소변 사수하고 어떤 때는 거품이 나가고 어떤 때는 강치도 나가고 어떤 때는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1: 예. 당뇨병성 신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3: 예, 그래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니까, 예,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이 약은 콩팥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어, 개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침자에, 그렇게 그도 예, 어둠에 땅이 뭐, 돌에 지죽이는 것처럼, 눌리는 것처럼, 그렇던 게 지금 이렇습니다. 침자 시원하고, 기분이 예. 하고 이거 좋습니다. 어쨌든지 건네보지 않은 한 가지 가도 여러 가지 병 치료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뭐.
1: 예.
2: 네, 끊겼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지금 건네보지 않은 좀 치우고 있습니다.
1: 예.
4: 제가 머리랑 자꾸 심하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특히 허리가리 아픕니다. 그래서 서울도 나고.
1: 예.
4: 특히 소변 타수다 나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많이 지금 나사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알기죠 이
4: 대답 조절이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낫고 머리는 일단 신나던 게 지금 머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예 이 약 쓰게 되면은 제일 큰 이런 효과가 머리가 맑아지고 완고성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던 게 나사졌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4: 특히 소변 타수다 보니
1: 네.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지금 기다려 잠다 지금.
1: 네.
4: 이제부터 약 조금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네. 계속 쓰느라면 또 다른 효과를 봅니다.
4: 예.
1: 네. 치료 잘하시오.
4: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우리 혈압은 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너무 내려가거나 혹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파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 네.
1: 그것은 다 혈관이 굳어지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건네보신환에는 두중이라든가 천우술이라든가 두중도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두중을 좀 태운다하게 포제를 해야 됩니다.
2: 네.
1: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술도 천우술입니다. 사천에서 나는 우술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 약은 건네보신환에는 제가 매일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점이 무엇인가 양치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동아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그 건네보신환이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날마다 말씀드리는가? 약의 질량이 그만큼 보존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예, 제약공장이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라 할 때 이렇게 그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약은 우리 전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신문이든 모든 소개에서 이게 하나입니다.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이가 소개드리는 약에서는 그래서 천우술이면 천우술 제일 좋은 우술이 들어갔고 두중이면 두중 제일 질량이 또 좋은 두중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0: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 관리가 잘 되고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이 내려가거나 혈압약의 절반 줄이거나 합니다. 혈압은 제발 제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혈압 관리를 잘못한다 할 때는 중풍이 온다거나 중풍도 경색 막혀서 오는 중풍이 있고 혈관이 터져서 오는 중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황머시아청이라는 이런 뇌출혈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혈관성 문제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관이 탄성을 찾고 피가 깨끗해집니다. 청혈, 정혈, 보혈 이게 다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높은 분들 특히 근뇌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약,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약 이런 뒤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석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100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호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호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이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이 악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 주려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네. 네,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무예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3: 네.
4: 근데 이 선도 여기서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이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3: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무슨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3: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3: 예.
4: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3: 일단 투석거선 했다면 뇌독증입니다. 예. 시지간이 7,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뇌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4: 안전하게요. 예.
3: 네.
4: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3: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5: 네, 지금 이 입간 구백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양의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아이들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구백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 아이들이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분명히 없어도 알려던 게 이번에 입간구복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이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디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디는 계속 쓸려서 난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 거예요.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해.

0: 싶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지 지금
1: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깨든 것은 술을 꿈꾸한가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계속 한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단다. 어떤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린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로도 그렇습니다. 아렐로도 아래 배꼽 아렐로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훈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면서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주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 기업으로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창성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의 산업 사슬 연장, 보완 대상을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주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 기업의 류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주동을 하여 류산이라는 자본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억홍 석화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았고 노동자들이 탱크 구역 플랫폼과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 두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제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본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비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천시 석탄 저장 배급 기재 대상이 건설이 되며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년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 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상 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년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수의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본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천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 농업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본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기원지하면서 동별로 추진하고 한동식 검수에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을 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기를 다그치어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봄의 국제 물류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창고와 물류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용유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료,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연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 있게 내부 장식 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문화관광대상 진척 정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우룡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반 계획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계획, 기능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관광거리는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 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훈천 변경 관광 명함을 빛내고 도시 매력을 증강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물 외벽 갱신과

0: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치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구역의 전반 분모를 정성껏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한판, 조명색 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취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춘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낙착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율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 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 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 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다국 전자 상거래, 창고 물류, 봉사 업무 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경영 형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며 음식 숙박, 객거 건강 양생,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되고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이 구품질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식소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 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결을 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 곡의 노래와 계승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여름족 대중이 어렵게 놓은 이 수로는 알라리 염은 고산별을 키워냈고 이곳 쌀로 지은 밥향기는 이 식당의 대표 간판으로 됐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개체 경룡호 려염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천 이 땅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 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됐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휴 농가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히먹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 강반의 활용 시 동선

상징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

0: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1: 또 이양라.
0: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내려 논밭 문화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문화관광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노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쌀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촌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합니다. 연변인민의 분투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두는 15호 전망계획에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 해 변강 비추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시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2: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5라운드 장촌 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동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호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가정집에서 밥하고 청소를 말고 하자고 그래요.
1: 네.
2: 전화번호 159-4431-1725
1: 네. 1725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그래요?
1: 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90061번, 1884490061번입니다. 네,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1.

0: 15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합니다.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네, 면적은 25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63398번, 1884463398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전번에 9월 말에 그 자전거를 네. 팔겠다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0: 아, 그 정보로, 네, 그 정보 연락번호를 찾으십니까?
1: 예, 예, 전화번호 몰라 그래요.
0: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전거를 팔려는 정보. 방금 전에는 자전거를 사려는 정보를 방송했고요. 자전거.
1: 9월 안에 25타우에 내게
0: 그래요? 25일. 예. 정확하게 어느 날짜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대략 그서 25일 정도입니다. 24, 27일.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일단 연락번호를 잠시만요. 9월 14일에 자전거를 파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네. 네. 네. 네, 136.
1: 136.
0: 2071.
1: 2071.
0: 네, 7541번.
1: 7541번. 이거 아닙니다.
0: 아닙니까?
1: 9월 25일이 맞습니다.
0: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정보를 제공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연락번호를 남겨주세요. 제가 이외의 정보를 찾아서 다시 연락드릴까요?
1: 제 연락번호를 받아요?
0: 네네. 네네.
1: 네. 159.
0: 159.
1: 4432.
0: 네.
1: 1899.
0: 1899번. 예. 1595-4432-1899번.
1: 예.
0: 네, 이 정보가 확실히 아닙니까?
1: 아닙니다. 이건.
0: 아닙니까? 예. 네, 이 자전거는 26형 자전거를 판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1: 네, 네. 네, 지금 찾는 것도 26형인데 여다용.
0: 그렇습니까? 네, 예. 이 정보가 바로 그 자전거입니다. 여자용 자전거가 26형 맞죠?
1: 예.
0: 네,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1: 예.
0: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0: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팝니다.
1: 네.
0: 집점은 덤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0: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0: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정치했고 백돌 소성 가구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0: 채소 식물 밭도 양대 한 50평 좌우 됩니다.
1: 네.
0: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낚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칫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네.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0: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0: 우유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0: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 네.
0: 138-9433
1: 네.
0: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0: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네, 가정집에서 청소와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연결경제개발구 혹은 동명부근에서 40평방미터 되는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38-3198번

0: 4438-3198번입니다. 네, 휘발유용 세 바퀴 오토바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1-8901번, 1594331-8901번입니다. 네, 연길시 동명구역에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 기물이 구전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1988번, 1560433-198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1636번, 136-3433-1636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네, 26형 자전거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1: 번호를 구합시다.
0: 가사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1: 네.
0: 네.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네. 238.
0: 네.
1: 0443.
0: 네.
1: 409.
0: 3095번. 지역은 네, 어디죠?
1: 네, 망시공지입니다.
0: 지역은 어디입니까? 연길입니까?
1: 네, 연길입니다.
0: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려보세요.
1: 네.
0: 네.
2: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결을 만들어 갑시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네, 가정집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네, 마음씨 착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와 고중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

0: 1681 1681번 1384431 168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지전화 많으세요?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한 물구대 한 분 좀 더 봐야 가능하고.
0: 네, 다시 말씀 주세요.
1: 예, 물구니 한 번 모실 저 뭐야 가능하고 다 좋네요.
0: 아,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1: 예.
0: 네.
1: 예, 내 대화.
0: 네.
1: 여봐봐.
0: 네.
1: 두수사상.
0: 다시 말씀 주세요. 188.
1: 여봐봐.
0: 네.
1: 두수사상.
0: 4433.
1: 655여.
0: 1884433-6551번. 네, 로인께서 자립이 가능하십니까?
1: 아이, 반자립이시요.
0: 반자립이에요.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숙박을 해야 합니까?
1: 예, 꼭 숙박해야 돼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연락 기다려보십시오.
1: 예.
0: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반자립이 가능한 로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하셔야 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9279번 1384439279번입니다. 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칼슘은 약이 아니라 밥과 반찬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만약 이미 골다공증 환자라면 칼슘제만 복용해 골다공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하며 일반적으로 항골다공증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칼슘이 있지만 중국인의 칼슘 섭취량은 많은 경우 부족하여 하루 평균 수준이 약 300 내지 400mg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5-600mg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마시지 않아 2-300mg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약 5-600mg의 결손이 있으므로 이때 칼슘제를 선택할 때 상응하는 용량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청춘기 성장 발육이 급증하는 시기나 어린이 성장 발육이 특별히 빠른 단계, 여성의 임신, 수유기, 갱년기 이후 등 특수 시기에는 최소한 매일 1000mg을 섭취해 보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체적으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맹목적으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의사의 건의에 따라 적당량을 보충해야 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 최대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생존하는 두 가지 기본 조건과 수요인 음식과 수면은 흔히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한 끼를 잘못 고르는 것만으로도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저녁에 고구마 하나나 옥수수 하나만을 먹고 잡니다. 이런 식사법은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해 복부 팽만을 일으키고 결국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흰 쌀밥과 흰 밀가루만 먹는 것도 수면에 좋지 않으며 잡곡과 정제 곡물을 배합해 잡곡이 주식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기름떡, 돈가스 등 기름진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위장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경 중추를 자극해 계속 작업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수면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중약에서 수박은 천연 백호탕이라 불리며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가워 열을 내리고 더위를 식히며 진액 생성 및 갈증 해소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연구에서도 수박을 먹으면 리뇨, 식욕 촉진, 신진대사 촉진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밤에 너무 많이 먹음

먹는 것이 권장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어 수면질에 영향을 줍니다. 똥과도 같은 작용이 있어 밤에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끼 중 저녁에는 소금을 더 적게 먹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량의 나트륨이 체액 균형을 어지럽혀 사람을 더 갈증나게 하고 이어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볶음 요리에는 소금을 적게 넣고 식초, 레몬즙 등으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잠들기 어렵거나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은 매운 음식이 체온을 변화시켜 꿈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면 점심 메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차 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에너지 음료, 콜라, 초콜릿, 코코아 또는 커피 맛 과자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카페인 함유 음식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흥분시켜 피로와 졸음을 잠시 잊게 할 뿐 몸이 피로로 하는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0: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흥겹게 추워보세요.
1: 가을철에 먹기 적합한 보물 같은 과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키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고 영양이 뛰어나며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위를 먹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키위는 과일 중 비타민C의 왕으로 불립니다. 중국식품성분표 데이터에 따르면 키위의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의 2배에 달하며 사과의 21배에 달합니다. 키위는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느 정도 부드러워야 가장 맛있을까요? 키위를 고를 때는 모양과 색상을 잘 살펴야 하고 모양이 통통하고 색이 고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면에 움푹 패인 부분이나 손상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가져와 보관할 경우에는 촉감이 단단한 것을 골라 집에 넣고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는 손으로 귓불을 만져서 부드러운 정도를 느껴보고 그 느낌에 맞는 부드러운 키위를 고르면 됩니다. 덜 익은 키위는 상온의 서늘한 곳에서 약 7일 정도 보관할 수 있고 냉장 보관실 0도 내지 5도에서는 약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딱딱한 키위는 스스로 숙성될 수 있습니다. 키위를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밀폐된 비닐봉지나 쌀통에 넣으면 2, 3일 만에 부드러워집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반응했습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응답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응답본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답본은 아주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128원인데요. 5일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한 가게 안에는 모두 다섯 작은 병이 들어있는데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우대 정책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60각을 싸면 8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은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이용하는 자에게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는 응답분 같은 것은 이용하심에 있어서 애들도 어른도 뭐 나이 차이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각도로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좋은 우대 정책을 설명드리면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데 유조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답분 60각에 80각에 1,000원을 빼준다. 이게 정책입니다. 한각은 128원인데 5일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답분은 출처가 아주 특수한 출처라는 건 늘 말씀드리고 있죠. 보통 그 응답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곰한테 마취 주사 놓고 금방 거기에서 분리 그 담낭에서 담즙을 분리해서 건조식에서 다시 약병에 이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기본으로서 체현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답분은 이런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 특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하나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흑검은 동면합니다. 동면하는 시간은 석 달 내지 다섯 달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먹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생존하는가. 이 흑검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다시 재흡수해서 그 생존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백검은 이런 功能이 없습니다. 흑검만이 동면하면서 이런 功能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뭐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한테는 특히 삼고가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특히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출처가 특수합니다.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입니다. 만성질병 전문가 네. 두 번째는 예.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응답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송보폐 응답분 쓰고 계시죠?
2: 예, 야, 영 좋습니다. 나 이 밤야에 나빠가지고 입이 서서리 그저 예, 밥 먹기 연기 사기 힘들었다만 나게 조금 먹으면 또 소화해야 되고 예? 그보다도 이 배 아파서도 이 무릎 관절이요 발목 관절이요 아파서도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이러면 살았는데 이 응담부를 쓴 다음부터에 지금 배 많이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1: 골격통에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평 응담부 아주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다가 100명이면 100명이면 이구동성을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2: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담양이 그렇게 나빠 계란도 못 먹고 우도 밥도 조금씩 밖에 못 먹던 게 지금 예, 계란은 어떤가 먹어봐도 소화용 잘 된다.
1: 소화가 너무 잘 될 겁니다. 예, 예, 예.
2: 소화 잘 되고 입도 예. 쓰지 않고 예.
1: 그럼요.
2: 오, 용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머리 그에 앙도 터 있어서 머리뽀 동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골보 아이 동제도 이렇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 하면 머리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머리 혈관의 이상은 동맥 경화거나 혹은 혈액의 죽상 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구체 증상이 속하는데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아주 그런 방면에서 다른 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한 가지 담은 합시다.
1: 말씀하세요.
2: 우리 동생은, 이, 저기, 지방간도 세고, 그 다음에, 이 경추 아파서 꼼짝 못 한다.
1: 예.
2: 이 경주염이 있으면서, 어제 경주염은 약을 아마, 무슨, 약을 쓰느라 해도 통증도 별로 안 먹고, 그냥 수그레도 아프고, 자리에 누우면, 베개를 높게 들고 아프고 아이배도 아프고 이러면 자기 힘들어한다 말다.
1: 예.
2: 근데 이 지금 응담범 지금 써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과 문의해달란다.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경추, 견주 이거는 골격통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추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뇌혈관에 큰 자극을 줘서 뇌혈관 모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상실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이 제품 자체를 드시는 게 좋은 그.

0: 치료 과정을 충분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1: 예, 그러면 우리 동생 오늘이 배달 받겠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501-7766번입니다.
0: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예. 그런 데는 효과가 빠릅니다. 예. 소화도 잘 되고.
1: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강가 이인 아버지 지금 성우평 운담분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 이전에 지방간이 있어서 맥이 없고 또 지방간이 있을 경우 또 수로 소화하니까 중심간도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그러니까 미네맥에서 그 침대에서 누워서는 우선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0: 간에 이상이 있게 되면 맥이 떨어지는 게 초점입니다. 예, 예.
3: 네, 미네맥도 다리 뒤지자 돼. 무릎이 어찌.
0: 무릎을 세우기 힘들어지죠. 맥이 없어서 네, 딱. 예.
3: 한 바퀴 뒤지게 돼요. 맥이 없습니다.
0: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죠.
3: 예. 예. 아, 그런데 이 운남봉 좀 쓰니까, 예. 아, 좀 나가, 밖에 나가 좀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0: 편간 맥목의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간경화, 복수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성부평 운담봉입니다.
3: 그러고 소화 안 돼서 밥 먹어도 조금 먹고 그러니까 돈을 매겨 먹는다는 게 굉장히 성부평 운담봉은 밥의 맛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소화가 잘 돼서 하게 되면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제품 드시니까 이 제품 자체로도 그 해결되겠지만 해도 오히려 담낭에 담즙이 충분하게 생성되게끔 간단 향조란 말이 있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예.
1: 예. 요 숨도 숨 올리시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이 약을 쓰면서 운담을 쓰면서 이 소화 많이 났습니다.
0: 아, 예.
1: 꺼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식사도 잘하고 소화가 쓱쓱 잘 되고 이러니까 예. 정말 영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뭔가 앉아도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백내장도 있고 항상 그래도 눈이 깔깔하고 안통이 생겨서 머리까지만 원래 아프던 게 지금 그 증상도 지금 다 가려졌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편간 맥목 효과를 봅니다. 눈에는 네. 응답 보이다. 그 정도까지 인정해도 됩니다.
1: 네. 네. 그리고 다음에 골고통도 좀 많이 나고 이름으로 허리를 아픈데 그것도 좀
0: 그렇죠.
1: 많이 나고 이렇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계속 쓰려고 지금은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아, 제품 선택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애들도 쓸 수도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애들한테도 이거 먹여도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응답은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난염이 있어서 예,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었던 게 입이 알 쓰고 있고 달걀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0: 예.
4: 매일 달걀 먹을 수 있습니다.
0: 달걀을 먹어야 됩니다. 노년에는 기본 하루에 두 알, 한 알 내지 두 알은 기본을 드셔야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달걀만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은 온 하루 힘들다 하는데 이 제품이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고 또 빈간이 있어서 예. 땀이 높았습니다.
0: 예.
4: 이런 체온 검사해 봐도 계속 검사해도 땀의 정상입니다.
0: 너무 많습니다. 그처럼 좋은 결과를 다른 약품에서 어쩌게 되면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제품이 땀의 간, 콤파, 담낭 여기에는 너무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기후 위에 때문에 소화에 대한 밥을 잘 먹는데 밥이 맛있고 영 잘 먹고 있고 예. 저희 삐쓰기 아프던 것도 이것도 영 많이 났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오고 하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납니다.
0: 골격통에는 번 운담봉입니다. 예, 예.
4: 그래, 예. 이거 뭐 우리 집 할머니 우리 집 놀러 와서 안 잤다 일어날 때면 오고 하면 지금 어째 제 인차 일어나 이런다. 제가 내 운담봉

0: 한번 물어본다.
1: 서른각에 서른각 줍니다. 여시간이 우대할 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아, 서른각에 서른각이 며칠 씁니까, 그러면?
1: 아, 그러니까, 열각이게 되면 50일 쓰니까, 서른각이게 되면 150일 씁니다. 예, 예.
0: 아, 그렇구나.
1: 예.
0: 어, 싸겠다. 선지산다, 싸겠다.
1: 예. 빨리 쓰라 하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집에 주문가 언니가 주문가 뭐 지방간이 있으면서 예, 소화 좀 안 잘 안 되고 예, 매경 없다고 합대다. 그래 거기다가 또 만성 담양염까지 있으면서 그냥 예, 옆구리 아프다고 쏙쏙 찌르버린다 그냥 아프다 하면서 예, 뭔가 뭐 예, 쇼엔디랑 편 그냥 먹을 때 괜찮은 먹어도 잘, 나, 잘 낫지 않나 이랬대다.
1: 그래요. 예, 예.
3: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또 니끈한 네, 입은 네, 이러면서 기름진 음식 사 못 먹었다 말입니다. 먹으면 또 설사하면 이래요.
1: 아, 예, 예.
3: 그랬던 게 입안도 그냥 쓰고 예.
1: 담낭의 이상이 상당할 예.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그랬단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한 이 응담분호 두 달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효과는 대단히 좋다지, 그러니까.
1: 그럼요. 예, 예. 예,
3: 옛날에는 이거 먹기 전에 이렇게 다른 거다 두문두고 싸서 먹었답니다. 근데 그건 미네도 효과 안 나고 쓸데없더랍니다. 예. 이번에 선생님이 강연이 응담을 먹은 게 확실히 효과 좋다, 효과 대단히 좋다면 이랬대다.
1: 예.
3: 근데 지금 두달 먹은 게 어전에 뭔가 옆구리 킹기던 게 킹기지 않고 예, 이게 설사가 많이 멎었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3: 그러게 소화 안 돼서 그냥 더불어 하던데 소화 잘 되고 맥이 난답니다. 그렇게 맥이 없던 게 맨날 누워 예. 왔던 게.
1: 예.
3: 그래 허리 다리에 시큰거려서 아침에 향수 맨날 시큰거린다 미래 어선 나에서 가나 어선 허리 아프게 되는데 그 시큰거리던 게 많이 나 어렵단다.
1: 아 그렇죠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효과 잘 보고 있으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 좋았는가 이러면서 오늘은 또 제소리 서른과 싸겠다 이랬다 활동할 때
1: 예, 성보병 응담부는 금담으로 예.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예. 진실하고 빠르고 전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막 뭔가 혈압이 온종일 잘 된다 이래도 그냥 높던 혈압이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고의 고혈압, 예. 고혈당, 고혈제 고혈당까지 좋습니다. 고혈압이 아, 좋습니다. 예, 고혈제 예. 좋습니다.
3: 네, 예. 그래서 오늘 서른과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이 비교적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보조 제품으로 쓰는 것도 소화 功能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각 기관의 功能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역할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암 치료약이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전반 응담 가운데서 5%밖에 차지 않는 금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기타 많은 응담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보폐, 소나무 성자에 보배란 보자에 폐 이용하면 됩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성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이번 소개할 책은 러시아의 위대한 문어 레브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제목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인데요. 참 소박한 제목이죠? 그런데 이 소설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아마 잠시 멍하니 앉아 계시게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마음을 깊이 건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바홈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땅도 넉넉지 않고 집도 남의 집을 세들어 살았어요. 그래도 바홈은 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처형이 시골집에 놀러 왔어요. 두 자매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도시에 산다는 언니는 자기네 집이 얼마나 넓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차려입고 사는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홈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네 생활이 화려하긴 하지만 우리 농사꾼 살림은 탄탄하거든요. 부자는 못돼도 굶지는 않으니까요. 그러자 언니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배만 안 고프면 뭐하니? 돼지랑 송아지랑 같이 거름 속에서 살다가 거름 속에서 죽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바움은 벽난로 곁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땅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이다. 땅만 넉넉하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지.

어미 사는 마을 근처에 여자 지주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밤은 있는 돈을 모으고 송아지도 팔고 아들은 머슴살이를 보내고 빚까지 내서 겨우 15헥타르의 땅을 샀어요.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기 땅의 생긴이 어떤지 아세요? 전에도 늘 지나다니던 밭인데 자기 땅이 되고 나니 그 땅에서 나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다 남의 것과 달라 보이는 것이었어요. 마음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의 가축이 자기 밭에 들어와 곡식을 망쳐놓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쫓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 재판소에 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바움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밤중에 그의 숲에 들어가 나무껍질을 벗겨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죠. 바움이 자기 땅을 지키려 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뭔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분명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바홈의 집에 들렀습니다. 볼가강 너머 먼 곳에서 왔다는 이 나그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곳에 가면 땅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사람 수대로 10헥타르씩 나누어 주는데 땅이 어찌나 기름진지 밀을 심으면 키가 사람을 덮을 정도입니다. 빈손으로 가서 몇 년 만에 말 여섯 필과 소 두 마리를 가진 사람도 있지요. 이 말을 들은 바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떠나 그것을 직접 보고 왔어요. 과연 나그네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집과 땅을 모두 팔고 가족을 이끌고 새 고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마을 조합에 들어가 19수대로 50여 헥타르의 땅을 받았죠. 이전보다 3배가 넘는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또 욕심이 생겼어요. 밀 농사를 더 짓고 싶은데 땅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인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요. 풍작이었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멀어서 15km나 실어 날라야 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었으면 누구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이때 또 나그네 상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훨씬 더 먼 빠시끼르라는 곳에서는 땅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움은 또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아시키르 사람들은 소박하고 순한 유목민이었습니다. 바움은 그들에게 차와 선물을 나누어 주며 환심을 샀죠. 그리고 땅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촌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가지십시오. 값은 하루치에 천 루블입니다. 바움은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하루치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촌장이 설명했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그 안의 땅이 모두 당신 것이 됩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땅은 한 뼘도 당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땅 전체를 1000루블에 살 수 있다니. 바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리했죠.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넓게 잡을까? 50km는 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대단한 면적이 되죠.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그는 출발했습니다. 괭이를 어깨에 메이고 빵 주머니와 물병을 챙기고 장마를 단단히 신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힘이 남는다고 생각했죠. 1km쯤 가다가 구덩이를 파서 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걸으니 걸음이 빨라졌어요. 한 5km만 더 가자. 땅이 너무 좋아서 아까운 걸.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화를 벗어 띠에 차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한숨을 돌리며 앉아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크게 꺾었어요. 해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모퉁이를 만들고 다시 출발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언덕은 멀었어요. 그는 조끼도 버리고 물병도 버리고 모자까지 벗어 던지고 오직 괭이 하나만 들고 뛰었습니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펄럭거렸고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그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이제 다 끝났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때 언덕 위에서 빠시기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함을 지릅니다. 뛰어라 뛰어! 바움은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언덕 아래까지 겨우 올라왔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그는 절망했죠. 허사가 됐구나. 그런데 언덕 위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언덕으로 달려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서니 아직 밝았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장에 앉아있는 모자 속에 든 돈이 보였습니다. 바움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자 앞에 쓰러지듯 도착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천장이 일어나며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땅을 다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하인 하나가 달려와서 바움의 몸을 부축해 일으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죽은 그 땅은 겨우 발에서 머리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2m 남짓의 작은 무덤자리였어요. 하인은 괭이를 들고 그를 위해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바움을 그곳에 묻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소설이 처음 쓰인 게 1886년,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오늘 아침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고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데요. 땅이 아니라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큰 아파트나 조금 더 좋은 자동차일 수도 있겠죠.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일,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는 일,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다음처럼 뛰기 시작하겠죠.

소설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움이 땅을 살 때마다 관리인이나 이웃과 다투고 재판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결국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을 향해 달려가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을수록 그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땅을 얻는 일이 그의 마음속에 욕심을 키운 셈이지요. 그래서 이 작품은 톨스토이가 만년에 쓴 민화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어렵지 않은 말로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진리를 담아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무언가를 조금쯤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주부 도서관에서는 똘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오늘 저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0: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벅액 더불어 두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자방 구벅액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에서 우대할당을 설명드렸는데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잠자기 직전에 3, 40분 전에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너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식욕이 당겨지고 새 힘을 얻는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고 두골태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490원인데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구벅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외용약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게 되면 어진간한 관절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던 분들 가운데서 기본으로 효과를 보지 못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이 바로 두골태에 속합니다.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490원으로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 뭐 구복과 위용을 합해서 한 가게 병원 가격이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501-775번 연락하기 바랍니다. 501-77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년 장수 제품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일리가 통하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의 출처가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노령화 시대에 응해서 노인님들이 여러모로서 불편한 걸 해결해주는 뭐 한 가지 제품으로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벅액인데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벅액입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제 두골태에서는 한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제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 한 지금까지나 이 허리 무릎 다관이 백날은 누워서 일어도 못 났댔습니다.
1: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게 되면 예. 백날 누워서 예. 일어도 못 날 정도게 되면
2: 예. 예. 그래 그래서 그래서 가든 치료를 다 해가지고서 그래도 좀 나서서 걸어 다니고 그랬댔는데 언제는 이게 나이 있으니까 이게 어째 도저히서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보통 젊어서 예. 상했던 게 나이 들면서 예. 다시 또 재발하는 게 기본 뭐 기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이 걸룩이 푹 맞은 한다, 다리를 한 다리를 질질 끌고 댕겼다.
1: 그래요? 아, 무섭네요.
2: 심했습니다. 예. 그래, 약을 많이 썼댔습니다.
1: 그랬겠죠.
2: 약을 많이 썼는데, 어제 오늘 나이서 그런지 말을 잘 아이도 썼대라.
1: 지금 어느 60대, 70대 어느 됩니까?
2: 벌써 70대입니다.
1: 70대 됐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떼낼 때가 됐습니다. 주의해. 예. 그래, 치료하지 않으면 저절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
2: 이 예, 많이 썼는데 말을 아이 듣더라 말입니다. 예. 정말 힘들 나가 활동하기도 힘들고 집 중계를 오르고 내리고 하기도 힘들고 예, 집에서 있어도 뭐 허리 아파더라 눕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 두골태를 쓰고서 지금 이 상황 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래요? 큰 해결이죠.
2: 나가 마음대로 활동한다.
1: 예. 아, 예, 예.
2: 이 복용하고 이 용약을 바르고 하니까 이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
1: 그렇죠.
2: 내 몸에는.
1: 예.
2: 이 예, 나가 활동하기 아무런 노병도 없습니다. 지금.
1: 그래요? 예, 큰 해결이죠. 예예.
2: 예예.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 약이 조금 있긴 있는데 좀 배달 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정책은 연속 좋은 우대 정책으로 전달되게 돼 있으니까 12각에 12

0: 숙박을 드립니다. 큰 우대할 떨지요.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0: 501-775번이요. 예.
1: 예, 수고하세요.
0: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명절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0: 아, 덕분에요. 예, 잘 지으셨죠? 예.
3: 예. 아, 예, 저는 백자방 구복에 그런 데 어느 경우가 반년 썼습니다.
0: 아, 백자방 구복에 반년 쓰셨다. 예, 그렇죠. 예.
3: 당뇨 종합을 가면 머리가.
0: 아유, 당뇨에 담에 어려운 질병인데. 예, 예.
3: 예, 얼음지 난 다음 그저 온 집이 그 한입 그저 빙빙 돌아 꼼짝 못 했습니다.
0: 예.
3: 그러고, 아, 경력이 상실되어 그래. 그래서 소리 받아, 이제. 소화 이제 그러고 이 아이 요실금까지 와서 밤섭이나
0: 아, 콤파체 네, 문제가 네. 생 당뇨병에 콤파체 문제가 생기죠. 예.
3: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0: 아, 답답하죠.
3: 예, 백근은 아이 줄여서 한 근 만 근 게 얼마 됐습니까?
0: 그렇죠.
3: 그리고 백년 장수약이지 하니까 아이 그거 먹고 나면 얼마 아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도 빠르고 그래 장기적으로 반년 썼는데 많이 지금 좋아지고
0: 아 그렇죠
3: 그렇게 천금한 거 있던 게 예, 가까워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아이 바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를 소화 잘 되니까 식사 잘 근이 불어났습니다.
0: 아 그래야 됩니다. 예, 예. 노년기에 들어서서 과소체증은 절대 용어되지 않습니다. 과소체증으로 인해서 면역계통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예예 예, 잘 먹어야 예, 예 체중도 오르죠.
3: 기억력이 예. 상실돼서 그렇게 그랬던 게 경력도 돌아오지 혈압조도 잘 되니까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아까 몸이 부들게 구멍이니까 그렇게 그래. 거기다가 두 걸 패는 제 몸이 사지게 다 아프 아이 아픈데 없으니까 어째 그런지 어째 그런지 아이 아픈데 없다는 게 그래도 이건 위를 자극 알고 대비 도와주고 해놓거나 바르고 마사지하고 먹고 하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 인생 아파본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그리고 나이 흐름이 전날부터 아파서 그저 고통스러워 그랬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을 먹으면 왜 한 이틀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그저 부저뜨리고 저뜨리고 정말 얼마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게 이건 위를 자극하는 게 대비 도와주고 그리고 몸이 헷갑아지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그래도 이제도 예, 전보를 걸고 들어왔는데 야 몸이 헷갑아서 두 번째 생명을 아이 뭔가 한 가지 아니면
0: 그렇죠.
3: 얼마 좋습니까?
0: 큰 해결이죠.
3: 예. 예, 이거 어제는 70 먹으면 어제는 이게 말하지 말이다 한 게 그래도 제 생명 찾을 거나
0: 그럼요. 예, 예.
3: 예, 그래 이 좋을 때 두 가지를 배달 받아 계속 쓰자 그래.
0: 아 그렇게 하셔.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4: 백가방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예, 백가방을 쓰니 일곱, 어제 열흘 쓰면 여섯 달 쓴다.
0: 선생님. 그래요? 예.
4: 예. 예. 백가방이 좋습니다. 예.
0: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4: 예. 먹으니까, 예. 예, 선생님.
0: 예.
4: 그래, 먹으면 반 시간 전에 나는 예, 9시 반을 딱 산다. 그래, 9시에 닦고, 예, 보정하고, 예, 그래, 예. 한 10분 다이제서 벌써 눈이 내려옵니다. 먹었으니 다 걸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꿈도 없고 꿈 꿀 땐 홍두섭은 꿈 꿀인다. 그래서 자꾸 나 어근을 깨는 아파 바라가지고 아이 되고 자꾸 붙잡는다. 그래게 깨어나지.
0: 힘든 꿈 꾸게 되겠죠. 예, 예. 심장에 이상이 그 있던 게 그게 좋아졌습니다. 예, 예.
4: 예 꿈이 그게 없었으니까 사건 다 깨어난다 말고 버리치면서.
0: 그렇죠. 경락이 예. 잘 수통되니

0: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거 보고서 이렇게 승계소만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 이번 우리 학동이 좀 어떤 다 먹었을까 우리 또 뭔가 정리도 같이 먹겠던데 이야기 좋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백도반 구복에 그, 우선은 석 달 반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예, 예. 이야기, 어쨌든 다른 약보다 한번 먹는 게 편리하고 효과가 얼마도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한번 먹어도 예. 몇 번 먹는 그런 효과를 예. 너무나 하죠.
3: 그리고 또 예, 편리하고 나는 예. 이거 예, 밤에 9시 만에 먹습니다. 그러면 예, 아, 나는 예, 밤에 잠을 잘 못 자 영 애놨습니다. 근데 예, 9시 반에 요거 다 먹고 나면 한 30분 있다니 자부람이 서로로 온나 말이에요. 그리고
1: 예.
3: 나는 예전에 예, 또 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죽은 사람이 자꾸 오고 예,
1: 아, 힘든 꿈 맡기는 거죠.
3: 또 예, 예. 먹이고 깨고 나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아, 미각이 한 게 영 으스라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깨고 예, 꿈 깨 못 한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죠.
3: 근데 예, 이 꿈이 없어져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꿈을 많이 낀다면 대뇌가 휘식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손에만 아, 휘식하고 예, 예.
3: 예. 그리고 또 예, 위도 나쁘고 담낭도 나빴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예, 그리고 감기도 안 걸린다. 왔다가 예, 제대로 간다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정말 백년장수약입니다.
1: 그렇죠.
3: 콩팥도 잘 도와준다 말입니다.
1: 콩팥이 오장을 관리합니다.
3: 중요하니까 예. 예.
1: 그렇죠.
3: 나는 예. 소변을 할날 밤에 한 어떤 때는 4번, 3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은 좀 저녁에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두 번, 보통 한 번만 봅니다.
1: 예.
3: 아, 그러니까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잠 잘 예. 자게 하는 제품입니다. 잠 잘 예. 자게 하고 건망증 해결 받습니다.
3: 예. 예. 예, 네, 이게 진해 좋다 하니까에, 아, 우리 언니도 예, 그거, 어디는 연시에 있어놨어요. 어디나 다 아프답니다. 결국, 자부름이 아이 와서 얘네 잠이 잘 온다 하니까, 수면제를 잡수던 부인데, 이거 잡수면 좀, 수면제를 처음에는 한 날이 됐는데 아무 소로람이 그거 어떻게 돼서 어떤 부활 잡사야 돼.
1: 아, 점점 예, 이래서 이상입니다. 예. 약품에 대한.
3: 예. 예. 그래서 아이 수면제를 다는 먹고 나도 한 날이라도
1: 끊을 수 있으면 좋네. 줄일 수 있으면 아, 좋겠다. 그렇죠.
3: 예. 그래서 우리 언니도 수면제를 그거 부활 먹던가 한 날만 먹었으면 좋겠다면서래. 그래 이 약 우리 언니도 내 너무 좋다니까 잡수다 한다.
1: 예.
3: 그래서 오늘이 우리 언니 이거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서양 수면제 같은 것은 오래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하나는 내약성이 생기고 한 알부터 두 알로 벌써 올라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 이 수면제가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치매가 더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그러니까 기억이 없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수면제 자꾸 잡수니까
1: 이 제품 자체는 백제방구복의 그 수면제가 아닌 수면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3: 그래서 잠이 잘 온다니까 우리 언니는 그래서 야 영 떼지는 못해도 그래서 처음에 먹은 대로 예, 점점 내 잘 아는 친구는 막 쉐어씩 먹는다 말이야.
1: 그러면 안 되는데.
3: 그래서 한 알만 먹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이거 선택한다.
1: 이거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예. 점차적으로서 탐복하지 않을 이유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약속해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0: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백사방 지금 쓰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예, 예.
1: 아, 예, 백사방 쓰니까 요 맥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
2: 맥이 없는 게 논에는 큰 그게 벼입니다.
1: 예, 그게 예. 맥이부터
2: 기혈부적으로 나타나니까 맥이 떡 떨어져서 걸지 못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고 예,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1: 예, 이용 좋습니다. 이 백다방 쓰니까 맥이 나지. 그 다음에 해가 조절이 잘 되지. 어지럼증 아이하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그렇죠. 예, 예.
1: 맥이 떨어지니까 어지럼증 거지 한데 막 깨매매 저기. 그저 깜짝 못하였던 게 지금 이 두 가지 일이 없으니까 나 사는 것 같은다.
2: 그렇죠. 예, 예.
1: 예. 선생님, 오늘 사면 할 거는 그 저기 폐결약 환자에 이약 쓰고 지금요. 그래서 이러니 몸도 좀 많이 부드러지고 용도 탄다 맥도 나지 그래서 정신이 나서 얘 바르르 한다.
2: 네, 그 환자한테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그 환자는 뭐 이 제품은 1년 2년 연속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폐결핵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폐결핵 하면 얼마나 맥이 떨어지고 모든 대사가 뒤처지게 돼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1: 그래 이 폐결핵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니 동생이 기관지 천식으로 그저 순차 할당할당 하면 그 양목에 가래 그릉그릉 하면 이렇단다.
2: 예.
1: 그래 거기다도 이거 써도 되는가?
2: 됩니다. 동생이 쓰면 어째 좋은가 하면 여기 황정이란 성분 자체가 상처열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를 더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그 호흡계통하고 심장 이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생도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은 걸로 인상하게 돼 있으니까 예, 예. 예, 이 제품 빨리 시작하라 하셔.
1: 예, 예. 예. 그래서 예, 전화 온 게 오늘 자기 이렇게 좋으니까 기관지 천식에는 어떤가 동생 물어봐달라 하더란다.
2: 아, 기관지 천식에 좋습니다.
1: 할까 한단다.
2: 아, 예,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분이.
1: 목에서 가릉가릉 하면서 그래도 또 싹 여의고 그래도 기관지 천식도 사람이 여인단다. 예.
2: 그렇죠. 호흡계통의 문제가 직접 심장 혈액에 산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똑 떨어집니다. 예, 예.
1: 그래,
2: 예.
1: 오늘 얘기를 전화해서 배달받겠습니다.
2: 아, 그렇게 하셔. 이 위원의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아,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골차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2: 아, 그래요. 예.
3: 이제 보충감산 잘 풀렸다고 신경 털려서. 머리 아픕니다. 자꾸 눈 밀고 꽂히니 걸자문이 자꾸 가다가 엎지게 되고.
2: 아, 그렇죠. 예, 예.
3: 근데, 많이 낫습니다, 지금.
2: 예, 예.
3: 아픕니다. 자꾸 눈이 밀고 꽂히는 것은 많이 아픕니다. 가다가 자꾸 엎지는 게, 그게 많이 낫다, 지금.
2: 아, 예, 예, 예. 이 두 글태는 선택이 너무 잘 됐고, 이 제품 자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을 총괄해서 나온 제품이겠는데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관절 치료에는 좋은 제품입니다.
3: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날 때는 올해 계속 쓰고 더 배달받겠습니다.
2: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12각에 15각을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투가 한다는 골격이란 테는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약 이제로 되어 있는데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서는 이런 두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는 제품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해도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방이라는 것은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는 활락이 중요합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0: 통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통통은 어디에서 전달되는가며 경락이 막혀서 통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맥과 락맥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완전히 통통을 제거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성분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흑개미, 칭펑탕, 친주, 방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관절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그 흑개미 기본 종합적인 역할로 놓고 말하면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아파서 걸지 못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랬는데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그러니까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콩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주골이라고 그리고 신주수라고 그리고 콩팥은 신주수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뭐 우리 보통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왕왕 지내보게 되면 그 아픈 부위가 부종이 생기는 특히 무릎관절 같은 것은 뇌에 무릎이 생긴다 제일 전형적인 실례를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종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근육이 서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관절이 좋다 해도 단독으로 서기 단독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근육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간주근입니다. 간이 좋아야 근육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통 그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데 첫째 흑개미란 이 성분이 우수한 성분이고 여기에 그 제일 앞에 펜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어려운 관절통 가운데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제일 어려운 관절통에 속합니다. 자가 면역계통은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기저로 자가 면역계통을 원래는 보청해야 되는데 자기절로 자기 보호를 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차원에서 관절통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해도 손가락 중간마디가 다 탱탱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칼질하기 술질하기 모든 공능을 발휘하는 데를 손가락마디가 부어낼까 안 되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는데 이게 쭉 내려가더라 손쓰기 편리하더라 이게 얼마나 큰 성과겠습니까? 여기 물론 펜트리스 이야기 드렸죠.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풍습성 관절 특히 통풍 그리고 고관절 괴사 어려운 질병입니다. 고관절하면 여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마구리 뼈인데 그게 괴사를 가져오거나 그게 그 문제가 생기 염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발 뒤쪽 골가시라든지 산후부위라든지 넘어져서 상관 부위가 지금 낫는 중에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뭐 변형이 오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 특히 통풍이 좋아진다는 이게 여기 항목 가운데 명확하게 제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소변이 잘 통하고 경락이 잘 통하게 하고 풍한 습을 몰아냅니다. 방귀라는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소염시켜주고 부증을 소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친주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관절 통통을 많이 완화시키면서 습열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 앞에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노령기에 들어서서 제일 힘든 게 뭐 렐러 구셀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골격이 노화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들던 분들이 보온 제품을 쓰시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니까 관절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동화와 신기한 자연 비밀이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과 자신감, 희망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에서는 우리 눈을 보호하는 올바른 조명 사용법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서윤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신기한 과학 이야기를 탐구해 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 볼까요? 동요 놀러 갈 텐데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비 애벌레 꿈이에요. 푸른 풀밭에 살고 있는 애벌레 초롱이는 예쁜 나비가 되어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 애벌레들은 그냥 풀만 먹고 사는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말했죠. 초롱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롱이는 매일 조금씩 풀을 먹고 튼튼하게 몸을 키웠고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도 꾸준히 버텼어요. 어느 날 초롱이는 고치 속에 들어가 긴 기다림을 시작했어요. 고치 안은 캄캄하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답답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들었지만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고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고치가 갈라지고 초롱이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세상에 나왔어요. 처음 날개를 펼칠 때는 힘들고 흔들렸지만 천천히 조금씩 연습한 끝에 푸른 들판으로 자유롭게 날아올랐어요. 초롱이는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순간을 견디고 끝까지 견지해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끈기가 바로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눈 건강을 지켜주는 올바른 조명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때 주변 조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너무 어두운 곳에서 눈을 힘겹게 쓰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좋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강한 불빛이 눈에 직접 비춰도 눈을 자극하게 된답니다. 네, 올바른 조명 사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는 책상 위에는 눈에 직접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는 탁상 등만 켜고 방 전체를 어둡게 하지 말고 방 안에 큰 조명도 함께 켜주세요. 셋째, 해가 직접 책장에 비쳐 반짝이는 빛이 생기면 커튼을 쳐서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넷째, 오랫동안 책을 봤다면 40분마다 잠시 눈을 쉬게 해주세요. 창밖 멀리 있는 푸른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눈을 잘 보호하기 위해 평소부터 조명 습관을 잘 지켜나가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책을 읽을 때 탁상 등만 켜고 방 전체 불을 끄면 눈에 좋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파란 나뭇잎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탁상등만 켜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커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응당 탁상등과 방의 큰 조명을 다 켜줘.

맞춰야 합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서윤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 서윤이에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의견이 달라서 자꾸 다툼이 생겨요. 친구 말을 듣는 게 어렵고 제 생각만 고집하게 돼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서윤 친구의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함께 놀고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자기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또 다툼이 생겼을 때 바로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새로운 생각을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에도 내 말이 맞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와 같이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모든 문제에서 한 사람의 의견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양보하며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친구 사이의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서윤 친구,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강토끼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에 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별연이의 목소리, 창밖의 새들의 지저귐, 친구들의 웃음소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에 전달될까요? 네, 소리는 물체가 떨릴 때 생기는 진동인데요. 물체가 흔들리면 주변의 공기립자들이 함께 흔들리면서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이 진동이 우리 귀에 도착해야 비로소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전달되지 않아요.

0: 저 우주에서는 폭발이 일어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소리는 공기 말고도 물, 단단한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는 소리가 공기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진동파동이 숨어 있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진동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원리가 정말 많답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1: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1: 형님, 저기 앞에 보이는 마을 이름이 뭡니까?
2: 대초탄이라고 하죠.
0: 그 농민이 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드풀은 여기서 뭡니까?
1: 25리쯤 더 가면은 이럴 겁니다.
0: 야, 금방이겠네. 코앞이군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흥분해서 말했다.
1: 아주머니, 우리가 이 대초탄에 오니 좋습니까?
0: 누군가 익살스레 물었다.
1: 그럼은요, 좋지요.
2: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1: 그놈이 노대 장례 군대를 쫓아냈잖아요.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0: 홍군 전사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살며 느끼던 외로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었다. 모태똥도 마루에서 따라 웃었다. 심호위병이 큰 포도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길가 비탈 아래 널찍한 빈터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2: 문석 동지, 저기서 쉬었다 가시죠.
3: 좋지, 그럽시다.
0: 모태똥은 말에서 내리며 박고와 장문천 그리고 들것에 누워있는 왕가상을 돌아보았다.
2: 하두프에 거의 다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쉽시다.
0: 박고와 락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에서 내리었다. 왕가상도 들것에서 내려 나무 아래로 갔다.

0: 비옷과 외투를 깔고 자리에 앉았다. 호위병들은 바쁘게 물통을 꺼내고 밥통을 열어놓았다. 밥통에는 고제에서 가지고 온 볶은 보리쌀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막 음식을 들려는데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1: 어, 저기 좀 보세요. 주부수석 동지가 옵니다.
0: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졸레가 지팽이를 짚고 천천히 큰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호위병 홍국과 들것이 뒤를 따랐다.
2: 얼레 동지, 이리 오세요.
0: 모 대통령이 손을 흔들었다.
2: 이리 와서 숨 좀 돌리십시오.
0: 박구와 장문천, 왕가상도 소리를 쳤다. 졸려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바라보고 웃으며 걸어왔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에 병색이 푹 배여 있었다.
2: 어서 앉지.
0: 모 대통령이 곁에 깔린 외투를 툭툭 쳤다.
2: 걸을만 합니까?
0: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본 겁니다.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2: 졸창 들것에만 누워있다가는 진짜 폐인이 될 것 같아서요.
0: 이렇게 말하며 모 대통령의 곁에 있는 외투 위에 앉았다.
1: 주부추석 동지는 진작부터 내려서 걸으셨어요.
0: 흥국이 말했다. 모 대통령은 얼굴을 돌려 졸레의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2: 을레, 당신이 몸져 놓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0: 졸레가 한숨을 내쉬면서 대꾸하였다.
2: 평생 이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입니다.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잘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너무 쉬지 않았으니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거지.
0: 그때 북쪽에서 흙바람을 일으키며 말 두필이 달려왔다. 기병통신원들이 보이었다.
1: 보고드립니다. 모수석 동지, 섭정지휘원께서 아주 중요한 시문이라 하면서 보내봤습니다.
0: 한 통신원이 신문을 건넸다. 국민당이 표은에는 산서일보였다. 신문을 들여다보던 모 대통령의 눈길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2: 인젠 집에 다 왔군.
1: 무슨 말입니까?
0: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1: 집이라니?
2: 말 그대로 진짜 집 말입니다.
0: 모 대통령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2: 장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0: 그는 신문을 주울래에게 넘겨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주울래 뒤에 둘러서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국민당 군대에 공산당 비적 도벌 소식이 실렸는데 섬서 북부에 규모가 큰 적색 구역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류지단과 서해동이 이끄는 홍군이 모두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강서에 있을 때 섬서 북부에 소베토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장에 오른 뒤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어디에 근거지를 세워야 할지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1: 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라니.
0: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른 통신원이 다가와 등에서 흰 보따리를 불어놓았다.
1: 여기 또 있습니다. 섭정지휘원이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0: 통신원이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놓기가 무섭게 호위병들의 환승을 질렀다. 새하얀 떡을 구워왔는데 웬 떡이 꼭 수레바퀴만 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떡은 처음 봤다며 야단법석이었다.
1: 이건 무슨 떡이지?
2: 고코이라는 군 밀가루 떡인데 내가 예전에 천진해랑 북평서 살 때 먹어보았거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넣어 만두로 빚어 먹으면 더 맛있지요.
0: 졸레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2: 그래요? 그런데 이 떡이 꽤 질긴데 호위병 칼로 좀 잘라줄까요? 볶은 요리는 나중에 먹읍시다.
0: 모 대통령의 소리를 치자 호위병이 달려왔다. 떡을 잘라놓기가 무섭게 둘러선 사람들은 떡을 한 조각씩 집어들고는 맛을 보았다.
2: 동지들 놓아서 먹어봐요.
0: 모 대통령이 두 통신원을 불렀다.
2: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늑포다리를 지고 온 통신원이 대답하였다. 어, 그런데 하드프가 얼마나 큽니까? 모 대통령이 웃으면서 물었다. 무공을 지나온 뒤로 그렇게 큰 마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 백성들이 기껍게 맞아주던가요? 어제 우리가 하드프에 들어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물가가 아주 싼 고장이었죠. 돼지고기 한 그릇에 얼마쯤하지? 100근이 넘는 돼지도 운전 다섯 입히면 살 수 있습니다. 살찐 양 한 마리는 운전 두 입히고요. 운전 한 입으로 닭 다섯 마리를 살 수가 있고 10전이면 달걀 수십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로대장이 쌀이랑 밀가루를 몽땅 버리고 간 바람에 먹을 곳은 넉넉합니다. 그 통신원은 하드프가 무척 마음에 드나 보았다. 모 대통령이 웃으며 또 물었다. 동지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사람마다 운전 한 입씩을 나눠받았습니다. 게다가 중대마다 모두 잘 먹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동신원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어, 오랫동안 배를 골다가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는데, 어? 모 대통령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렇잖아도 우리 통신원 몇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합니다. 모두들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통신원들은 곧 인사를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갔다. 모속동지, 저기 서르신 일행이 오십니다.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고개를 들고 보니 노인 몇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사통립은 여전히 품이 넉넉한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아래로 빨간 바지가 삐죽히 미어져 나와 있었다. 지팽이를 짚고 목에는 집신을 걸고 있었다. 사각제는 한 손에 지팽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람프를 들었는데 걸음걸이가 몹시 지쳐 보였다. 님백근은 군복 우도시 너무 길어 무릎을 덮을 지경이었고 안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멀리에서도 반짝이는 것이 보이었다. 동필무만이 차림새가 단정하였다. 몸에는 외투를 걸쳤는데 군인답게 허리에 권총을 차고 각반도 규정대로 잘 통여매고 있었다. 모태동은 얼른 일어서서 로인들을 맞았다. 서선생님, 동어르신, 사어르신, 리머르신, 이리 오셔서 숨이나 돌리세요. 다른 이들도 모두 일어섰다. 로인들이 자리를 나누어 앉아 모태똥이 구운 밀가루 떡을 들고 와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산서 일보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노인들은 뜻밖의 소식에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각제가 실로 대충 매달아 귀에 걸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눈물을 닦았다. 오, 과연 그러하이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동필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시가 없어야 되겠나? 의원지, 벌써 시를 지어 놓았겠지? 어? 어서 읊어보게. 맞습니다. 한번 읊어보세요. 사람들이 노도나도 소리를 쳤다. 모태똥은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홍구는 원정의 권한 겁내지 않거니 만수천산 넘는 것도 예사로 지네. 면면한 오령은 잔잔한 물결이련가. 옹면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금사강물 철썩이는 구름벼랑 따스하고 대도화에 카로 걸린 쇠밧줄 차가워라. 더더욱 반갑구나 민산의 천리논. 삼구는 다 지나고 웃음꽃 피우네. 시를 읊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 홍군이 해낸 이번 장정은 실로 위대하네. 인류 역사에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것은 중국 공산

당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하네. 동필부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럼 어르신께서 제 시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아주 기백 있는 시야. 대구가 깔끔할 뿐만 아니라

0: 승리로 이끌을 수 있겠나? 어? 사람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좋게만 봐주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백덕회와 역금령, 리부춘, 양상군, 등발, 라메도 잇따라 도착을 하였다. 그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대는 계속 진군하였다. 두 시간 반도 채 안 되어 하두프에 이르렀다. 하두프는 5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었다. 중심 가라고 해보았자 가게들이 다닥다닥한 긴 거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온 홍군 전사들한테는 으리으리한 대도시나 다름이 없었다. 부대가 오자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을 나와서 넓지 않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벌써 말에서 내려 몰려든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갔다. 조금 뒤 림표와 서병진, 좌군이 마중을 나왔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크고 널찍한 중약방으로 안내하였다. 중약방 뒤뜰에 의자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다. 모태똥은 담배를 붙여 물고 웃으며 말하였다. 섭동지, 그 신문들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참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국장이 도망갔거든요.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천진 익세보, 대공보와 같은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문들을 좀 가져다 줘요. 몇 달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더니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리고 나서 물었다. 여기서 선서 북부 근거지까지 얼마나 되지? 700리 남짓합니다. 우리야 벌써 2만 4천 리를 걸었으니 그쯤은 세 발의 피지. 모태똥이 담뱃재를 털며 웃었다. 지도자들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채창, 등용초, 하자진, 류영, 리행도가 시끌벅적 웃고 떠들면서 들어왔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왜 이제야 오시나요? 이곳 아낙네들이 막 잡아끄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집에 들렸다 왔거든요. 하자진이 웃으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1: 우리 유영이, 이만하면 내가 임무를 잘 완수한 셈이지? 어?
2: 임무 아니요?
1: 동지들 결혼 추진위원회 주임 임무 말이에요. 벌써 잊었나 보군.
0: 모태똥이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했다.
1: 락버 동지가 자꾸 신호를 보내도 모르는 척 했잖아. 기어코 장정이 끝나야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말이요. 이제는 장정도 끝나가는데 어떻습니까?
0: 류영은 입을 삐죽이 내밀고 웃더니 대답하였다.
2: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1: 그렇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1: 하지만 때가 되면 한턱 내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3: 장편 소설 대장정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날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은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과 행복을 품고 오늘부터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희망으로 부푼 가슴이 있어 살맛 나고 꿈과 소망이 있어 살아갈 날이 기대가 되고 희망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수필 몇 편과 너무나 평범해서 황홀한 꿈과는 견줄 수가 없지만은 소박한 꿈을 품고 사는 니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레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 궁금이.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많다. 전에는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늦게 깰수록 시간이 아깝다. 왜냐하면 정식 출근 시간 전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겠다. 물론 일찍 깨봤자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싱거운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푹 자고 낮 시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나는 새벽에 조용한 거리가 좋다.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며 고생할 생각을 하면 운전에 미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번거로움이 실은 게으름에서 비롯된다. 다들 하는 막히는 운전을 인내심을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면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들끼리 부대껴야 사는 멋이 있으련만 운전이든 지하철이든 복잡한 게 딱 질색이다. 잠을 대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날 음주가 이튿날까지 이어져 새벽 4시에 들어왔더라도 5시에는 깨야 한다. 그 정도로 복잡한 게 싫다. 회사의 조용한 아침이 좋다. 전날에 꽉 막혔던 생각도 이 시간이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술술 쏟아질 때면 오늘 늦잠을 잤더면 어쩌겠나 싶어진다. 아침에 조깅 외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전날부터 기다려진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일이 생겨납니다. 평범하면서도 사람에게 신심을 가져다주는 말이어서 더 인상이 깊다. 지금 힘들다면 아직 나한테 맞는 일이 오지 않은 거고 그 일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훌륭한 조언이다. 명언이 별게 없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명언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설정을 하기 좋아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고. 전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본다. 돈을 다 써버리겠다든가

내가 몰래 좋아했던 사람한테 고백한다든가 한 잔 푹 자겠다든가 심지어 범죄까지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차피 레일은 없으니까. 어느 날 내가 빨리 퇴직해 배낭 하나만 들고 어디건 계속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랬다. 이제 딱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을 회사 생활을 잘 계획해보라고. 내일에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설은 황당하지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건 꽤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다. 1년이면 레일이 300개나 넘으니 생각만 해도 희망적이다. 어느 날 단체방에서 대학교에서는 교수직함을 가시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화제가 오갔다. 다만 60세 정년이 되면 계속해도 되고 퇴직해도 되는 선택이 주어진다. 그럼 로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누가 5년 그 정상에서 이미 올라온 궤적을 내려다보면 내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왔나 싶으며 뿌듯해진다. 사방 거칠 게 없는 시선으로 먼 곳을 휘휘 둘러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해본 사람만 안다. 만약에 정상이 이제 정확하게 몇 메터 남았다는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정점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의 기대치가 산생하는 힘이 큰 거다. 책을 보다가도 이제 글자가 겹쳐서 잘 보이지 않을 때면 씁쓸하다. 한편 그런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며 고마울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보일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난 일요일에 오랜만에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백화점이 아닌 서점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건 아름다운 현상이다. 다들 바쁜 일상이라 평생을 살면서 다음 책이 기다려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많지 않은 시간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의 드라마를 주야장천 들여다봤자 결국 돌아앉으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문화생활이라고 위안한다. 그런데 바로 그 문화생활을 책에서 찾으면 영양가가 훨씬 더 많다. 어릴 때에는 이튿날 학교에서 소풍 간다면 전날부터 들떠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이튿날에도 푸르금해서 눈을 떴다. 그때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산보를 간다는 게 흥분하지 않기도 힘들다. 다 식었더라도 산에서 먹는 도시락은 별미다. 비닐이나 신문지를 깔아놓고 너도 나도 준비해온 음식을 가운데 모아놓으면 술이 없는 학생이었는데도 그 자리가 마냥 들뜨기만 했다. 1년 동안 기다린 내일이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불이 나게 긁었던 시절의 로임날은 정말 구세주가 강림하는 날이었다. 대신 계산서가 날아오는 날은 열어보고 싶지도 않은 공포의 날이었다. 어떤 날이든 그게 이튿날이라면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어차피 올 날이고 마주할 일이라면 기다려지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게 좋다. 일마다 여의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레일이 기다려지면 오늘부터 행복하다.

네, 필자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나한테 맞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사유로 기분 좋게 내일을 기다려야 하며 레일의 부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레일에 대한 희망찬 꿈을 가지고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이어서 최동일 씨의 수필, 이 아침은 행복하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은 행복하다. 최동일.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벽에 걸린 네모난 시계의 노란 초침이 시름 없이 스쳐가듯 그 시계 밑에 놓여져 있는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끓이는 부품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드르릉 작동을 하듯 나도 그의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잡는다. 얼마 전에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드넓은 황야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마구 헤집으며 썰물이 밀려간 듯 허전한 내 가슴이 탁 트이게 하는 빅뉴스는 없나. 100살을 살 수 있게 용하다는 건강 비결은 없나를 살폈었지만 이 아침은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모셔져 있는 문서창을 찾는다. 어쩌면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 작은 문서창이지만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은 괜히 떨리고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설렌다. 나는 그 문서창을 나의 세상이라고 부른다. 마우스를 잡는 오른손 식지가 드디어 세상의 문을 노크한다. 한 송이 또 한 송이의 장미꽃들이 날아내린다. 얼어 터진 내 손등에 내려앉던 엄마의 따스한 손길만 지나 차분하게 내 시린 마음을 어루쓰는 장미들. 노란 장미꽃을 보면서 햇볕 좋은 고향집 들락에서 시름 없이 뛰놀던 노란 병아리가 떠오르는 것은 흘러간 동년의 그리움 때문만일까. 빨간 장미꽃을 보면서 더벅머리 시골 소년이 밤잠을 설치고 찾아 헤매던 빨간 웃음을 머금은 우물집 수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소년의 애틋함 때문만일까. 연분홍 장미꽃을 보면서 장미꽃을 닮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국 타향 낯선 도시의 어느 한 기계 앞에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릴 내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만일까.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꽃비가 내리는 아침, 진한 커피향이 풍기는 드라마 같은 순간. 고요한 내 가슴의 심벽을 타고 또다시 뭉클 한 조각의 감동이 몰려온다.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자 친구 같고 누님 같은 선배님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시름 없이 빙그레 웃어줄 수 있어 편하고 혹시 기분이 꿀꿀할 때면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면서 수다도 떨 수 있어 믿음이 가던 선배님이었다. 어느 날 그 선배가 메모리를 들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양 그러하듯 먼저 얼굴에 담은 한바꽃 같은 웃음을 선물하고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장미꽃 타임. 누구에게 먼저 선물할까? 선배는 사무실 동료들의 컴퓨터 마다를 찾아 메모리를 담긴 문서를 옮겨주면서 일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감상하라고 했다. 평소 농담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선배인지라 또 어떤 깜짝쇼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 문서를 터치했다. 순간 나는 보슬빛처럼 날아내리는 장미꽃에 입을 떡 벌렸다. 어느 동료는 잃어버린 소녀를 찾은 것 같다며 감동했고 어느 동료는 날아내리는 장미꽃을 보고 감동을 할 수 있는 정열이 자기의 가슴에 남아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던 로맨틱한 이 대사가 처음 내 머리를 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저 하늘 끝자락으로부터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내 가슴 밑자락으로부터 뭔가가 뾰족뾰족 고개를 쳐드는 맑은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서 이름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무엇일까?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집에서 나와 콘크리트로 도배된 도로를 지나 다시 콘크리트로 도배된 네모난 사무실에 들어서서 하루 8시간을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는 이 몸에서 이 아침에 울려오는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 소리는 내 손가락 밑에서 애처롭게 울리는 타닥타닥 단조로운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아픈 듯 잔뜩 얼굴을 찡그려 붙인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사막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로 흘러가는 삶의 노래였고 모래먼지로 얼룩진 내 가슴의 음지에서 싹 토오르는 감성의 파란 숨소리였다. 그날 나는 네모난 모니터에서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으면서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고 우리 사는 세상에 여전히 그 같은 아름다움이 숨어있는 것으로 해서 흥분했었다. 그로부터 나는 일을 하다 피곤할 때면 마우스를 타고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자리 잡은 장미꽃 세상으로 달려갔고 누군가 미워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산책하면서 단단히 잠기지 않은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려는 미움의 화신을 몰아냈으며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작아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찾아 그 세상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곤 했다. 그로부터 나는 전에는 거리에서 만나도 묵묵히 스쳐가던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끼던 누군가에게 한 줄기 웃음을 보낼 수 있었고 내 핸드폰 주소록에서 잠자고 있는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지인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어느 때 나에게 뼈저린 상처를 주어 가슴에 응오리로 남겨두었던 그 누구에 대한 미움도 애써 닦아내려고 노력했다. 웃음으로 나누는 세상은 더 밝아진 것 같았고 오랫동안 차곡차곡 묻어두었던 미움이 가셔진 내 마음의 골방은 더 넓어진 듯 싶었다. 그제야 나는 세상에 부대껴 진작 삭막해졌다고 느끼던 내 가슴 저편에 시종 채 죽지 않은 감동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 어딘가에는 가뭄을 맞아 시들어버린 사랑의 싹이, 찬 바람을 맞아 움츠러든 인정의 싹이 숨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고동 하나가 내 가슴 속에서 사라져가던 감성의 싹을 살려낼 수 있듯이 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움츠리고 있던 새로운 세상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같은 삶을 살다간 전상병 시인의 조옥 같은 식구가 떠오른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석구석에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문제는 나나 당신이나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그닥 밝지 않다는 것이다. 먼 옛날 어느 땐가 마음의 눈에 날아들었던 먼지를 여태 닦아내지 않고 그 무슨 봇물이나 되는 듯 움켜쥐고 아파하며 오래오래 앙금으로 남겨뒀기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이 세상 소풍 다 끝내고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항상 아름다운 것만 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야겠다. 힘들고 찌들어가던 내 마음의 골방에 황홀한 장미꽃 세상을 선물해준 네가 있어 이 아침은 행복하다.

그래서 작자는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그리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주향숙 씨의 수필 꿈도 없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꿈도 없이 주향석. 어느 날 나는 심리 강좌를 듣게 되었다. 그날 심리 강좌를 하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문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 5년을 한계 단위로 하여 각 연도에 따르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들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는 명쾌하지를 않았다.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시에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 삶을 흔들며 묻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을 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나라 주석이라거나 과학자라거나 하는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10대에 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은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다니며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막 다 흘려보낸 30대 역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냈다. 어찌면은 아이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희생을 내세워 아이에 대한 강요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며 다시 캐어 물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별탈 없는 현실에 만족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이미 다가온 40대에도 무엇을 이루겠다는 꿈은 없다. 어쩌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더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에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초량모로 살아가는 것, 명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 것.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이럴 줄 몰랐어. 혼자 중얼거리었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변히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은 정말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가꾸어서 가을이면은 풍장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 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어서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것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제는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나마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게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 하며 허고프게 웃어본다. 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먹고 하루 동안 내리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럼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곤대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만은 생각했던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은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에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이 조그맣고 고요한 생활을 즐기는 편이었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이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어함을 느낀다. 아까까지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안정감과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그 느긋이 햇살을 즐기

달리며 실을 읊기도 했다. 눈 오는 날에 눈을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삭막하지는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내 삶을 비난할 아무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을 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을 해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는 남에는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재원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을 하며 설레이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지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 것입니다. 나는 꿈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네, 그래서 작자는요 화려한 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평범하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응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는 게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또한 자신의 소망이 허황한 꿈이 되지 않게 착실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신에너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승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원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에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 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 경제사회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김일성 정부와 중국 남수 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첫 발전 기조의 공사 기간은 64개월이고 총 건설 공사 기간은 76개월입니다. 대상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우렁차고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시공 황금기를 다 잡고 대상 핵심 공사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바삐 난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0: 남수북조활용에너지위원회사 공정건설부 주임 해영초입니다. 주간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발전소가 한 주일 내에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서 발전량을 영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에너지의 하루 내 변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날씨 변화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 조절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서 전성 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효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 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이제 남수북주 활용에너지위원회사에서는 통풍동굴 굴착과 지보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목표를 실현하고 주체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이 전조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일 가택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2,400kW 분산시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2억 9천만 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 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유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택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가리입니다.
1: 안정원.
0: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시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제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식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활용 도나 왕청 안도 연결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전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활용도나 왕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다그쳐짐에 따라서 우리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2: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시공 일선을 지키며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영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

0: 아오 흥변 부민 변강 안정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의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이따이고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탄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3개의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구간 대상부 대상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400여명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기일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착실히 일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통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아래 학습과 연구 잡지 서명 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법률적 성과를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사무 의법치리는 민족사업의 장관한 책량이자 근본 대계입니다. 2018년 주한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이 모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청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의 법규에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립법 방식으로 인하여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립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18차 당대회 내 유일하게 선을 별도로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 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기반하여 헌법의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성했으며 민족사무 의법치리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0: 주총공회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기돼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연

0: 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길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일꾼 공가희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단결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공회 선전교양부 사업일꾼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1: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의 일절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팀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 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려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장춘 자가운전 차주 조광우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길림성 장춘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좋죠. 신강위글 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포구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르즈만구리 가르만입니다.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청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

0: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 평가, 심내혈관 건강 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 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내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 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 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0: 올 5월부터 6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1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올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자가 표시된 열차편 기차표를 구매할 경우 할인에 할인 가격 우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대 시간 범위를 1층 확대해 더는 주중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우대표는 10월 4일부터 육속 발매됩니다.
1: 연변조 2026년 하반기 사회수험생 대상 표준어 수준시험 신청삽입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정문이 참여는 신청을 마감합니다. 수험생은 국가표준어 수준시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 예비 신청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하지 않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건, 서태문이었습니다.
2: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3: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4: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벼 가을 거지를 계기로 기계화 조학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그리고 안전한 가을 거지를 위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어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일전 길림성 인민정부 판공청에서는 집대의 종합리용을 지지할 때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는 집대 로천 소가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하고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며 집대 수집 이용을 잘하고 금융과 과학 기술의 지지 강도를 높이고 집대 소각을 엄하게 단속하며 조직 실시를 강화하는 등 여섯 가지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중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전형적인 흙토지 지역의 현시에서 흙토지의 보호 및 리용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지하여 집대 등을 이용해 만든 유기비료로 추가 시비 작업을 할 경우 성에서 확정한 년간 임무 면적에 따라 최저로 150원을 무당 보조합니다. 둘째, 보호성 경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집대 피복률을 높입니다. 집대 피복률이 60% 이상인 경우 무당 보조금 상한선을 80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줄가리 작업 집대의 농경지 현지 분쇄에서 파종이 가능한 정지까지 이르는 작업, 심층 밭가리 작업 등 작업 중 하나를 실시한 경우 무당 보조를 25원 추가해 보조 상한선을 105원으로 인상합니다. 성내 전역에서 집대 피복률 30% 이하의 보조를 취소하고 밭 태우기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습니다. 셋째, 집대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현에서 조항급 초급 알곡 생산 규모 현 20% 장려 보조, 집대 종합리용 성급 프로젝트 등 자금을 이용해 집대 현지 비료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하며 가을철 옥수수밭 심층밭갈이, 옥수수때 분쇄물의 토양 속 혼합 매립 등 집대 전량 현지 비료화 작업 또는 논의 로타리 치기, 집대 매립, 평지 등이 1차성 작업, 수확 후 농가리, 로타리 치기, 가을철 결빙전 혹은 봄철 해동 후에 평지 작업을 수행할 경우 무당 80원을 보조합니다. 네, 다음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왕청현 2026년 우수 농민 양성 및 벼 생산 안전 공급 보장 양성반의 수강생 50명이 구역 간 현장 견학과 실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선호하여 장촌, 길림시 등 성내 여러 지역의 10개 량질 벼 재배 실습 훈련소를 찾아 각지의 재해 후 벼 생산 회복 및 질 향상, 규모화 재배, 전과정 기계화 작업, 디지털화 농업관리 분야의 선진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네, 수강생들은 이번 학습에서 배운 선진적인 기술, 성숙한 경험, 혁신적인 모식을 벼 생산 및 재해 후 생산 회복 사업에 적용하고 표준화 기계와 디지털화 재배 기술을 전역에 보급해 왕청현 벼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생산 안정, 공급 보장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룡시 양수 에너지 발전소 대상 건설이 통풍동 굴착진척이 순조롭게 1000m를 돌파하면서 이 대상이 지하 터널 공사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룡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는 동북 지역 최초로 주간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로 대상이 완공되면 친환경 보조 배터리가 돼 길림성 전력망이 절전기 조절, 저부하 충전, 에너지 저장, 주파수 조정, 전압 조정 및 긴급 사고 대비 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동북 지역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에너지 소화를 촉진시키며 탄소 고봉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전략적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최근 지 3·3·1 관광통로가 개통되면서 변경마을에는 관광역 참이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가정과 농가의 1대1을 뜨락 도급 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정에서 변경마을 농가의 드락을 임대해 휴일이나 휴가철에 농가에 들려 원하는 남새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남새를 먹을 수 있는 외에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 머무는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수려한 변경 풍경을 감상하며 순박한 촌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1대1 뜨락 도급 계약은 뜨락 경제의 새 형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촌민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의 소통과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향촌 관광과 체험 경제를 결합한 새 업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락경제 새 형태를 통해 당지의 민박 음식 관광 산업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춘시 왕청현 등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시장 소비와 소비 승격 추세에 초점을 두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선식 옥수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또 가공 기술에서 품질 검사, 판매 경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문을 엄격히 두드리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이 투입된 왕청현 왕소미 선식 옥수수 생산 기지에서는 왕청진 배추구진이 여러 총과 연동해 기업 주문 플러스 농가 재배의 주문 모식을 보급하고 재배로부터 가공 온라인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 사슬을 구축해 현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혼촌 변경 경제 합작구에 위치한 혼촌길도농

유한회사 생산 가공 구역들에서도 일사불란한 생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약 2천만 이삭의 선식 옥수수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더 많은 훈촌시 향진의 우수한 재배농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한편 량질의 옥수수 새 품종을 꾸준히 시험 도입하고 생산 기술을 최적화해 보다 높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0: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이 왔습니다. 넘마다 벼가 이거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농민 여러분은 한해 농사에 결실을 거두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텐데요. 이 가을 거지는 기쁨이 계절이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벼 가을 거지를 앞두고 주 농기계 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과 함께 벼 가을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올해 벼 농사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올해 우리 주 배생산을 보게 되면 모내기 이후 기상 조건이 올해 벼 작황에 가장 영향을 미쳤지만 네. 전반 작황으로 볼 때 우리 주 벼 농사는 대체로 평년 수준 이상의 풍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기후를 보게 되면 벼 육모 시기 기온이 비교적 온화해서 네. 씨 뿌리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1: 여름 성장기에는 적절한 강수량과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 벼의 가지치기와 이삭패는 과정이 량화했습니다.
0: 네.
1: 가을 벼알이 익는 시기에도 큰 냉해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네. 벼알 성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전체적으로 볼 때 량화한 정황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린 원인으로 네. 부분적 논이 볕대가 넘어지는 현상이 소량 발생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런 논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는데 네. 일조가 충분했던 평지논은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주는 고랭 지역이라 서리가 일찍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0: 네네.
1: 때문에 늦은 품종은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리 오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 수확을 할 때에는 벼의 수분 관리, 락립 손실, 바로 벼알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수확량을 확보해야겠습니다.
0: 네.
1: 정적으로 올해는 대풍년까지는 아니지만 평년보다 좋은 중풍년 수준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여러모로 우리 땀 흘린 보람 지금 수확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마지막 수확까지 잘 해야 되죠. 우리 가을 거지에 대비해 그렇다면 재배 농가들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것들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이제는 벼농사의 마지막 환절인 갈거지만 남았습니다.
0: 네.
1: 벼농가들에서는 1년 동안 수고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보통 첫소리가 내린 다음 가을거지를 시작합니다.
0: 네.
1: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에서 가을거지가 제일 적합한 시기가 보통 10월 10일 정도입니다.
0: 네.
1: 그 전에 소부분 가을 수확을 하지만 대면적은 아마 이때부터입니다.
0: 네.
1: 네, 지금은 기계화 수준이 높아져 보통 농가마다 가을거지는 기계로 합니다.
0: 네.
1: 따라서 가을거지를 잘 하자면 가을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점검을 잘 해서 일단 수확에 들어서면 농기계가 고장 없이 수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 그러네.
1: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하고
0: 네.
1: 녹색이 거의 사라졌을 때가 적기입니다.
0: 네.
1: 이 사건만 있고 아래 알은 푸르면 아직 이르며
0: 네.
1: 너무 늦으면 딱립이 발생합니다.
0: 네.
1: 배알이 성숙도를 판단할 때 배알을 손으로 쥐어서 체크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쥐었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고
0: 네.
1: 쉽게 부서지지 않는 상태가 적정 수확 시점입니다.
0: 네.
1: 그리고 수확기에 들어선 벼의 줄기와 잎 상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노랗게 변하고 아직 완전히 말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다음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 네.
1: 장기간 비가 내리면 배알이 발아하거나 곰팡이가 생겨 품질이 떨어집니다.
0: 네.
1: 꼭 날씨 예보를 보고 비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마른 뒤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이슬이 맺힌 상태로 수확하면 배의 수분 함량이 높아 건조 부담이 커집니다.
0: 네.
1: 또한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배알 품질이 저하되므로 첫 서리 후 서둘러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0: 네.
1: 정적으로 갈거지는 품종, 재배 조건에 따른 차이, 즉 조생종일 경우 일찍 성숙하므로 수확 시기를 빨려야 하고
0: 네.
1: 중만생종일 경우에는 성숙이 늦어 수확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0: 네.
1: 또한 모낸 시기가 늦었던 논은 자연히 수확 시기도 늦추어야 합니다.
0: 네.
1: 단 기계화 수확 시 주의점이라면
0: 네.
1: 련합 수확 기구로 기계 수확할 때는
0: 네.
1: 배알 수분 함량이 18 내지 22% 수준일 때
0: 네.
1: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0: 그렇네요.
1: 수분이 너무 높으면 수확 후 건조에 많은 시간이 들고 썩기 쉽고 수분이 너무 낮으면 배알이 떨어져 수확량이 줄어들기에
0: 그렇죠.
1: 제일 합당한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0: 네.
1: 갈거지를 정할 때 이삭 전체가 황금색으로 있고
0: 네.
1: 배알이 단단해진 상태 그리고 비가 오기 전 이슬이 마른 다음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네.
1: 련합 수확기로 기계 수확 시에는 벼의 수분을 18 내지 22%를 기준으로 맞춰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그냥 뭐 날짜에 따라 달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1: 네.
0: 벼의 작황에 따라 어떤 정황인가에 따라서 우리 기계화 수확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모로 날씨에 따르고 또 성숙도에 따르고 종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1: 네네.
0: 네. 올해 그 수확기를 비롯한 이 농기계들 얼마 정도 이 가을거지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1: 네, 가을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 마지막 환절이라고 봅니다.
0: 네.
1: 안전한 수확을 위해서는 작업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하겠죠.
0: 네.
1: 그리고 트랙터로 련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0: 네.
1: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하게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0: 네.
1: 이미 점검한 농기계는 5만여대이고요.
0: 네.
1: 네, 가을거지에 투입될 농기계는 2만여대에 달합니다.
0: 네.
1: 그중 강냉이 련합수확기는 5,700여대,
0: 네.
1: 뼈 련합수확기, 콩수확기 등 기계는 2,900여대에 달하며
0: 그렇죠.
1: 나머지는 뼈 가을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0: 그렇네요. 총적으로 5만여대 점검 참으로 많은 농기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네. 많은 농기계가 투입되어 단시간 내에

0: 일해야 하니까요. 꼭 네. 점검이 필요하겠죠. 네. 이 본격적인 가을 거지 작업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 거지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분들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1: 네. 지금 가을 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 수량이 많은 만큼 네. 가을 거지에 대비해 꼭 농기계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0: 네.
1: 우선은 그 수확기입니다.
0: 네.
1: 수확기 발동기라든지 수확기 갈날,
0: 네.
1: 전송대, 네. 윤활유 등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0: 네.
1: 다음은 탈곡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0: 네.
1: 탈곡기 내부에 잔물이 있는지 그리고 전기 선로도 파괴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 수확기 탈곡기는 한 번 쓰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꼭 작동이 정상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가을 거지가 시작되면 고장이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0: 네.
1: 가을 수확과 함께 벼를 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벼를 담는 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해서 네. 실어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0: 네.
1: 들여온 벼는 수분을 잘 확증해야 하는데 수분이 많을 경우 표소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 벼의 수분 함량을 14% 내로 통제해야 보관에 유리합니다.
0: 그러네요. 벼의 수분 함량 14%라 할 때 네. 제일 좋은 그 보관 그 표준이라고 보는데요.
1: 네.
0: 우리 그 수확할 때 제일 좋은 수분 함량 18부터 22 사이라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정도일 때 들여오면 금방 말려서 보관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수분이 더 많으면 불리하죠. 이 가을철 벼 수확에서 기계의 수확 손실률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하는지요?
1: 네, 벼 기계화 수확에서 천 손실률은 5%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좋은 조건 즉 벼 성숙도가 적당하고 포장 상태가 량화하며 기계 정비가 잘 되고 조작이 숙련할 경우에는 3%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 현장 일반 작업 기준 허용 상한선은 5% 이내인데
0: 네.
1: 여기에는 예비 손실, 절단대 손실, 락립 손실, 선별 손실 모두 포함됩니다.
0: 네.
1: 때문에 기계 작업 시 주의할 점은 벼가 너무 익으면 탈립 손실이 커지고
0: 네.
1: 너무 덜 익으면 선별 손실이 늘어나기에 꼭 적기의 수확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 작업 속도, 탈곡 통 간격, 바람 세기 조절로도 손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0: 네.
1: 가을 수확 시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0: 네.
1: 비 온 뒤에 포장에 물기가 많으면 손실률이 높아지기에 꼭 날씨 정황을 잘 파악해서 가을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이 벼 가을을 볼 때 우리 운전수들 시간을 다 거치느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어둡고 안개 낀 날 연합 수확기를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1: 네, 새벽 안개로 시야가 좁아지면 먼저 조명, 후미등, 경광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1: 연합 수확기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추고
0: 네.
1: 논 가장자리 뚝길은 한쪽 끝으로 붙어 다니며
0: 네.
1: 사람이나 축사, 장애물을 네. 미리 살펴야 합니다.
0: 네.
1: 또 어두울 때 혼자 작업하지 말고 동반자를 한 명 붙여서 안전감시를 세워야 끼임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이 가을 거지와 함께 안전 생산에도 꼭 중시를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전 생산에서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1: 네. 벼 기계화 가을 거지에서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0: 네.
1: 우선은 농기계 조작 안전 요구입니다.
0: 네.
1: 작업 전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0: 네.
1: 수확기, 운반차 등의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배선, 안전가드장치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0: 네.
1: 고장난 기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 조작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 조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며
0: 네.
1: 음주 후 농기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다음 기계 작업 중에는 회전부 절단부에 손을 가까이 대지 않고
0: 네.
1: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뒤에 점검, 청소,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0: 네.
1: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모, 작업복을 착용하고

0: 하고 네. 느슨한 옷, 뒷머리에는 기계에 걸리지 않게끔 정리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현장에서의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논밭 작업 구역의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1: 네.
0: 어린이, 주변 사람이 작업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1: 네.
0: 경사지, 물이 괴인 논에는 수확 작업할 때에는 기계가 전복될 위험에 주의해야 하기에 과속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1: 네.
0: 곡물을 운반할 때 초과하여 싣지 말아야 하고
1: 네.
0: 차량에서 적재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1: 네.
0: 부득이 야간 작업할 때는 충분한 조명 설비를 갖추고
1: 네.
0: 기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다음 화재 폭발에 대비한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수확한 볏짚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1: 네.
0: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엔진 고열 부분에 건조한 짚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고
1: 네.
0: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장에서 농기계에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1: 네.
0: 불꽃이 근처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계속해 운전수들이 작업 환경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운전수들이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 현장에는 먼지가 많으므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음에 대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 밖에 가을철은 기온 변화가 심하기에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온 관리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현장에는 꼭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1: 네.
0: 작업자 간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작업을 정지하고
1: 네.
0: 응급 조치를 취하며
1: 네.
0: 필요시에는 제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모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1: 네.
0: 이상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면
1: 네.
0: 뾰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의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작업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 네.
0: 기계 정지 후 점검 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작업 현장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을 막고
1: 네.
0: 전복 혹은 적재량을 초과해서 싣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건조한 볏짚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1: 네.
0: 소화기를 꼭 배치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는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피하고 방진, 방음, 보호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수확에 투입되는 농기계들 보게 되면 자체 기계는 괜찮아도 수확기 같은 경우 실을 맡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기계 사용에서 안전성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면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근년에 우리 주 기계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1: 네.
0: 이는 농업 경제에 아주 유리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농민들이 노동 강도도 이에 따라 감소되고
1: 네.
0: 반면 생산력은 큰 제거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하지만 10년 안전하다가 한 번 사고가 10년 성과를 말아먹는다고 농기 안전 문제가 그렇죠. 늘 중요시되고 있어요. 네. 인민군중들이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칫 안전사고로 한 가정이 행복이 파괴될 수 있기에
1: 네.
0: 농기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또 새롭게 사용되는 농기계에 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수확 계절에 농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1: 네.
0: 농기계 운전수들이 농기계 안전생산에 관련된 법률, 규상 제도를 지킴으로써
1: 네.
0: 안전 생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고장이 난 차량들을 그냥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자그마한 고장이라도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제때 수리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0: 하는 전제 하에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뜨락도로도 좋고 류납수화기도 좋고 네. 운전할 때 위장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뜨락도로나 수화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뜨락도로 운전 중 내리막길을 달릴 때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면 아주 위험하기에
1: 네.
0: 절대로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뜨락도로에 곡식을 실을 때 사람이 함께 앉아서는 안 되며
1: 네.
0: 운전수 곁에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응금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거지를 보게 되면 여러 집이 함께 하거나 새를 맡아서 가을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운전수는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차가 움직일 때에는 꼭 먼저 소리를 내서 주변에 알린 후 움직여야 하며
1: 네.
0: 운전수의 시야가 닿지 못하는 곳들에서는 꼭 먼저 잘 살펴본 후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절도 연선 십자거리를 통과할 때는 꼭 중시를 돌려서 운전해서
1: 네.
0: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을 수확을 다 그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야간 운전에서도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특히 류납수화기 같은 경우에 길에서 달릴 때 꼭
1: 네.
0: 도로 표시에 따른 속도를 비롯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1: 네.
0: 뜨락도로나 수화기가 발동을 건 상태에서 고장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만일 문제점이 있어 보일 때에는 발동을 끈 후 문제점을 찾아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가을 수확을 계기로 농기계 사용에서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기계 안전에 관해 우리 비오 재배하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주 농업 생산은 추수 고봉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1: 네.
0: 가을철은 수확 생산 고봉기로서 농기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 네.
0: 하여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안전 생산은 가을철 안전 생산에서의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위하여 우리 네. 농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대서
1: 네.
0: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선전을 강화하고
1: 네.
0: 또 안전 우환을 찾아내고
1: 네.
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광범한 농민들이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수확 시 농기계 사용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1: 네.
0: 조작을 잘못하거나
1: 네.
0: 번호판이 없거나
1: 네.
0: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어떤 곳에서는 가을 작업을 다 그치기 위하여 24시간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데
1: 네.
0: 노동 강도가 아주 큽니다.
1: 네.
0: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아래와
1: 네.
0: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1: 네.
0: 뜨락도로, 련합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해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시설도 점검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고쳐놓아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작업 중 안전 운행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뜨락도로 련합수확기는 상표를 비롯한 서류가 구전해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면허증을 꼭 챙겨야 하며
1: 네.
0: 술을 마인 후 작업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1: 네.
0: 작업 장소를 옮길 때에는 규칙을 준수하며
1: 네.
0: 교통경찰들이 지휘에 복종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작업하는 밭에 위험하거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1: 네.
0: 있을 경우에는 잘 표기해도 순조로운 수확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이래서면 기계 사용 전 작업하는 곳이 지체 특점, 땅이 수분유 하에도 잘 파악해야 하며
1: 네.
0: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기를 정리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 네.
0: 가을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의 마지막 환절인데요.
1: 네.
0: 풍요로운 수확이 계절 기계를 조작하는 분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1: 네.
0: 조작 요령을 잘 장악해 가을 수확을 원만히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오늘 가을거지에 대비한 그 주의사항 점검에 필요한 우리 상식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 그리고 벼 가을 거지를 앞두고 기계화 수확에서의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낫 하나, 호미 하나로 온 가족이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벼를 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을거지가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며칠씩 앓아 누웠다는 이야기도 흔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수확기 한 대가 논에 들어서면 예전 같으면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나도 우리 사람이 손길과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멈추지만 사람은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나니까요. 우리 수학기 운전대 앉은 분도 논둑에서 수학 상황을 살피는 농가도 수확한 벼를 말리고 저장하는 가족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갈거지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기계와 갈거지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보다 빠르고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어둡고 안개 낀 새벽녘 수확기 작업, 새를 맡아 하는 수확기 운전,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 이 모든 순간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혜성 과장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듯이 수확 측정기를 잘 판단하고 우리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논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안전하게 거둘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 농촌들에서 가을거지 작업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벼가을을 원만히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은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은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인 줄 아실 거예요.
0: 그러게요.
1: 네. 또. 잠시 후에 다시 해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아니.
0: 그렇죠.
1: 갑자기 명칭을 박은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네. 아이, 그, 박소연이란 이름은 어릴 때 애명이고.
0: 그렇죠.
1: 예.
0: 예, 어릴 때 애명이고. 신분증에 있는 이름은 박은연 해서 은혜를 갚아야 될.
1: 네.
0: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연자거든요. 예.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연자라서 제가 아마 그 흥부가 중에. 네. 그 다리 부러졌던 범벼 박씨를 물어다 준, 제가 또 박씨지 않습니까?
1: 아,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 박씨를 물어다 줘서 네. 흥부가 그렇게 네. 네, 다시 막 부자가 되었다는 그 제비인가 봐요, 제가.
1: 아, 그러니까요. 네. 아유, 마침 또 어디 맞죠?
0: 박흥보가.
1: 박흥보가.
0: 예.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0: 그렇죠.
1: 주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이게 그 뜻이 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0: 네, 예,
1: 판소리를
0: 예.
1: 잘 또 전승해서
0: 예.
1: 온 방방곡곡에
0: 그렇죠.
1: 우리 연면조선족 판소리를 널리 전파해라 은혜를 갚으라는
0: 뜻이셨을까요? <뜻이셨을까요?
1: 웃음> 그러니까요.
0: 예, 예,
1: 할아버지께서 내다보셨어요.
0: 예, 예, 네네네. 맞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될 네. 제비다. 제비는 좀 지혜로운
1: 그럼요.
0: 그 저물이니까 네. 은혜를 갚으면 좀 지혜롭게 네. 살아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언니 저는 또 언니 친언니가 한 분 네. 계시고요. 이름은 박미연인데
1: 네.
0: 아름다운 제비인가 봐요.
1: 네, 아름다운 제비.
0: 제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잘 모르겠고
1: 네.
0: 제가 또 항상 농담으로 우리 언니한테 항상 네. 아름다운 제비 아름다운 제비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놀려주기도 하고
1: 네.
0: 그러는데 저는 그 아마 남아 선호 사상이 조금 강했던 집에 좀 둘째로 태어나서 저희
1: 네.
0: 아버지께서 장남이셨으니까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저한테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름을 먼저 지어 놓으시고 기다리셨다는 예, 남자 이름을 이렇게.
1: 근데 예. 따님이.
0: 그때 또 따님이었어요. 아유.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많이 노하셔서 당시에 이름을 안 지어주신 걸로 아유.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이 없이 너는 살겠냐 그래서
1: 네.
0: 아니 집이 연자 돌림이니 그냥 연자는 그대로 두고
1: 네.
0: 너는 그냥 작을 소자 둘째니까 네. 작으니 소자를 붙여서 그냥 서연이라 해라
1: 네.
0: 그렇게 이름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연이가 되었는데
1: 네네.
0: 저는 그 이름이 또 너무 좋았어요. 계속
1: 네네.
0: 그래서 그것도 이런 뜻인 것도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글자를 알아가고 할 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1: 은현 선생님인데 왜 앞으로도 그 사회적으로도
0: 그렇습니다.
1: 박서연 각기로 박은현
0: 그렇죠. 신분증 이름은 박은현
1: 그러면 박은현이죠.
0: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장 같은 것도
1: 네.
0: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이름을 그렇게
1: 하겠죠.
0: 아시고서 박서연으로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못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방송에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제가 네. 어떤 그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를 봤는데
0: 네.
1: 그 한어로도 작을 소자가 아니고 알았다 소자잖아요. 그래서 아니 박소연 선생님 이름이 굉장히 이게 사람들 헷갈려하시구나 해서 팠어요. 팠는데 예. 박은현이더라고요.
0: 좀 아는 제비인가 그런 뜻인가요?
1: 예.
0: 뭔가를 좀 아는 제비인가
1: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 박은현 선생님 전부 다 예. 박소연은 예. 어릴 때 이름이고
0: 예 맞습니다.
1: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네. 활동하고
0: 네.
1: 신분 국민 중국 국민 이름은 네. 박은현 선생님이라는 걸
0: 네.
1: 다시 한번 아우 저도 이렇게 네. 이렇게 헷갈려지기 처음이네요.
0: 맞아요.
1: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딸이라고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그 막내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0: 네.
1: 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 이름이 뭐래하고 예. 해서 제가 그냥 저 오미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미란이 됐거든요. 근데 고중 가서 그때는 혹시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름을 더 멋있게 거기 가서 보여 지는데 제절로 진척이 미완 미자 돌림이라 미화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미화는 싫고 미란이라 하면 되겠다 이래서 지은 이름이에요.
0: 너무 너무 예쁘세요 이름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 그 사촌 오빠.

0: 아들 네. 이렇게 이름을 보면 광자돌이시거든요. 네. 제가 잘못하면 광연이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행이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저는 출곧 그렇게 들었고 네. 또 그렇게 또 좀 저한테는 뭐 좀 그래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출근하고 일을 하면서부터는 은연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쓰게 되면서 살짝은 좀 어색하지만 네. 예, 그래도
1: 예, 아래도 물속이 잡힐 있습니다. 것 같아요.
0: 예, 예.
1: 은혜를 갚은 집이.
0: 그렇습니다. 제가 봉표 네. 박씨를 물어보겠습니다.
1: 자, 그래서 우리 또 반소리 가족. 예. 네. 뭐 또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 또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예. 혹은 또 방송을 예. 보시는 틱톡으로도 아, 되잖아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박은연 선생님 하면 예. 오, 어디서 또 다른 선생님 오셨나 생각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박서연 선생님이자 박은연 선생님이라는 걸 여기서 예,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본의 아니게 오늘 또 이름에 대해서
1: 이름이 아마 여러분은 다 이름이 지금 요즘 네. 친구들은 이름을 다 예쁘게 짓잖아요.
0: 그렇죠. 이름이 얼마나 예쁩니까. 지연이 네. 은지
1: 지연이 은지
0: 그렇죠. 유경이 네. 참 니나 너무 저한테는 다 정말 예쁜 이름이죠.
1: 네. 윤성무, 성무,
0: 예, 예.
1: 그럼요. 예. 성무하면 뭐 무예가 또 겸비됐나요?
0: 그렇죠.
1: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0: 성무의 성이 별성자인가요? 네. 아 그럼 어떻게 그 불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성무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불의를 하시는 거죠?
1: 이름을
0: 지을 때 어떤 뜻으로 또 불의를?
1: 마이크 잡고 성모 가지고 갑자기 내 이름을 누가셨지
2: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처음에 지어주실 때는 윤영이라고 적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후에 점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윤성모라고 이렇게 지어라고 그렇게 해서
0: 너무 깊게 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아, 이름에 대해 짚어봤어요. 예. 자 이제 판소리 예. 사철가
0: 그렇죠. 네, 단가를 또 저희들이 한번 또
1: 판소리와 단가
0: 예, 그렇죠. 판소리 네. 부르기 전에
1: 우리가 소리죠. 짧은 소리로
0: 전번 시간에 쭉 한번 다 그래도 지나가 봤습니다. 네. 엄청 어려운 소리인데 어느 정도로 되셨는지 네. 한번씩 오늘은 또 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들어갈게요. 자, 이 산 저 산 하나 둘 꽃이 피니
3: 압구적 분명거 범위로
1: 여기서 음이 잘 안 잡혀지죠.
0: 그러죠. 그리고 그게 분명코가 아니라 이 산 저 산 하고 꽃이 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인데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분명코 이렇게 되거든요.
1: 그 음을 지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면은 음이 네. 서로 다 달라요. 저도 다르고 그래요. 여기 다 학생들 다 다르더라고요.
0: 그래서 반소리는 굉장히 어려운 게 커요.
1: 네.
0: 이산 저산 산
1: 이산 저산
0: 하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산 저산 꽃이 아니라 꽃이 피니 이산 저산에 꽃이 피었다거든요. 이산 저산에 꽃이 피운 게 아니거든요.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자 이 산, 저 산, 하나, 둘,
3: 꽃이 피니.
0: 그렇죠, 이 선으로. 하나, 둘,
3: 분명고 봄이로구나.
0: 얼씨구.
3: 봄은 찾아왔건만은.
0: 그러면 짚어갈게요. 봄은 찾아, 이상하죠? 봄은 찾아왔건만은. 건 만원인데 봄은 찾아은으로 가야 되거든요. 봄은 그러면 봄은 찾아인데 봄은 찾아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자꾸 벌어지지 않게. 자
3: 봄은 찾아
0: 그렇죠.
3: 건 만은
0: 그렇죠.
3: 세상사 슬슬 허느라 나도

0: 여전히 하시고
1: 오나 백발 항시호나
0: 오나 백발이랑 오나 백발자예요. 오나 백발 한시모나 자
1: 오나 백발 한시모나
0: 아, 그렇게 가는 거죠.
1: 네 청춘도 날 버리고
0: 쉬고
1: 저럼 시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0: 봄을
1: 반겨
0: 반겨가 아니라 반겨자
1: 반겨
0: 그렇죠
1: 헌들쓸 때인나
0: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반겨 헌 반겨헌인데 반겨헌들 쓸 때 있나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평행선이 있다 그러면 이 선에서 절대 위로 뛰지 않게 발음이 반겨헌 아니고 반겨헌들 쓸 때 있나로 가야 되거든요. 호흡이 딱 따라붙어야 됩니다. 자
1: 반겨
0: 그렇죠. 그대로 밀고 갈게요. 결을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반겨헌 또 건너 뛰셨거든요. 반겨헌 들 들리지 마시고 헌들 쓸 때 있나 자
1: 반겨헌들 쓸 때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걷어 주시고
1: 가려거든 가거라
0: 도망왔다가 하고 호흡을 으가 하고 버리지 마시고 으가 가려거든 가거라 자
1: 도망왔다가
0: 멈춰주시고
1: 가려거든 가거라
0: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끄러서 가셔야 됩니다. 소리는 그래서 쟁반 위에다 놓고서 뛰지 않게 쟁반 위에서 이렇게 부슬날이 튀겨나가지 않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아 왔다가 다시 갈게요. 자
1: 범아 왔다가
0: 그래서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려거든 제대로 감아주시고 가려거든 자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시고
1: 니가 가도
0: 저 오세요. 근데 니 하고 두 개 음이죠. 니하고 떨어지는 음은 저음은 절대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딱 받쳐주셔야 돼요. 호흡을 좀 호흡을 오늘 좀 강조를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음이다 그러면 보통 니 하면서 플랫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니 잡은 그대로고 힘을 그대로 밀어서 앞으로 가요. 그러면 니가 가도인데 니 저음이니까 자꾸 우리가
2: 풀어져서,
0: 높게 되죠.
2: 풀어졌죠.
0: 풀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압력으로 그대로 갖고 밀겠습니다. 자,
1: 니가 그렇죠. 가도
0: 너무 잘하셨는데 니가에서 또

0: 그렇죠. 근데 또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냥 지나가지고 또 항성을 또 한 번에 네. 가라고 해놓고서 사실 또 못 보내는 미련을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자
1: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0: 그렇죠.
1: 조승마시라.
0: 오늘 왜 아귀성이 이렇게 잘 됩니까?
2: 네.
0: 그렇죠? 아래 턱, 아래 턱이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는 옆으로 쫙 늘려주세요. 그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가 아니라 녹음 방초. 초. 자.
1: 니가 가.
0: 어, 녹음방초만 할게요.
1: 녹음방초 승화시다.
0: 잘하셨는데, 방초의 입모양은 맞으셨어요. 그런데 방을 집중하다 보니까, 녹음의 금의 힘을 푸셨단 말입니다. 아니라, 녹음, 힘 놓지 마시고, 방초. 그대로 갖고 가세요.
1: 녹음방초.
0: 그렇죠.
1: 승화시다.
0: 시고
1: 예. 붙어 일러 있고.
0: 예. 붓. 하고, 예. 우리가 닫아주시잖아요. 예. 붓. 더. 이렇게 벌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 붓. 더. 그대로 가면, 예. 붓. 더가 아니라, 예. 붓. 더 일러 있고. 자.
1: 예. 붓. 더 일러 있고.
0: 쉬고.
1: 여름이 가고.
0: 하나, 둘.
1: 가을이 돌아오면
0: 좋으세요. 가을이 돌아오면에서 어느 글자가 틀린 것 같으세요? 가을이 돌아오면 어느 글자가 틀리셨는데 가을이 돌아오면 어느 글자죠? 오케이 도죠. 가을이 도가 아니라 가을이 돌아오면 자
1: 가을이 돌아오면
0: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0: 잘하셨습니다. 황금 단풍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앞에 그대로 풀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절개 앞에 그 제절개 앞에
1: 요란해도
0: 요란해도의 한로삭
1: 후후
0: 걷어주셔야 돼요. 삭푸후 이렇게 풀어주시면 요가 떠버리거든요. 한로삭푸 긴 놓지 마시고 요라 으레 또 제자 헐리 아디라 헐리를 잡아주시고 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원 능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소리기는 합니다.
1: 예. 아, 예, 그 럴리적으로
0: 그렇습니다.
1: 소리로 훅 떨구면은 다음으로 이어가기가 어렵고.
0: 네.
1: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예. 그 배우면 참 묘하네요. 묘하죠.
0: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반소리 좀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이 맛을 알아버리면. 이 반소리 이렇게 재미있는 이 맛을 알아버리면 이제 예. 예, 보면 헤어 못 나오죠.
1: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할로삭

0: 하면서 계속 거기 따라가죠. 낙모간천 이렇게 플랫 되는 게 아니라 낙모간천자
1: 낙모간천 찬바람이
2: 그렇죠.

0: 세계가 되고 보면 원래 1700원이
1: 여기서 그 지금 쓰는 목은 맞으세요. 그러면 월백 설이랑 월백 설백의 차이거든요. 설 서에서 올까지 가는데 멈춰버리지만 호흡이 안 끊기. 그러면 설백 빼주시고 전치 뜨는 것이 아니라 1700원이 이렇게 건너가야 됩니다. 월백
0: 월백
1: 목 놓지 마시고
0: 월백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음 하시로구나.
1: 아시고
0: 무정 세월은
1: 그렇죠
0: 끝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1: 청춘도 마지막에 곱게 감아주세요. 청 내기로 응을 들으시고 진행하세요.
0: 청춘도
1: 그렇죠
0: 아차 한번
1: 그러죠
0: 늙어지면 다시 청춘

0: 내걸 하나 둘
1: 예 한말 주로 보소
0: 얼씨구
1: 인생이 모두가
0: 얼씨구
1: 백년을 산다고 해도
0: 그죠?
1: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어

0: 어서오세요. 풍망야 풍망. 힘을 풀지 마세요. 저 머리를 탁 건드려 주시고 풍망. 머리를 풍에 북에 첫 글자를 탁 건드려 주시고 풍망. 그 선을 놓지 마시고 호흡으로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자.
1: 풍망산 저는 위로 오구나.
0: 위로 찍어 주시고
1: 위로 오구나. 생전에 한잔 술만도 못합니다.
0: 한잔 술만이 아니라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1: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0: 입을 푸셔서
1: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하지 마라
0: 마라랑 가지 마라의 차이에요. 세워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그 소리를 하실 때 왜 이렇게 날카롭게 하냐고. 난 씩씩하게 잘 했는데 어찌 저렇게 날카롭다 그러지. 어떨 땐 좀 사납다 너무 사납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워라 가지 마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하나의 차이예요.
1: 예, 요거를 꼭 분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샵 드시 말라는 그렇지.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그 뜻이에요. 네. 세워라
2: 세워라 가지 마라.
1: 그러면 가지를 내가 낮추려면 그 낮추는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워라 이게 여기서 놓지 마시고 가지 말한데 네. 세워라 아 끝났네 가지 말하면 연결이 안 되는
0: 소리를 다시 쓰니까
1: 그렇죠. 그래서 거기 멈췄지만 멈추지 않게 호흡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세워라

0: 올려놓고
1: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랫소리를 하다 보니 좀 제가 아니 이렇게 안 그래도 가사가 늘어진인데 이렇게 늘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늘어지다가 주무시지 않을까
0: 갑자기 세월이 가는 게
1: 안 그래도 지금 늘어지는데 또 가사도 또 늘어지다가 저희들이 다 주무실까봐 제가 한번 높여봤습니다.
0: 정신 번쩍 차렸네요. 예, 예. 너는 네. 갑자기 뜨니까 세월이 저만큼 갔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갑자기 맞춰봤어요.
0: 예. 아, 그래도 다 잤잖아요. 예, 예.
1: 제가 오늘 제 앞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 좀 조금 예, 그래서 아유.
0: 네. 야 이렇게 흐려웠으면은
1: 그렇죠 괜찮을까요?
0: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괜찮으시죠?
0: 네. 네. 세월아
1: 그럼요.
0: 아니 20대 여기 앉아 학생들은 예, 예. 갑자기 뭐 세월이 가는데
1: 왜 이렇게 웃으시지 무슨 뜻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0: 네. 20대는 10대는 세월이 가는 게 그렇죠. 너무 느려서 갈 것 같아요. 근데 30대부터는 이게 악순환이 가거든요.
1: 그래서 늘어지세요. 너무 늘어지시니까 제가 한번 높여봤습니다. 예. 어떻게 하죠? 느려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너무 웃는데 저 또 이렇게 세상 거 너무 저런 거 정색하니까 또 약간 어디 한 공간에서 이런 짓이 그것도 신기한 것 같고 네, 어쨌든
0: 웃음 나오는데 아이고 세월이 네. 가는 게 그렇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가는 세월인데 저희들이 자주 웃으시다가 즐겁게 네. 보내시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어진
0: 늘어지자

0: 끝! 하고 지금 진성이 너무 많고 시성으로 가면 끝! 이게 끝인데 지금 끝! 너무 절설이죠? 끝으로 가야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성으로 가주세요.
1: 끝?
0: 그렇죠. 그 소리죠.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 끝? 그렇죠. 그 소리죠. 그렇죠. 그 소리죠. 제가 수업 때도 학교에서 이래서 저희 제자들은 이제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개수자, 개.

0: 마음에 달아놓고 자 대항내 달아놓고
1: 그렇죠
0: 꼭꼭 두식 허는 놈과 하나 둘 구워부려 다시고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모든
1: 그렇죠 허는 놈과 형제가 아니라 희영제 희영 희영 두 글자로 형제 화목 못 얻는 놈자 형제 화목 못 얻는 놈 그러죠
0: 잘해요 잡으다가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어 푸는 것이 아니라 부르듯이 않게 오히려 잡으다가 힘을 주셔야 되죠
0: 잘해

0: 차보다 가자 차례로 차보다가 저 세상
1: 좋으세요가 가 로 끝났다가 또 저로 가죠. 이어지는 소리에 글자가 가에서 저로 가죠. 그럴 때
0: 차보다가 가 하고 닫아주셔야 가 저로 가시는데 차례로 차보다가 저가 되는 거죠.
1: 제가 원래 좀 조신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0: 그쵸?
1: 예, 어떡합니까? 아까 아까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겠죠?
2: 서연이라 할까요 그냥?
0: 자보다가 걷어주시고 가
2: 자보가
0: 하고 저를 저로 밀고 나가시면 세상 자

0: 그렇죠. 그만 먹게 하면서 그들은 그리워 놀아보세 놀아보세 놀아보세.
1: 마지막 부분은 걷어주세요.
0: 놀아보세 놀아보세.
1: 새 흐르는 게 아니라 새 새 참아주세요.
0: 놀아보세.
1: 홈으로
0: 놀아보세.
2: 그렇죠.
1: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지 깔끔해 보이거든요.
3: 네.
1: 잘만 하시네요.
3: 잘 배웠습니다.
0: 예. 복수한 것보다 오늘 한 것보다는 또 다 틀렸어요.
1: 자꾸 네. 새롭게 그, 느껴지시나 봐요.
3: 저, 어제 그 전화 참여하시는 분이 야 사철가를 몇 년 전에 배울 때랑 지금 배울 때랑 엄청 바쁘다고 어렵다고. 근데 만약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사철가 지금의 사철가를 배웠으면 더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사철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사실 그때 어려운 항성 같은 부분은 우리가 못 배웠잖아요. 근데 어느 만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넣는 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된대요. 열심히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1: 아우, 너무 감사하죠.
3: 그럼요.
1: 좋은 소리를.
3: 자,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런 수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거든요.
1: 그렇습니다.
3: 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수추어 있잖아요. 막 이거 파고 이렇게 파고 그렇습니다. 또 뚫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으면 보면은 그게 지워 안 지거든요. 몇 년
1: 그렇죠.
3: 지나도
1: 그렇죠.
3: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 예.
3: 예전에 배웠던 거랑 지금이랑 아니 사실 예전에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안 배웠으면은. 근데 사실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소리가 자꾸 나온다고. 사실 괜찮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3: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니까요.
1: 그래서 저는 반소리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내는 거거든요.
3: 예.
1: 그래서 소리를 한 다음에 목이 집중이 보통 되시는 것 같은데 목이 아니라 몸입니다.
3: 예.
1: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3: 예.
1: 그래서 제가 좀 몸을 좀 그럼요. 최대한 많이 좀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3: 야, 벌써 시간 다 됐어요.
1: 아유.
3: 저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은현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3: 선생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단이었습니다.
0: 이산조산 꽃이 비니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굴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단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좁았던

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형님, 저기 앞에 보이는 마을 이름이 뭡니까? 대초탄이라고 하죠. 그 농민이 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드푸른 역에서 뭡니까? 25리쯤 더 가면은 이럴 겁니다. 야, 금방이겠네. 코앞이군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흥분해서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가 이 대초탄에 오니 좋습니까? 누군가 익살스레 물었다. 그러면요, 좋지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놈이 노대 장례 군대를 쫓아냈잖아요.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홍군 전사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살며 느끼던 외로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었다. 모태똥도 마루에서 따라 웃었다. 심호위병이 큰 포도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길가 비탈 아래 널찍한 빈터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문속 동지, 저기서 쉬었다 가시죠? 좋지, 그럽시다. 모태똥은 말에서 내리며 박고와 장문천 그리고 들것에 누워있는 왕가상을 돌아보았다. 하두포에 거의 다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쉽시다. 박고와 락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에서 내리었다. 왕가상도 들것에서 내려 나무 아래로 갔다. 그들은 비옷과 외투를 깔고 자리에 앉았다. 호위병들은 바쁘게 물통을 꺼내고 밥통을 열어놓았다. 밥통에는 고제에서 가지고 온 볶은 보리쌀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막 음식을 들려는데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어, 저기 좀 보세요. 주부수석 동지가 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졸레가 지팽이를 짚고 천천히 큰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호위병 홍국과 들것이 뒤를 따랐다. 원래 동지, 이리 오세요. 모태똥이 손을 흔들었다. 이리 와서 숨 좀 돌리십시오. 박고와 장문천, 왕가상도 소리를 쳤다. 졸레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바라보고 웃으며 걸어왔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에 병색이 푹 배여 있었다. 어서 앉지. 모태똥이 곁에 깔린 외투를 툭툭 쳤다. 걸을 만합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본 겁니다.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졸창 들것에만 누워있다가는 진짜 폐인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며 모태동의 곁에 있는 외투 위에 앉았다. 주부추석 동지는 진작부터 내려서 걸으셨어요. 흥국이 말했다. 모태동은 얼굴을 돌려 졸레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원래 당신이 몸져놓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졸레가 한숨을 내쉬면서 대꾸하였다. 평생 이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입니다.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잘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너무 쉬지 않았으니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거지. 그때 북쪽에서 흙바람을 일으키며 말 두 필이 달려왔다. 기병 통신원들이 보이었다. 보고드립니다. 문속 동지, 섭정지휘원께서 아주 중요한 시문이라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한 통신원이 신문을 건넸다. 국민당이 표현에는 산서일보였다. 신문을 들여다보던 모태똥이 눈길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인젠 집에 다 왔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집이라니? 말 그대로 진짜 집 말입니다. 모태똥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장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신문을 주울래에게 넘겨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주울래 뒤에 둘러서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국민당 군대에 공산당 비적 도벌 소식이 실렸는데 섬서 북부에 규모가 큰 적색구역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류지단과 서해동이 이끄는 홍군이 모두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0: 강사 있을 때 섬서 북부에 소베토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장에 오른 뒤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어디에 근거지를 세워야 할지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라니.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른 통신원이 다가와 등에서 흰 보따리를 불어놓았다. 여기 또 있습니다. 섭정지휘원이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통신원이 묵직한 보따리를 불어놓기가 무섭게 오이병들의 환생을 질렀다. 새하얀 떡을 구워왔는데 웬 떡이 꼭 수레바퀴만 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떡은 처음 봤다며 야단법석이었다.
1: 이건 무슨 떡이지?
2: 고코이라는 군 밀가루 떡인데 내가 예전에 천진애랑 북평서 살 때 먹어보았거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넣어 만두로 빚어 먹으면 더 맛있지요. 졸려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1: 그래요? 그런데 이 떡이 꽤 질긴데 호이병 칼로 좀 잘라줄까요? 볶은 요리는 나중에 먹읍시다.
0: 모태동의 소리를 채자 호이병이 달려왔다. 떡을 잘라놓기가 무섭게 둘러선 사람들은 떡을 한 조각씩 집어들고는 맛을 보았다.
1: 동지들 놓아서 먹어봐요.
0: 모태통이 두 통신원을 불렀다.
1: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0: 떡 보따리를 지고 온 통신원이 대답하였다.
1: 그런데 하드프가 얼마나 큽니까?
0: 모태통이 웃으면서 물었다.
1: 무공을 지나온 뒤로 그렇게 큰 마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기껍게 맞아주던가요? 어제 우리가 하드프에 들어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물가가 아주 싼 고장이었죠.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쯤 하지? 100근이 넘는 돼지도 운전 다섯 입히면 살 수 있습니다. 살찐 양 한 마리는 운전 두 입히고요. 운전 한 입으로 닭 다섯 마리를 살 수가 있고 10전이면 달걀 수십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로대창이 쌀이랑 밀가루를 몽땅 버리고 간 바람에 먹을 곳은 넉넉합니다.
0: 그 통신원은 하두프가 무척 마음에 드나 보았다. 모태똥이 웃으며 또 물었다.
1: 동지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마다 운전 한 입씩을 나눠받았습니다. 게다가 중대마다 모두 잘 먹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0: 통신원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1: 오랫동안 배를 골다가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는데,
0: 모태통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1: 그렇잖아도 우리 통신원 몇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합니다.
0: 모두들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통신원들은 곧 인사를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갔다.
1: 모속 동지, 저기 서르신 일행이 오십니다.
0: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고개를 들고 보니 노인 몇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사통립은 여전히 품이 넉넉한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아래로 빨간 바지가 삐죽히 미어져 나와 있었다. 지팽이를 짚고 목에는 집신을 걸고 있었다. 사각제는 한 손에 지팽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람프를 들었는데 걸음걸이가 몹시 지쳐 보이었다. 님백근은 군복 우도시 너무 길어 무릎을 덮을 지경이었고 안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멀리에서도 반짝이는 것이 보이었다. 동필무만이 차림새가 단정하였다. 몸에는 외투를 걸쳤는데 군인답게 허리에 권총을 차고 각반도 규정대로 잘 통여매고 있었다. 모태동은 얼른 일어서서 로인들을 맞았다.
3: 서선생님, 동어르신, 사어르신, 리머르신, 이리 오셔서 숨이나 돌리세요.
0: 다른 이들도 모두 일어섰다. 로인들이 자리를 나누어 앉아 모태동이 구운 밀가루 떡을 들고 와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산서 일보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3: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0: 노인들은 뜻밖의 소식에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각제가 실로 대충 매달아 귀에 걸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눈물을 닦았다.
1: 오호, 과연 그러하이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0: 동필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1: 오늘처럼 기쁜 날에 시가 없어야 되겠나? 의원지, 벌써 시를 지어놓았겠지? 어? 어서 읊어보게.
0: 맞습니다. 한번 읊어보세요. 사람들이 노도나도 소리를 쳤다. 모태똥은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4: 홍구는 원정의 고난 겁내지 않거니 만수천산 넘는 것도 예사로 지내. 면면한 오령은 잔잔한 물결이련가. 옹면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금사각물 철석이는 구름벼랑 따스하고 대도화에 가로 걸린 쇠밧줄 차가워라. 더더욱 반갑구나 민산의 천리눈. 삼구는 다 지나고 웃음꽃 피우네.
0: 시를 읊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1: 우리 홍군이 해낸 이번 장정은 실로 위대하네. 인류 역사에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하네.
0: 동필무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3: 그럼 어르신께서 제 시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1: 아주 기백 있는 시야. 대구가 깔끔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웅장해서 더욱 멋지네. 이를테면 웅장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라는 구절이 아주 빼어나지. 웅장 오몽산을 흙덩이에 견주었으니 이 흙덩이를 밟고 지나온 우리 홍군은 하늘을 이고 서있는 거인이 아니겠나. 이런 기백이 없었다면 우리 당이 어찌 장정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겠나. 어?
0: 사람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3: 어르신께서 좋게만 봐주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0: 백독해와 역금령, 니부춘, 양상군, 등발, 라메도 잇따라 도착을 하였다. 그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대는 계속 진군하였다. 두 시간 반도 채 안 되어 하두프에 이르렀다. 하두프는 5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었다. 중심 가라고 해보았자 가게들이 다닥다닥한 긴 거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온 홍군 전사들한테는 으리으리한 대도시나 다름이 없었다. 부대가 오자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을 나와서 넓지 않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벌써 말에서 내려 몰려든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갔다. 조금 뒤 림표와 서병진, 좌군이 마중을 나왔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크고 널찍한 중약방으로 안내하였다. 중약방 뒤뜰에 의자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다. 모태똥은 담배를 붙여 물고 웃으며 말하였다.
3: 섭동지, 그 신문들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참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국장이 도망갔거든요.
0: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3: 전진 익세보, 대공보와 같은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문들을 좀 가져다 줘요. 몇 달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더니 답답해 죽겠다니까.
0: 그리고 나서 물하다.
3: 여기서 선서 북부 근거지까지 얼마나 되지?
5: 700리 남짓합니다.
3: 우리야 벌써 2만 4천 리를 걸었으니 그쯤은 세 발의 피지.
0: 모태똥이 담뱃재를 털며 웃었다. 지도자들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채창, 등용초, 하자진, 류영, 리행도가 시끌벅적 웃고 떠들면서 들어왔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하였다.
1: 우리 여성 동지들은 왜 이제 오시나요? 어?
6: 이곳 아랑네들이 막 잡아끄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집에 들렸다 왔거든요. 하자진이 웃으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2: 우리 유영이, 이만하면 내가 임무를 잘 완수한 셈이지? 어?
6: 임무를 아니요?
2: 동지들 결혼 추진위원회 주임 임무 말이에요. 벌써 잊었나 보군.
6: 모태똥의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했다.
2: 락버 동지가 자꾸 신호를 보내도 모르는 척 했잖아. 기어코 장정이 끝나야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말이요. 이제는 장정도 끝나가는데 어떻습니까?
6: 류영은 입을 삐죽이 내밀고 웃더니 대답하였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2: 그렇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6: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2: 하지만 때가 되면 한턱 내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7: 장편 소설 대장정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3: 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대규모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0: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근내보신환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립시다.
0: 네.
1: 일단 우리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이번 달에 난치비도 물고 여러 가지 김장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경제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은 좀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병 치료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서는 혈압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한알 먹고 뭐 알로티핑도 좋고 뭐 인다판도 좋고 본래 기존에 먹던 혈압약을 한알씩 먹었댔는데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도 아예 어지럽고 좋았댄데 어째 갑자기 우리 머리가 어지럽고 뒷태티가 뻣뻣대 나고 혈압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우리 요즘 들어서서 혈압 관리에 중시를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내보신환을 쓰시는 분들은 혈압 방면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내보신환 자체에 우리 혈압약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에서 혈압약이 무엇인가? 뭐 서약처럼 그 하얀색 나는 알약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두중이라는 게 나무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생긴 건데 뚝 끊어서 쭉 양쪽으로 잡아당김에 하얀 이런 진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게 진액이 나옵니다. 이 두중이가 바로 중에서 쓰는 혈압약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진액 같은 것이 혈관이 굳어지는 걸 혈관을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란 게 다 혈관 동맥 硬화 땅땅하게 굳어지면서 늘어나야 될 때 늘어 못 나고 줄어들 때 혈관이 줄어 못 두면서 오는 게 고혈압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저도 이건 되게 우주로 혈압이 온전 안 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지럽게 자주 나옵니다.
1: 예.
2: 그래 가슴도 구두들하게 머리에서 소리 난지 그래서 어떤 소리 그것도 그 밤낮이 계속 나지 이래 고생하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보세요 듣고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게 아이 나옵니다. 조금.
1: 맞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완고성 두통, 실면증 이게 다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렇게 가슴이 항상 후들후들했는데 가슴 떨린 증도 주고 안 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전례적으로 밤 소변이 영 닫았습니다.
1: 예.
2: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다가 자지 못하다가 아침에 머리 어지럽지 이래 건네보세요 한번 후부터 예. 밤소변에 또 한 번만 소변에 맞으면서 밤소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렇죠.
2: 예.
1: 그리고 소변도 좀 힘이 쉽게 시원하게 나갈 겁니다.
2: 예. 소변이 되는 것도 조금씩 쫓아남고 소변이 영 시원 잘 나갑니다. 예.
1: 네.
2: 나 이게 효과 좋을 때 이 약을 좀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이거.
1: 예. 계속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 100세까지 무병하게 장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2: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도 예, 학도에 참고해 배달받겠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 예, 알겠습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 오전 건네보시고 한 7달 썼습니다.
1: 예.
3: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어린이집 난다 아무것도 앉으나 서나고 저 빙빙 돌고,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옷에 있다가도, 예. 그저, 안에서 그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지나야 또 정신 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어니까, 기억력이 상실돼서.
1: 예.
3: 뭐, 곰만 말했던 것도 잊어먹고, 예.
1: 맞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 걸 오래 둬두면 이게 다 치매 조기 증세란 말입니다.
3: 이거 먹고

0: 그래도 경력이 차츰차츰 돌아가고 이 말이 아이들 뜬게 그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지랍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를 잘하고, 깨끗한 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그나마 망글던 게 그게 헷갑아지고,
1: 예.
0: 그리고 아이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위를 자극, 아이하고, 그게 엔 좋습니다. 그리고
1: 발달도 맞습니다.
0: 못하던지, 예. 그리고 손발이 치기던 게 그것도 경력이 또 다른 것보다도 예, 돌아갈 것 같아.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0: 절대로 그만 이어도 잊어먹고 오늘 어째도 꽂아놓고도 또 가지고 댕기지 못하고 이래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1: 예.
0: 잘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 이래 활동이 솔직히 또 배달받아서 한 1년 써볼까 안 해서 그랬다.
1: 예. 요즘 우리 활동 이용한다 할 때 한 1년 치시 되는데 가격이 네. 많이 엄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
0: 그렇죠.
1: 우리 활동 참가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지금 건네 보신 한어서 먹은 지 여러 달째 되는데 여기저기 사적이 아프다기 많이 해결 받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먼저는 봐서 동맥경화 있고, 고혈압이 좀 있으면서 내 머리 그냥 항상 얼빠나고, 혈압이 조절을 안 됐댔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약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봐도 낫지 않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어지럼증이 그만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머리가 좀 터질 것도 좀 그냥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던 게 좀 많이 났습니다.
1: 예.
3: 목도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래, 목 대체 그냥 뻣뻣하고 얼리소리 버치면서 그래서 불편하던 게 그것도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1: 예.
3: 그리고 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자꾸 황황하고, 예, 그런 것도 좋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면 또 마음도 막 같이 긴장해나고, 예, 막,
1: 예.
3: 예, 막 긴장해나고 이러던 조사에 좀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녁에 자자면 그냥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얕은 잠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깊은 잠 푹 잠도 잠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그 이 약에 산조인이랑 원지람, 룡골이람 다 들어가 나서 이 실명증 치료에서도 확실한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먼저 눈도 또 건조하고서 그냥 눈이 건조하니까 뻑뻑하고 좀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눈도 지금 이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렇죠. 많이 그거는 간이 해독 기능이 높아지게 되면은 눈이 그 안구 건조증이 바로 해결됩니다. 안구 건조증은 효과 빠릅니다.
3: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어제 나는 소변에서 냄새 무슨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게 소변에서 냄새 색이 나던 게 냄새 지금 안 난다.
1: 예, 정염증이 있었죠.
3: 예, 먹다 이런 소냐 처음 먹어보니까 네. 낸데서 먹고 낸데 효과 맞으니까 난 최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약입니다. 한 사람 몸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병 다병이 병이 네. 많을 때 쓰는 약이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활동할 때 싸게도 갑수소를 마셔서 오늘도 계속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아직 합니다. 예.
3: 네.
1: 참가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우리 남편이 바신 건의바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마시산이 와서 이 그 뭡니까 말한다는 게 저 사람이 내 말 알아들었습니다.
1: 네.
4: 선생님 말하면 저 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이 뇌조직에서 신경세포가 수복이 되고 이 뇌경색 후유증이라는 게 다 머리에 있는 뇌신경이 손상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중풍 왔던 후유증이 빨리 났습니다.
4: 예, 겨우 오른쪽 팔고 오른쪽 다리 잘 맞어요. 지통이 찍어도 잘 맞고 그런데 지금 지통이를 던져뜨기도 용서할 거라 생깁니다.
1: 확실하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4: 예, 겨우 사전에 밤에 다섯 번 여섯 번 받은 게 지금 한 번 기껏내 던져 두 번 받지 계속 한 번씩 봅니다.
1: 예.
4: 겨우에 치매 증세 있어서 이 세수하고도 예, 물을 계속 열어놓고 밤중에 또 소변 올라가서는 또 물을 계속 온 밤 펴놓고 그다음에
1: 예.
4: 이그 미치도 타라놓고는 또 아이 타랐다고 이런 내가
1: 보면 큰일 나죠.
4: 예, 나무에 올라가고 이러던 게아 이름 세싹 없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1: 초기에는 이 약이 확실하게 효과 본다.
4: 그래, 내가 군대 그럴 때면 가면 엄마 못 잤습니다고. 정말 멋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생각하다 못 잤는데, 지금 일승시 없을까 봐 이야기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1: 그래서 사고 나거나,

0: 그래서 제 집은 못 찾아서는 이 그 뭐니까 사람 찾는 광고도 나가고 그녀는 자꾸 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것도 있고 하죠. 예, 저기에 빨리 이런 약을 쓰면은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1: 예, 기후에 혈압이 높은 게 선생님 정상이지 않습니까?
0: 예.
1: 기후에 자꾸 하품합니다. 기르게 하품해야 합니다.
0: 예.
1: 선생님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저가에 또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자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3: 예, 근데 보세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형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로 오래 해가지고 허리.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저기 녹골이 들어오더라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제일 많은 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3: 예, 그 다음에는 소이 나빠지고, 예,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폐 나빠지고. 아이고, 또 이 오당뇨 부위 병원 가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치료라 해야겠는가 그러더라 말입니다.
0: 예.
3: 그랬던 게 건네버전 지금 쓰니까 오버 머리 기억도 없어지고 사람이 얼빠내지고 녹골 왔다 간다면 그 양이 혈압도 저리 해야 되면 머리 아프던 게 지금 거의 이렇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밤소변 차수하고 어떤 때는 거품이 나가고 어떤 때는 강치도 나가고 어떤 때는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0: 당뇨병성 그게, 신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3: 예, 그래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니까 예,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약은 콩팥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침자에 그렇게 그도에 어둠에 땅에 뭐 돌에 지저분한 것처럼 눌려온 것처럼 그렇던 게 지금 이렇습니다. 심장이 시원하고 기침도 안 나고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건네버시 한 가지 가서 여러 가지 병 치료라니까 용 얼마나 좋은지 뭐.
0: 예.
2: 네, 끊겼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지금 건네버시 한 좀 치우고 있습니다.
0: 예.
4: 그래야 머리랑 자꾸 신나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특히 허리랑이 아픕니다. 그래서 서울도 나고
0: 예.
4: 특히 소변 탓을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많이 지금 나사지는 게 알긴다 지금.
0: 알기죠. 예.
4: 혈압 조절해야 되는 것도 많이 낫고 머리는 일단 신나는 게 지금 머리가 많이 맞아졌습니다.
0: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제일 큰 이런 효과가 머리가 맑아지고 완고성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던 게 나사졌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4: 특히 소변 탓수 같은 게
0: 네.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기다려 삽니다 지금.
0: 네.
4: 이번에 약 조금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0: 네. 계속 쓰느라면 또 다른 효과를 봅니다.
4: 예.
0: 네. 치료 잘 하시오.
4: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0: 우리 혈압은 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너무 내려가거나 혹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파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0: 그냥 여치 않았습니다. 두 중을 좀 태운다 하게 포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술도 천우술입니다. 사천에서 나는 우술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 약은 근예보신화는 제가 매일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점이 무엇인가. 양치,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그 근예보신안이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날마다 말씀드리는가. 약의 질량이 그만큼 보존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예, 제약공장이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라 할 때 이렇게 그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약은 우리 전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신문이든 모든 소개에서 이게 하나입니다.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이가 소개드리는 약에서는. 그래서 천우술이면 천우술 제일 좋은 우술이 들어갔고 두중이면 두중 제일 질량이 또 좋은 두중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관리가 잘 되고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이 내려가거나 혈압의 절반 줄이거나 합니다. 혈압은 제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혈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 네.
0: 요즘에 혈압관리를 잘못한다 할 때는 중풍이 온다거나 중풍도 경색 막혀서 오는 중풍이 있고 혈관이 터져서 오는 중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황머시하청이라는 이런 뇌출혈도 있습니다.
1: 네.
0: 이게 다 혈관성 문제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관이 탄성을 찾고 피가 깨끗해집니다. 청혈, 정혈, 보혈 이게 다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높은 분들 특히 근예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병 저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서려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 아이들

0: 그리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 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병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 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cc 되던 사람들은 140 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 줄여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네, 저도 영지 간구배 지금 수부에 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네.
2: 예, 선도 예, 그것도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예.
0: 네.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뇨독증입니다. 시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쉬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뇨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게요.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를 이렇게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염력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0: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호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1: 네. 그래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달 아이들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오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 아이들이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대요.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번에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이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 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예,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 지금.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2: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받다고 그랬잖아 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 거 있습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로도 그렇습니다. 아렐로도 아래 배꼽 아렐로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한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찬입니다. 첫 곡으로 리메 작사 김봉원 작곡의 우리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은 따스한 정입니다. 아래 최선숙 작사 황영아 작곡의 고향은을 김은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금은 70평쯤 못지않은 백세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을 류정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요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과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떠나는 여행 시간인데요. 각자의 맛있는 음식, 볼만한 명소, 숨겨진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중화 요리를 만나다. 오늘은 기림산수 갑천아, 또 발개통구라고 불리는 광서 쩡족 자치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서는 중국 남부에 자리 잡은 땅으로 쩡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계림의 기이한 카르스트 봉우리, 리강의 맑은 물결, 북해의 푸른 바다, 그리고 룡승의 계단식 밭, 그야말로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광서 요리, 즉 계료리는 산의 진미와 바다의 별미가 함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북부의 산간 지역에서는 산나물과 민물고기 요리가,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광서 요리는 신맛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더운 기후에서 식욕을 돋우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지혜에서 비롯됐습니다. 광서 사람들은 산은 있으나 먹을 것이 없으면 신맛으로 산다는 말을 요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광서를 대표하는 음식들, 계림쌀국수, 라사국수, 로우국수, 양삭맥주어, 그리고 쩡족 오색 찹쌀밥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계림과 리강이 살아있는 광서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과 물과 신맛이 어우러진 광서의 미식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광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기림 쌀국수입니다. 기림 쌀국수는 광서 기림의 대표적인 아침 음식으로 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국수입니다. 이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면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보통 돼지뼈와 소뼈를 우려낸 맑은 육수에 면을 말아 먹으며 위에 다진 고기, 파, 땅콩, 고추기름 등을 올려 먹습니다. 기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쌀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림 쌀국수는 기림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진시황이 기림 지역을 정복하고 면거를 건설할 때 북방에서 온 군사들이 쌀가루로 만든 면을 먹기 시작한 것이 기림 쌀국수의 시작이라고 전해집니다. 북방에 밀가루 면을 구할 수 없었던 군사들은 남방의 쌀로 면을 만들어 먹었고 그것이 지금의 기림 쌀국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기림의 한 국수 장수가 매일 새벽부터 직접 쌀가루를 갈아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의 국수는 너무 맛이 있어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림의 아침은 쌀국수로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기림을 대표하는 전통 아침 음식으로 기림 사람들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광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은 바로 라사국수입니다. 라사국수는 광서 류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오렁이 국물에 쌀국수를 말아먹는 요리입니다. 이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물이 진하고 깊으며 독특한 향과 강한 매운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라사국수는 우렁이, 돼지뼈, 향신료 등을 넣고 오랜 시간 푹 끓인 국물에 쌀국수를 말아먹으며 위에 튀긴 죽순, 땅콩, 부추, 고추 기름 등을 올려 먹습니다. 라사국수는 류주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옛날 류주의 한 로인이 우렁이를 이용해 국물을 끓이다가 그 맛이 너무 좋아 쌀국수에 말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류주의 한 로점상이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라사국수를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우렁이를 손질하고 국물을 우려내어 정성껏 라사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라사국수를 먹기 위해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라사국수는 광서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광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로우 국수입니다. 된장과 고추로 만든 매콤한 국물에 쌀국수를 말아먹는 요리입니다. 이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물이 새콤하고 매콤하며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로우 국수는 된장, 고추, 마늘, 생강, 고기 등을 넣고 진한 국물을 만든 후 쌀국수를 말아 먹으며 위에 파, 땅콩, 고추기름 등을 올려 먹습니다. 로우 국수는 오랜 친구의 정을 상징합니다. 옛날 남녕의 한 로인이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정성껏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 된장과 고추를 넣어 매콤한 국물을 만들었고 그 맛이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녕의 한 로점상이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로우 국수를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국물을 우려내어 정성껏 로우 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국수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남녕의 한 청년이 고향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만들어준 로우국수를 먹고 이 맛이 고향의 맛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남녕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남녕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광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양삭 맥주어입니다. 양삭 맥주어는 광서 양삭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로 신선한 민물고기를 맥주와 함께 끓여낸 것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생선살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맥주의 향과 깊은 국물 맛이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양삭 맥주를 만들 때는 신선한 민물고기를 먼저 기름에 살짝 튀기고 맥주, 간장, 고추, 마늘, 생강 등을 넣고 진한 국물에 끓여냅니다. 양삭 맥주는 양삭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옛날 양삭의 한 어부가 갓 잡은 민물고기를 요리하다가 실수로 맥주를 쏟았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맥주를 넣고 끓여보았고 그 맛이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삭의 한 요리사가 외국 손님을 위해 맥주를 넣은 생선 요리를 개발했고 그 요리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광서 양삭을 대표하는 명품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쫑죽 오색 찹쌀밥입니다. 오색 찹쌀밥은 쫑죽의 전통 음식으로 다섯 가지 색의 찹쌀밥입니다. 이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의 식물로 색을 내어 아름답고 건강한 맛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오색 찹쌀밥은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흰색 다섯 가지 색으로 만들어지며 각각 자연의 식물, 즉 흑미, 홍화, 치자, 포도, 백미로 색을 냅니다. 오색 찹쌀밥은 쫑족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옛날 쫑족의 한 어머니가 다섯 자녀를 위해 다섯 가지 색의 찹쌀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섯 가지 색은 다섯 자녀의 행복을 상징한다며 정성껏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쫑족의 음력 3월 3일 명절에는 반드시 오색 찹쌀밥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오곡풍등, 즉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쫑족의 한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껏 오색 찹쌀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맛에 감동해서 평생 그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오색 찹쌀밥은 쫑족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광서의 문화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광세의 음식들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림의 아침을 여는 계림 쌀국수, 류주의 향기로운 라사국수, 남릉의 별미 로우국수, 양삭의 진미 양삭 맥주어, 그리고 쫑족의 전통 오색 찹쌀밥. 이 모든 음식에는 광서의 풍요로운 자연, 다양한 민족의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광서의 맑고 신맛 나는 풍미는 계림과 리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포용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광서 쫑족 자치구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도 예쁜 사랑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담긴 깊은 정과 아련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며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백신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김인덕 작사 손홍범 작곡의 강화가수가 부른 백신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세를 전해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미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 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광고를 동시에 입찰,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하여 요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이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시인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에 광고를 동시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클럽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집안 현관에는요 신발이 넘치고 주방 조리대 위에는요 냄비와 양념통이 가득하며 침실 옷장은 문을 닫기도 벅차고 세탁실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이는데 정작 수납장을 하나 더 놓을 공간은 없어서 난감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요. 이미 집 안에 있는 물건만으로 공간을 되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인 현관부터 가보기로 하겠는데요. 현관은 집의 첫 인상을 결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현관은 신발로 넘치거든요.

신발장이 있어도 문을 닫기 어려울 정도로 신발이 쌓여 있고 계절이 바뀌면 신발장 앞에 또 신발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발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현관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할 술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접시 그래요.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에 쓰지 않은 접시 받침대 혹시 있는 건가요? 네, 접시를 세워두는 그 받침대 말입니다. 이것을 현관 신발장 안에 넣어보세요. 접시 받침대 홈에 신발 한 그네를 세워두면 신발이 서로 겹치지 않고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원래 신발장 한 칸에 신발 두 클레가 들어갔다면 이 방법으로 세 클레, 네 클레까지 들어가지요. 접시 침대, 받침대가 없다면요, 책상을 정리할 때 쓰는 책꽂이나 서랍 안에 칸막이도 같은 원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발을 눕히지 않고 세우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옷걸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관에 옷걸이 하나를 걸어두고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우산, 장바구니를 걸어두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접이식 우산이나 에코백처럼 자주 쓰는 물건은요, 바닥에 두면은 발에 걸리고 흩어지기 쉬운데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신발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신는 슬리퍼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슬리퍼를 바닥에 두지 않아도 되니까 현관 바닥이 훨씬 넓어 보이죠? 그리고 계절 신발을 우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신지 않은 계절 신발은요, 신발장 맨 윗칸이나 현관 윗쪽 선반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는 신발만 아래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신발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요, 집에는 종이 쇼핑백이나 택배 상자를 잘라서 신발 한 클래씩 넣어도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신발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죠. 네, 이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신발장 공간을 두 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이 현관에서 수납용품 없이 이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요,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주부들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리대 위에 냄비, 프라이팬, 그리고 양념통, 도마, 밥통이 가득 차 있다 보면 요리를 할 때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주방에서도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접시, 받침대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현관에서 접시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에서는 원래 용도대로 쓰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접시 받침대를 서랍 안에 넣어주고요. 접시를 세로로 세워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접시를 쌓아두면 아래 접시를 끊을 때마다 위에 접시를 들여야 하고 또 쌓인 높이만큼 서랍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접시를 세로로 세우면은 같은 서랍에 접시를 두 배 이상 놓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이는 반찬통이나 도마도 같은 방식으로 세워두다 보면은 서랍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다음 옷걸이를 주방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벽이나 싱크대.

그 옷걸이에 거리형 집게를 달아서 행주나 수세미 장갑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옷걸이에 고리를 여러 개 달아서 냄비 뚜껑이나 프라이팬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조리대 위에 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가서 조리대가 넓어집니다. 특히 자주 쓰는 프라이팬을 옷걸이에 걸어두면 서랍을 열지 않고도 바로 꺼낼 수가 있어서 요리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념통은요, 한 곳에 모으는 방법입니다. 양념통을 조리대에 여기저기 흩어놓게 되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곤 하죠. 그런데 집에 있는 쟁반이나 큰 접시 하나를 조리대 한쪽에 놓고요, 그 위에 양념통을 모아두면은 양념통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때 쟁반이 없다 보게 되면은 큰 그릇이나 도마 위에 올려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념통을 흩어놓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쓰지 않은 양념은 아예 우측 선반이나 서랍 안쪽으로 옮겨둬보세요. 다음, 냉장고 정리도 돈을 들이지 않는 수납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물건이 많으면은 이 냉장고 문이 안 닫히고 또 찬 공기가 새어나가서 전기요금도 올라가게 되죠. 냉장고 안을 정리할 때는요, 집에 있는 그릇이나 접시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 반찬을 그릇에 넣다 보면은 냉장고 안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반찬은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고 그릇을 세로로 세워두면은 같은 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또 하나, 이 냉장고 문 쪽에는요, 자주 쓰는 것을 안쪽에는 오래 보관하는 것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방금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또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침실의 핵심은 옷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옷장 문을 닫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옷이 많아서 혹은 정리가 안 돼서입니다. 그런데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옷장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옷걸이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네, 옷걸이는 옷을 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옷걸이에 옷을 걸 때 옷걸이 하나에 옷 하나를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그런데 옷걸이를 그대로 쓰다 보면 옷과 옷 사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때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통일해 보세요. 옷걸이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게 되면 옷이 겹치고 공간을 낭비하기도 하죠. 모든 옷걸이를 같은 방향으로 걸게 되면요, 옷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공간에 더 많은 옷을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걸이를 걸 때는요, 반드시 어깨선에 맞춰 걸어보십시오. 어깨선이 무너지다 보면 옷이 늘어나고 또 옷걸이가 차지하는 공간도 커지게 됩니다. 다음, 옷걸이를 세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안에 옷걸이를 하나 더 걸어보세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스카프, 벨트를 걸어두고요. 그러면 옷장 바닥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우르 올라갑니다. 특히 스카프나 벨트처럼 자주는 쓰는데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옷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입는 옷을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옷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옷을 세워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서랍이나 선반에 옷을 쌓아두면 아래에 있는 옷을 꺼낼 때 위에 있는 옷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옷을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게 되면 원하는 옷만 쏙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옷을 세우는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이 종이 쇼핑백이나 또 택배 상자를 잘라서 옷 한 벌씩 놓고 그 상자를 세로로 세워두면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옷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고 또 이 방법은 옷장 서랍 하나에 들어가는 옷의 양이 두 배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 옷은 우로 올리는 방법이죠. 지금 입지 않은 계절 옷은 옷장 맨 윗칸이나 침대 및 수납 공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입는 옷만 아래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옷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 집에 있는 여행용 가방이나 큰 쇼핑백을 활용해 보십시오. 여행용 가방은 옷을 담기 좋고 먼지도 막아줍니다. 네, 방금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은요, 세탁실과 욕실의 공간 수납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탁실과 욕실은 좀 물기가 많고 또 물건이 작아서 정리가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도 돈을 들이지 않은 수납술이 있거든요. 먼저 옷걸이를 팔 때 건조대 대신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실 벽에 옷걸이를 여러 개 걸어두고요. 그 위에 빨래를 걸어두십시오. 옷걸이 하나에 빨래 한 벌을 걸게 되면요, 건조대 없이도 빨래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건이나 속옷처럼 작은 빨래는요, 옷걸이에 걸어두면 금방 마르지요. 그리고 옷걸이를 걸 때는요, 빨래를 펼쳐서 걸어보십시오. 접힌 채로 걸다 보면 마르는 시간이 두 배로 걸리게 됩니다. 네, 다음 접시 받침대를 욕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욕실 선반에 접시 받침대를 하나 놓고 그 위에 비누나 샴푸, 린스를 세워두십시오. 접시 받침대에 홈에 병을 세워두면 병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렬됩니다. 또 하나 접시 받침대에 수건을 걸어두면 수건이 바닥에 닿지 않고

그렸죠. 네, 그 다음 옷걸이를 수건걸이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욕실 문 뒤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수건을 걸어두십시오. 수건을 걸 때는요, 반으로 접어서 걸면은 더 잘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십시오. 젖은 수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냄새가 나게 되고 세균이 번식을 합니다. 방금 세탁과 욕실에서 취할 수 있는 이 공간 수납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수납 용품 없이 공간을 넓히는 수납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뭐 했나 생각해보면 선명히 떠오르지 않고 사흘 전 누구를 만났던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삶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좋았던 기억도 좋지 않은 기억도 빠르게 잊혀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걱정 모두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걱정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힘든 순간을 조금씩 버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작은 걱정들이 결국 우리 삶을 집어삼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작은 응원과 위로로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철의 글 도라지꽃 속에서 엄마를 불러본다를 준비했습니다. 도라지꽃은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내가 샘이 들기 시작해서부터 80고령을 넘어선 오늘까지 언제나 가슴속에 청신한 모습으로 피어있는 꽃이다. 나는 6살 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여느 애들 같으면 커가면서 가끔 세상 뜬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으려만 나는 천성이 둔한 편이었던지 뇌리 속에 어머니의 얼굴 모습을 새겨놓지 못했다. 기억에 남아있는 건 어머니의 장례를 지내던 날 새파란 도라지꽃을 꺾어 어머니 무덤 앞에 꽂아놓던 일뿐이다. 내가 왜서 어머니 무덤 앞에 도라지꽃을 꽂았는지 모르겠다. 슬퍼서일까 아니면 소꿉놀이로. 그러다 샘이 들기 시작한 8살 나던 해 새어머니가 들어왔다. 새어머니는 마음씨 착한 분이어서 나를 잘 대해주었으나 그때부터 어쩐지 세상 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강렬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집에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없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꽂아놓던 새파란 도라지꽃이 떠오르곤 했다. 나는 그 새파란 도라지꽃을 머리에 떠올리며 얼마나 많이 어머니 하며 불러보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내가 초중 1학년이부터 현성중학교에서 공부하던 겨울방학이 오는 날 외갓집 백부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외백부는 며칠 놀다가 외할머니가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면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때 외갓집은 밀산현 현성에서 90여리 떨어진 동빈촌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나는 외백부를 따라 10여 시간이나 차를 타고 밀산역에서 내려

그 먼 곳을 도보로 걸어서 갔다. 지금도 눈이 흩날리던 황량한 흥계호 갈대밭길을 걷다가 갑자기 길가의 눈 속에서 부드득 소리를 내며 장꽁 한 마리가 날아가던 일이 머릿속에 생생하다. 그때는 얼마나 놀랐던지. 외갓집에 도착하자 외할머니는 나를 붙잡고 엉엉 우셨다. 그러고 나서 낡은 가죽 트렁크 속에서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잘랐다는 머리태를 나한테 보여주었고 그 사진첩 속에 보관했던 어머니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한 손에 어머니의 머리태를 쥐고 다른 한 손에 어머니의 결혼 사진을 들고 보았다. 나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아, 얼마나 젊디 젊은가. 노을을 쓰고 나를 보는 어머니 얼굴은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도라지 꽃마냥 그렇게 청순하고 아름다웠다. 17살 나이에 결혼했다는 어머니는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소녀 미인이었다.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흘려나왔다. 옛날 여인들은 처녀 시절 길게 자른 머리카락을 잘라두었다가 훗날 머리 장식을 할 때 얹어 사용했다 한다. 아, 어머니의 유일한 흔적인 어머니 머리태. 꽃노을을 쓰고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찍은 어머니의 결혼사진은 내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재생시켜 그려놓은 유일한 기념품이다. 아, 사진 속 어머니의 아리던 소녀 모습. 그리고 도라지꽃. 내가 셈이 들어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대신해 눈앞에 떠오르던 도라지꽃. 아, 어머니의 화신 도라지꽃. 외할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는 생전에 노래도 잘 불렀다고 한다. 노래 도라지꽃은 어머니가 제일 즐겨 부르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듣는 사람 모두가 찬탄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한테 어머니의 생전 이야기를 자랑스레 들려주던 외할머니는 내가 계약해서 학교로 돌아온 후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외백부가 편지로 외할머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전해왔던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꼭 79년이 되는 금년 봄에 나는 도라지꽃 씨를 얻어 집 앞 정원에 심었다. 원래 우리 집 앞 정원에 살구나무 세 그루를 심어놓았다. 그랬건만 살구나무들 사이에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미관에 불쾌함을 주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 한 평방도 안 되는 면적에다 도라지꽃 씨를 심고 비닐하우스를 씌워 모를 키웠다. 모가 좀 자라서 보는 사람들마다 모가 너무 배서 3분의 2쯤은 솎아내야 가을에 가서 옮겨 심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3분의 2나 되는 모를 솎아내면 과수나무 사이의 공간에 심을 모가 대부족이었다. 나는 3분의 2나 되는 모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까워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리저리 궁리해보았다. 어떻게 하면 솎구지 않고 다 옮겨 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나는 먼저 시험적으로 몇 포기 심어보기로 하고 이튿날 도라지 모를 옮겨 심을 땅을 파서 고른 후 가볍게 다지고 10cm 간격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애들 장난감 삽으로 도라지 모를 떴다. 펜센트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히 집어 뚫어놓은 땅구멍 속에 옮겨 심었다. 며칠 후 보니 실오리 같던 도라지들이 죽지 않고 모두 살아있었다. 우리 집은 길 옆에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내가 펜센트로 도라지 모를 옮겨 심는 것을 보고 걱정돼 타일렀다. 촌에서 10여 년이나 도라지 농사를 했다는 한 여인은 아마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던지 이렇게 타일렀다. 아바에, 도라지 모는 늦가을에 옮겨 심어요. 실오리처럼 그렇게 가늘고 작은 것을 옮겨 살아나겠음도 살지 못하구마. 가을에 뿌리를 옮겨 심읍소. 여인은 도라지 농사에 대해 상세히 나한테 알려주었다. 가을까지 모를 기르기 위해 솎아버려야 할 모가 아까워 실오리같이 야들야들하게 자란 모를 옮겨 심는 나의 마음도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이미 실험을 통해 성공하지 않았는가.
나는 누가

뭐라 하든 먼저 옮겨 심은 도라지 모두를 세심히 관찰하며 20여일간 리용해 모두 옮겨 심었다. 아유, 몽땅 살았었구만. 우린 도라지 모를 가리만 심는 줄 알았는데 봄에 옮겨 심어도 잘 자랐구만. 예? 나한테 도라지 농사법을 가르쳐주던 그 여인이 길을 가다가 들려서 보고 감탄해서 하는 말이었다. 옮겨 심은 도라지 모는 모두 건실하게 자라더니 8월이 접어들어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한 3년 자라면 도마대는 넉넉하게 캐겠습니다. 팔면 돈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나한테 도라지꽃 심는 방법을 알려주던 그 여인이 와서 보고 부러워하는 소리였다. 돈을 벌자고 심은 게 아니오. 자풀이 무성하니 그게 보기 싫어 심은 거지. 나는 그녀에게 도라지를 심은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야산에 청신하게 피어있는 도라지 꽃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도라지 뿌리를 캐어 팔기 시작하자 도라지는 세세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고 아예 농작물로 전락돼 버렸다. 나는 실오리처럼 작고 가는 도라지 모를 옮겨 심으면서 여러 면으로 타산해 보기도 했다. 내년 봄에 도라지 뿌리를 캐어 구역 내 꽃밭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꽃밭마다 도라지 꽃이 청신하게 피어나게 할 생각. 가을에 도라지 씨를 받아두었다가 산행을 할 때마다 야산에 뿌려주거나 길가에 심어주어 도라지를 다시 야산에 돌려보내고픈 생각. 겨울만 되면 기관지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낚시친구인 차령감에게도 담은 얼마라도 나누어주어 약으로 쓰게 하고픈 생각. 이런 여러 가지 타산들을 하며 심은 도라지는 내가 바라던 대로 건실하게 자라더니 드디어 보기마다 고운 꽃들을 피워 정문을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과 함께 눈앞에 떠오르던 도라지꽃. 손수 내 손으로 심고 가꾸니 하늘새 파란 꽃들이 더욱 순결하고 청신해 보였다. 지금 내 눈에는 도라지꽃들이 전의 시절 어머니 화신으로 보인다. 아니, 분명 그렇다고 믿고 있다. 처녀 시절 어머니가 노래 도라지꽃을 부를 때면 듣는 사람 모두가 찬탄을 했다고 하니 그 시절 어머니의 노래 실력은 어떠했고 품은 꿈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나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인지 노래를 즐기고 악기 다루기를 즐기는 것 같다. 그래서 손수 가꾼 도라지꽃 밭속에 앉아 송풍금으로 도라지꽃을 연주하니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새롭게 떠오른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도라지꽃은 손의 시절 어머니의 청신한 영상이 아닐까. 똥마치 지금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연주하는 송풍금 반주에 맞춰 도라지꽃을 부르고 있을 것 같다. 아니, 분명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아, 어머니, 나는 도라지꽃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애연한 어머니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며 소리쳐 불렀다. 도라지꽃과 함께 피어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은 아마도 세월의 꽃이 되어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겠죠.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젊음을 아쉬워하고 집착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며 눈앞의 인생을 가슴 벅차도록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준비한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경희의 글 부부의 합방과 각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흔히 부부는 한 입을 돕고 자야 다투었더라도 부부간의 끈끈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시적 내가 가족을 위해 했다는 유일한 일은 전액을 거둔 후 식구들의 잠자리를 챙기는 것이었다. 20평방미터 되나 마나한 단칸방에 여섯 식구의 이부 자리를 펴자면 가마무까지 펴놓아야 했다. 나는 온목에 가로 펼 수 있는 넓은 자리에 아버지의 이부 자리를 반듯하게 펴놓았다. 그런데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 일어나 보면 아버지는 가마목 비좁은 곳에 엄마 옆에 누워있곤 했다. 세월이 흘러 식구들의 이불을 펴놓던 이 막내도 결혼해 남편과 한방에서 자며 비로소 아버지가 비좁은 가마목 엄마 옆에 누우시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부부는 한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이 자연법칙이 현대사회에서 조금씩 퇴색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바람 쐬러 공원에 나가면 한담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그 속에 끼어서 들어보면 지금 40대에서 60대 부부들 중에 적지 않은 부부들이 각방을 선호한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도 절주 빠른 현시대 각방의 필요성을 말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각방을 쓰는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모로 편하다고 한다. 각방을 쓰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간의 필요성 때문이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 한다. 지난번에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술잔이 몇 승배 돌더니만 누군가가 각방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너도 나도 이 나이에 무슨 합병이 나고 우린 각방 쓴 지 오래된다고 당연하다는 뜻이 말했다. 지금은 대부분 젊은 부부들도 사랑은 함께 나누고 잠은 각자 방에서 잔다면서 삶의 질이 제고되면서 가져오는 변화라고들 말을 이었다. 한 친구는 아들 내외가 며느리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또 우는 애를 돌보고 자기 공간에서 일을 하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각방 생활을 7, 8년을 이어오다가 결국에 리혼을 했다고 안타까움을 털어놓았다. 한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밤에 잘 때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잔다는 소위 시대가 발전함에 따른 문명한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아닌 것 같다. 32년의 부부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도 싸움을 한 날에는 감정이 상해서 같이 있는 시간조차 불편해서 갈등을 피하려고 따로 잤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따로 자니 침묵이 흘렀고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싸우기보다는 더 사람을 괴롭혔다. 여러 번 싸울 때마다 따로 잤더니 소통도 없고 문제 해결은 더욱 안 되어 무척이나 속이 탔다. 그래서 한 번은 모르쇠를 짚고 먼저 내가 말을 걸었다. 아예 따로 잘까요? 나는 편한데요. 다행히 낭만적인 남편이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며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말 좀 하지 말라며 침묵을 깨뜨리는 바람에 그 후로는 다툰 일이 있을지라도 잠자리만은 함께했다. 낙관적인 남편의 성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친정어머니의 어떤 일이 있어도 따로 자면 안 된다는 간곡한 당부를 잘 지켰기 때문에 행복을 안고 살았다고 생각한다. 합방은 오래게 있어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신체적 접촉은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함께 사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부부 감정이란 대폭풍 속에서 갈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일에서 천천히 변할 수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신체의 거리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간의 따뜻한 위로는 필연적이다. 중로년이 접어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사람들이 많다. 심장, 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같이 자면서 서로의 증상을 살피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고 부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연결고리이다. 부부가 함께 살려보면 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서운할 수도 의견이 맞지 않은 일도 수두룩하지만 하룻밤 함께 사고 나면 금방 풀리고 다시 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내음이 아닐까. 한방을 쓰면서 서로 이불을 여며주며 불을 꺼주는 그런 반려가 되어보자. 부부란 가족이란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믿어주고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계속해 다음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리병군의 글, 큰집 대문입니다. 고향에 한 번씩 돌아가면 뭔가 새로운 기운을 얻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는다. 고향에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복받은 일이다. 많은 동네가 그렇듯이 요즘은 대부분이 외지에 나가 있어 거의 사람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살던 고향도 예외가 아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 마을 전체가 조용하다. 원래는 300가구 가까이 되는 큰 조선족 동네였는데 지금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도 앞집, 뒷집, 좌측, 우측집이 비었다. 우리지만 가운데 살고 있다. 부모님은 봄에 날씨가 따뜻할 적에는 동네에 와서 마당에 채소도 심으면서 살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짐을 싸고 현성에는 아파트로 간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아파트가 더 편하다. 부모님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농촌과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일생을 농촌에서 생활한 부모님이 시내에서 뭐 할 거리는 별로 없었다.
로잉협회에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부모님은 현생에는 로잉협회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농촌의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그 집을 팔아봤자 돈이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아버지 형제 자매가 10명이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에 친척도 참 많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거나 이사가서 부모님만 남았다. 그때 추석이면 일가 친척 모두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갔는데 한때는 사람이 수십 명씩이나 됐었다. 절을 올려도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두 줄로 나누어 절을 올려야 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하나둘 이사 가거나 어른들이 세상을 뜨면서 청명과 추석에 산소에 가는 사람은 점점 적어졌다. 최근 몇 년에는 부모님만 산소에 다닌다. 고향에 돌아오면 어렸을 적 생각이 많이 나면서 감회가 새롭다. 친척들과 같이 놀던 친구들이 생각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젖어있곤 한다. 그런 점에서 고향은 참으로 신기한 곳인 것 같다. 성인이 되어서 기억 속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 고향은 과거 속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찾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아버지는 형제가 열이나 되는 대가족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렸을 적엔 큰아버지와 삼촌들이 수두룩했었다. 동네에서 제일 큰 대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다섯째다 보니 나는 네 명의 큰아버지가 있고 세 명의 삼촌과 두 명의 고모가 있었다. 두 고모는 시집을 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에 자주 갔었다. 어렸을 적에 셋째 큰아버지 집을 큰 집이라고 부르며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이 다 그랬다. 워낙 철이 없던 때라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이 왜 큰 집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열몇 살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관례에 따라 큰아들이 할머니를 모셔야 했는데 그때 첫째 큰아버지는 먼 외지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둘째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는데 둘째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격은 서로 상극이었다. 할머니는 결국 셋째 큰아버지가 모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히 셋째 큰아버지 집은 큰 집으로 되었다. 셋째 큰아버지는 그때 동네에 대장을 해서 평소에 집에 손님이 많이 왔다. 그리고 설이나 명절 같은 경우 우리 전체 가족들은 전부 셋째 큰아버지 집에 가서 명절을 보냈다.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맡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다. 셋째 큰아버지 집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부터 손님이 많고 마시는 것도 많아서 조카들도 다 셋째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가길 좋아했다. 셋째 큰아버지는 아들이 둘이었다. 그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무리 많은 조카들이 놀러와도 언제나 다 반갑게 맞이하곤 했다. 셋째 큰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반갑게 맞이했고 한 번도 귀찮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그때 셋째 큰아버지 집에 놀러가서 식사 때 거기서 밥 먹는 것까지 일상으로 삼았다. 셋째 큰아버지는 많은 조카들 중에 유독 나를 귀여워하셔서 나도 어렸을 적부터 셋째 큰아버지 집에 가기를 좋아했다. 추석이나 청명, 설 같은 명절에는 일가 친척 모두 큰 집에 모여서 며칠씩 북적거렸다. 우리 아이들도 큰 집에 가서 며칠씩 밥 먹으면서 화투나 카드 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 우리 동네에도 로무 수출 바람이 불면서 셋째 큰어머니도 외국에 나가게 되었다. 셋째 큰어머니가 나간 후 셋째 큰아버지는 부주의로 허리를 다쳐서 집에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몇 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작은 형님이 장가를 들면서 그 집에서 얼마간 살다가 집을 싸게 팔고 셋째 큰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떠났다. 나도 고중 대학을 다니면서 고향에 돌아오는 횟수는 점점 적어졌다. 그러다가 부모님도 외국에 가게 되어 고향에는 우리 집도 그냥 사람이 비게 되었다. 나는 방학에는 도시에 시집간 누나 집에 가서 한두 달씩 살다가 계약하며 학교로 갔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 이제 셋째 큰아버지 집은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렸을 적에 제 집처럼 드나들던 큰 집에 이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반갑게 맞이해주었던 셋째 큰어머니도 없다.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셋째 큰어머니는 70이 넘어서도 모텔 청소를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했다.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몇 해 전에 처자식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고

0: 아근 형님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인 판정을 받느니 마느니 하고 있다. 매일같이 북적거리던 큰 집이 이렇게 조용해지었다. 문만 열면 셋째 큰어머니가 부엌에서 두부 구는 고소한 향기가 날 것 같은데 또 같은 또래 조카들이 히득거리면서 장문탁에 걸터앉아 뒷마당 자두나무에서 딴 자두를 냠냠 먹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분명히 큰 집이건만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았다. 새 집주인은 대문 밖에서 유심히 살피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집안 구조도 마당도 전부 예전과 달랐다. 큰 집 마당에서 막 뛰놀던 때가 10살 내비였는데 이제 남아져도 40줄이 들어섰으니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다. 살펴보니 마당도 구조도 사람도 모두가 다 변한 집에서 유독 큰아버지 계실 적의 대문만이 아직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로 뾰족하게 나온 창살은 이제는 몽통해졌다. 셋째 큰아버지, 셋째 큰어머니, 형님들이 계실 적부터 있던 대문이니 적어도 30년 넘게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문은 마치 주인은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애절하게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 그게 그렇게 애절하면서도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현재 상황이 이 새빠른 대문을 통해 연결되면서 나는 적잖은 위안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나는 오래도록 그 대문을 붙잡고 셋째 큰아버지, 셋째 큰어머니하고 속으로 불러보았다. 어쩔 순 없지만 이것 또한 인생의 일부분이 아닌가 하면서.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계 녹화 미화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2: 연계 녹화 미화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새벽 종다리로 시작해봅니다. 아침을 알리는 종다리로 희망찬 아침을 시작해볼까요?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한 줄기 햇빛은 소중하고 따뜻합니다.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도 작은 빛 한 줄기가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석화 작사 지혜선 작곡의 한 줄기 햇빛 보내드립니다. 김양월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간직하는 사랑은 삶의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내 오로지 너만을 보내드립니다.

현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김철학 작사 안공민 작곡의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여정입니다. 이어서 윤양란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의 고개 보내드립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 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

0: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키가 쑥쑥 자라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며 자아의식도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영향으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동요와 함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충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윤승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는 나는 크거든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정서 일기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느낀 감정,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불안하게 한 원인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휩쓸리는 것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뽀뽀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두 번째 방법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는 간단한 활동에 몰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청각을 자극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평소 즐겨 듣는 곡이나 귀에 편안히 들어오는 음악을 골라서 10분 이상 들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꿀꿀이를 보내드립니다.

정서를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수영이나 구기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5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운동 외에도 시를 쓰거나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는 탁 트인 공간에서 마음껏 소리치거나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요.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구지 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네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친구, 선생님 혹은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만약 어떤 관계로 인해 오랜 시간 답답함을 느꼈다면

면 잠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는 결코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멋진 아저씨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나만의 정서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밝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양어장 누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심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298-800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

0: 2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혼자 몇 분을 실례로서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에서 오늘하고 내일에 특별 요청하는 서장승 주임을 려해가겠습니다.
0: 네.
1: 노트구에 75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면서 도저히 잠들 수 없었어요. 이렇게 돼서 말이죠. 서희도 보였고 중희도 보였는데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큰 말이죠. 혈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 방송 광고를 듣고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조기적으로 전문가들 말이죠. 특별 요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도경으로서 말이죠. 이 할머니가 우리 길태문진부에 오셔서 서장승 주임이 치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반갑게도 대략 한 달간 약을 다시고 이런 병증이 말이죠. 완전히 없어져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영등의 분인데 78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늘상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또 아플 때는 말이죠. 이분이 말씀을 빈다게 되면 빠개지게 아픕니다. 그래서 말이죠. 몇 년간 고생했는데 늘상 말이죠. 호주머니에 정통편을 말이죠. 정통편에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죠. 아플 때문에 이렇게 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에 방관 치료를 받아봤는데 큰 혈흠을 보지 못했어요. 이러시다가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서장승 주임이사의 치료를 대략 두 달간 받았는데 지금은 완쾌 상태입니다. 또 한 분이 70세 되는 연길에 계시는 분인데 일찍이는 말이죠. 관심병으로 자식들을 따라서 한국에 갔다가 신장에 말이죠. 지자를 말이죠. 두 번이나 안쳤어요. 그렇지만은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삐에면 숨이 차고 말이죠. 이런 증세가 말이죠. 그침이 없었어요. 또 한국에서 올 때 말이죠. 강산요란 것을 가져왔는데 큰 혈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길태 문진부의 말 소식을 듣고 서장승 주임이 치료를 말이죠. 대략 두 달간 받았는데 지금은 완쾌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장승 주임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우리 예를 해봅시다.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말이죠.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특히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과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통해서 말이죠. 이 환자분이 장부 공능이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황이 어떠한가, 이런 것으로서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파악해냅니다. 이거는 상당한 기술입니다. 이러면서 이분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연구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노경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러한 병으로 고생하거나 또 그 말이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질병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가져왔는데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분이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그리고 뇌경색에

0: 또는 뇌경색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예.
0: 내분비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 이 합병증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예.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에 예.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라든가 예.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예. 그리고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특장이 있습니다. 결절에 관계되는 질병에 갑상선 결절, 유선 결절, 폐내 결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에 담낭 결석이라든가에 신결석, 소뇨관 결석, 방광 결석에 이러한 말죠. 병증을 더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길태순 위원회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예, 네, 어떤 정황입니까?
2: 비가 안 좋아서
0: 예. 네.
2: 열물이 나고 속에서 식구물이 다 올라오고 저녁에 잘 때는 속이 더부룩하지만 12시쯤에는 너무 많이 아프고 밥맛이 없어서 주임 박창호 선생님이 참약을 먹고 많이 나아졌는데 완치되려고 어느덧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예약 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위경검사는 해봤댔습니까?
2: 아직 못했습니다.
0: 예, 박창호 주임은 지금 우리 연변에서 여러 가지 계통 질병을 잘 치료한다고 소문을 놓고 했는데 특히 소화도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큰 장기를 보입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과오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박윤덕 교수님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3: 아니, 나는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아서.
0: 예, 예. 그러니까,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정신 없습니까?
3: 예. 좀 예. 아프고 좀 답답하기도 한다.
0: 예, 예. 예, 박윤덕 주임은, 예, 어둠만 문진하기 때문에 어둠에 일찍 오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어제 저 목두에 자꾸 초보짐이 있어서 예, 처음에는 조금 해서 예, 그저 자꾸 낫겠지 하고 가만 놔뒀는데, 야, 이제 예, 피부살이 점점 두꺼워지고, 자꾸, 예, 간지러워지고, 예.
0: 예.
4: 그래서 지금, 예, 보니까, 예, 길태중이 피부과 김주임이 잘한다기에, 오늘 가서 치료받으려고 예약하자고 전화합니다.
0: 예. 이 소보짐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피부과 질병에서 보게 되면, 진단하기는 영 쉽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아, 맨발 후에 김주임이 저 찾는데 잘 됐습니다. 이 김주임이 피부과 질병 연구에 상당히 깊습니다.
4: 예.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박윤덕 주임이 사 있습니까?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5: 예, 예, 저는 예 밤에 자지 못하고 꿈이 많고
0: 예.
5: 일단 머리 흐리멍텅하고 예. 머리 아픕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예, 오늘 예, 박윤덕 주임 이사를 예, 예약하다고 된다.
0: 예, 어둔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6: 우리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예.
6: 예, 예, 예. 저는 이, 저, 날씨가 추워져 그런지, 오줌이 작고
0: 예.
6: 예. 예. 그래서 또, 내 오줌 눌 때는 좀 저리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0: 예, 예.
6: 예, 예, 예. 그래서 또, 전화기는 또, 여러 차례 소음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참 불편했습니다.
0: 예, 예.
6: 예, 예. 그래서 그 지인이 소개를 위해서 그 재영이 분이 무슨 이방면이 잘한 데서 가서, 예, 하계조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심어 맞았습니까?
6: 예. 그런 게 아무나 서고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6: 잡던 것도 좀 멈춰서고 아픈 것도 좀 덜 아프고.
0: 예.
6: 예. 잠도 별로 자는데 이전에는 뭐 여러 번 깨났는데 한 번이나 두 번 깨나면 되고.
0: 좋은 소식입니다.
6: 예. 그래서 오늘 또 예약하고 좀 한 번 한 개로 좀 더 하시려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우리 음양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양기가 부족해지는데 특히 선치에 선천지본인 신장에 양기가 부족해지면 소변이 늘상 작고 어떨 때는 말이죠 저리고 이런 증시가 나타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6: 예. 이게가 전립선이 나쁜 거죠.
0: 예, 그거는 현대의학적 진단에서 그렇게 나오죠. 내세 어떻게 됐습니까?
6: 예, 한 70 됐습니다.
0: 아, 그럼 전립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6: 예. 예,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예, 예약은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7: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하고 아프고.
0: 예.
7: 또 오유름증도 있어요.
0: 예.
7: 그리고 이 등도 뜨겁고, 발도 뜨겁고, 이 추운, 지금 어떤 가을 날씨에도 입을 덮으면 발은 바깥에 나가야 돼요.
0: 아, 알만합니다.
7: 예. 그리고 박윤동 선생님이 이런 지절도 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박윤동 선생님도 지금 저희 가서 벌려 지금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0: 예. 예. 이 우리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환자분의 증세가 쉬허 허화랍니다. 쉬허 상연이란 이런 말자 병증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이라든가 따가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면바로 잘 됐습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7: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예약합시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8: 나는 저기 숙충장 원장이 환자입니다.
0: 예.
8: 요즘 들어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저기 드문드문 이 손발도 저리지 밤에 잠도 잘 들지 못하지 해서 한 번 약 줘다 먹었습니다.
0: 예.
8: 지랭기 지금 많은 효전을 가져와서 오늘 한번 약을 더 짓자고 그럽니다.
0: 예, 이렇게 합시다. 예. 이분이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장춘으로 갔는데 월요일로 예약합시다.
8: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8: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에, 그러니까 이 서장성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에 다음과 같은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다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잠들기 바쁜 이런 병증 이외에도 우울증 하늘로 조리증이라는데 조리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소화계통질병, 비뇨기계통질병, 호흡기계통질병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접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9: 예, 저 요즘 들어요. 또 머리도 아프고 밤잠도 잘 못 잔다.
0: 예.
9: 그래서 저 소문 듣고 그 최영희 선생하고 친구를 다려서 이런 병 잘 치료한다는데
0: 예 맞습니다.
9: 예 전번에 한동안 좀 치료하고 효과 봤습니다. 근데 요즘 또 조금 더 아플까 해서
0: 그러니까 항계려동 치료를 받는 것이 근치라는 데 더 유리합니다. 참 잘 선택했습니다.
9: 예.
0: 예약이 됐습니다.
9: 예. 잠 자는데 지금 효과 많은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9: 예. 예약해 주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이분이 40년이나 치면 왔는데 치면 잘 놓습니다. 예.
9: 고생한다. 소문도 마실 때라.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10: 나는 이게 가슴이 답답해서.
0: 예.
10: 아, 그리고 숨이 아예 올라오고, 어떤 때는 머리가 땅 해나면, 얼음기 땅 나면, 딱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아,

0: 혈압은 네. 어떻습니까?
1: 혈압은 정상인데요.
0: 아, 그리고 신댄트로 해봤습니까?
1: 예. 네.
0: 무슨 문제 발견 안 됐어요? 관심병이라든가 뭐.
1: 무슨 심장에 무슨 뭐 나쁘다던데요.
0: 아, 그래서요?
1: 예. 네. 네. 네. 뭐, 무슨 대로 말하던데, 그, 예. 아직도 먹었어요.
0: 예.
1: 그래서 내, 그, 당초는 서주미사에 예. 약을 쓴 한 두 번 썼어요.
0: 예.
1: 아, 긴 게 좀 많이 나아졌어요.
0: 예, 예, 좋은 사실입니다. 예.
1: 그래서 또 한 번 더 써볼라 하고.
0: 예, 면바로 잘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 전자 먼저 나는데 오늘 녹음 연락합시다.
1: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지금 집 아빠의 부탁 받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데 지금 위가 영 좋지 않은 모양이라 그 잡수는 어째 자꾸 미흡없고 어떤 때는 밥맛도 없고 이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치료받은 성화 듣고서리 아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내일로
0: 어느 분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3: 네 서장수 의사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럼 내일에 오시겠습니까?
3: 예 그분이 내일에 가겠다 무슨 모욕도 하고 지금 돈도 차가고 그럼
0: 예 그럼 내일로 연락합시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2: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저는 예, 동생 부탁을 받고 말합니다.
0: 예,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갑상선으로 예, 오래 고생했습니다.
0: 예, 예.
4: 근데, 갑상선인데 목이 불어났습니다. 그래, 예, 그전부터 목이 불어나서, 예, 그냥 목에다 수건을 돌고 댕겼습니다.
0: 예, 그건 치료수단이 아니거든요. 예.
4: 예. 그러다가서, 이거, 장춘에서 온 서주임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치료는 오래 했습니다.
0: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4: 그래서 목이 불어났던 게 차차차차 예 쫄아들고 예 대박인데는
0: 예, 예.
4: 좀 목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더 약했어야 된다면서 그럽게다.
0: 예, 예.
4: 그래 효과는 많이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선생님은 내일이 와서 예. 한번 보이겠다 합니다.
0: 그럼 내일로 연락합시다. 이 갑상선에 예. 관계된 질병이 잘 치료 안 되거든요. 이런 전문가 오셨을 때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4: 약은 많이 쓰습니다.
0: 예, 예.
4: 그런데 예, 그 뭐가지 싫었던 게 많이 내려갔어요.
0: 예, 예. 내일로 연락합시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네.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리가 항상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걷기 좀 불편합니다.
0: 예.
5: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친구를 좀 해보려고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이 강철수 주임을 잘 선택했습니다. 이분이 첨약에다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6: 예, 저는 예, 그 개중에 저, 강철수 선생 예약을 갔다.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6: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예,
0: 그래. 예, 예.
6: 멀다고.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과호를 할 필요 없이. 예?
6: 내가
0: 지금
6: 맞춤이
0: 가졌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오세요. 예, 예.
6: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0: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그 견주염 때문에 그 발을 멀리고,
3: 예,
2: 옆에 도라도 못 넣고 도라 누보도 밤에 잘 때 아프고 옷도 못 입고 그러던 게 거기네 그 대통령의 그 강철 선생님한테서 심우 한 번 맞은 게 구달에서 발이 그래도 올라갔다 말했다.
3: 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2: 예, 한 번 예. 맞은 게 올라갔다. 그래서 효과 좋아하고 며칠치 맞은 게 지금 정말 좋아졌습니다. 오늘 가서 조금 또 공고하게 또 좀 며칠 더 치료하자고 그러는 게 오전에 예약이 혹시 되겠습니까?
3: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아, 이 서장성 주임을 놓고 본달 때에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지수는 맞아요?
3: 예, 네. 맞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나쁘고 다리 붓고 혀가 뜨겁고 하여튼 이 다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소진약을 두 번 먹었어요.
3: 예, 예.
4: 소진약을 두 번 먹었는데 효과가 좋아요.
3: 예.
4: 좋지만 이 저기 그런 다리 붓는 것도 많이 내리고 예, 심장이 막 후들거리고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이러던 게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 더 약 쓰자고 저를 예약해요.
3: 그럼 오늘로 연락합시다.
4: 예, 알겠습니다.
3: 예,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병배 올라가자고 그랬다.
3: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아, 나는 거기에 박창호 주인 선생님 배우자고 그랬다.
3: 예.
5: 나는 주의하게 손발이 계속 차단 말입니다. 이렇게
3: 아.
5: 이 다리 이게 무릎 아래는 것도 맨돌이 돼서 계속 차고 그 다음에 어제 서나 배에 나왔습니다. 단란 가서 검사할까 단란 무섭게 두껍다 때다.
3: 예, 단란백이 예예.
5: 예, 예, 옳습니다. 그렇게 두껍다 시키니까나 기름진 거 그만 못 먹고 예.
3: 예.
5: 서나 영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으로 병이 있다 말입니다. 야이한테 있고 이랬습니다.
3: 예.
5: 근데 이 방송 들을까나 딱 여기 별로 내가 맞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3: 예, 예.
5: 그래서 내 박창호 주임 선생님 댁 가서 내 지난번에 가서 돈에 가서 약을 두 번째 다 먹었습니다.
3: 예.
5: 근데 내 지금 이 손발이 이 찬 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좀 아이되고 그래던 것도 걔도 좀 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또 겨울 잡을까 또 이게 아 이건 너무 입을 많이 덮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3: 예예 예.
5: 예, 좀 기억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좀 낫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3: 예.
5: 소화기 통도 낫고 그러니까 밤에 좀 잠도 개척해 잔다.
3: 예.
5: 기침도 낫고 그래.
3: 예.
5: 그러네 오늘이부터 내 한 두 번 더 재다 먹자고 오늘이 내 가겠습니다. 일찍
3: 예.
5: 아침에 박창호 주인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3: 예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중약에서 보게 되면
5: 예.
3: 비선 예 비장하고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그런 증세가 나옵니다. 선택 잘했습니다. 그냥
5: 예,
3: 오시면
5: 예,
3: 됩니다.
5: 문제도 좀 났으니까 그래고 내 또 아이 갔다 말입니다.
3: 아 그랬어요?
5: 이번에는 가서 조금 든든히 예, 약을 쓰려고 그래요.
3: 예, 근치랄 정도까지 예, 쓰십시오. 예,
5: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과오도 예. 하지 마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아, 그리고 예, 이 서장성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여러 가지 방면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예,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3: 여기에 보게 되면 아, 경견종합증이라든가 경추병이라든가 예,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네, 그리고 족근통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3: 그리고 또 남성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여를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0: 그래서도 보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에게 말이죠. 잘 발생하는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소변이 작고, 예, 그리고 급하고, 그 다음에 말이죠. 어떤 분들은 소변을 볼 때 절연하거나 아픈 증세를 보이는 병증, 예?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도해를 보이는데요. 특히 보게 되면 월경불조라든가, 예? 통경이라든가 하늘로 뻥 놓으라는데 붕루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여성분들에게 발생하는 병증.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봅니다. 습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말이죠. 진단하기는 쉽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소보짐, 초창이라는데 청춘 여드름, 예?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변에서의 서의도 보였고 중의도 보였는데 잘 낫지 않더라 할 경우에는 이런 말이죠. 서장승 선생님 같은 국가급 전문가가 오셨을 때 치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서장수 주임이가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어떠한 증세들이 있으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말이죠 노쇠관,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아프고 호흡곤란을 느끼고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가 날 때는 꼭 이런 말이죠.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신에너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승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원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에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경제사회의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김일성 정부와 중국 남수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첫 발전 기조의 공사 기간은 64개월이고 총 건설 공사 기간은 76개월입니다. 대상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우렁차고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시공 황금기를 다 잡고 대상 핵심 공사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바삐 난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남수북조 활용에너지유한회사 공정건설부 주임 해영초입니다. 주간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발전소가 한 주일 내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서 발전량을 영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에너지의 하루 내 변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날씨 변화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 조절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서 전성 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표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 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이제 남수북조 활용에너지유한회사에서는 통풍동굴 굴착과 지보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목표를 실현하고 주체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이 전주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일 가택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2억 9천만 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 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 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 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硫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택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가리입니다.
3: 안정원.
2: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임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시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제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식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화룡도나 왕청 안도 연결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전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화룡도나 왕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당쳐짐에 따라서 우리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시공 일선을 지키며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영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0

0: 145 흥변부민 변강 안전공고의 관건적인 교통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의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이따이코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탕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3개의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대상부 대상 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차별연맹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길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착실히 일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통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아래 학습과 연구 잡지 서명 문장.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법률적 성과를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사무 의법질의는 민족사업의 장관한 책량이자 근본 대계입니다. 2018년 조화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에 모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청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 법규에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립법 방식으로 인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립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18차 당대회 내 유일하게 선을 별도로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기반하여 헌법의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성했으며 민족사무 의법치리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0: 주총공회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기돼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

0: 면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결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일꾼 공가이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유와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단결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공회 선전교양부 사업일꾼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1: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이 일전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팀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 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료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장춘 자가운전 차주 조광호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길림성 장춘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좋지요. 신강위글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포구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르즈만구리 가르만입니다.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선전하고 방천촌, 도만강 변경 풍광 등 연변 관광지 지명도를 높였으며 길림 신강 두 지역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0: 10월 8일 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을 맞아 연변조의병원에서는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심혈관내과 의무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평가, 심내혈관 건강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 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내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0: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 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 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1: 올 5월부터 6월까지 로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두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1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로인들이 올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자가 표시된 열차편 기차표를 구매할 경우 할인에 할인 가격 우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대 시간 범위를 1층 확대해 더는 주중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우대표는 10월 4일부터 육속 발매됩니다.
0: 연변주 2026년 하반기 사비수험생 대상 표준어 수준시험 신청사비 시작됐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정문이 차면은 신청을 마감합니다. 수험생은 국가표준어 수준시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 예비 신청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하지 않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2: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3: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였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3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

0: 정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네, 내일은 10월 10일 신의 혁명 기념일입니다. 그럼 신의 혁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11년 10월 10일 중국 허브숙성 무창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무창봉기라 합니다. 이 봉기가 바로 신의 혁명의 첫 번째 총성이었습니다. 무창에서 시작된 봉기는 순식간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의 통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2000년 넘게 이어져온 군주 전제 제도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은 이렇게 중요한 날로 기억됩니다.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의 시대를 끝내고 공화국을 세운 민주혁명, 바로 신의 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 등 부문에서는 최근 주민주택 구입대출 리자보조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1년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 유형은 새로 발급되는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이어야 하며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대체하기 위한 새 대출, 즉 신규 발급,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교체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입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120평방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새로 구입하는 주택가격은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현대인이 수요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3: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2: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해로운지 또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의지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을 설계하며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지혜에서 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실행력과 자기조절의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함께할 분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는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파에 앉아있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 능력은 의지력보다 환경설계와 습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하던데요. 이 실행력과 자기조절의 관계는 무엇이며 왜 자기조절이 실행력이 핵심 엔진인지요?
1: 네, 실행

0: 협력과 자기 저자의 관계는 핸들과 엔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핸들이 없이 엔진만 돌면 제자리이고 엔진 없이 핸들만 움직여도 아무데도 못 갑니다.
1: 그렇지.
0: 네, 자기 저절로 충동을 차단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지속 유지하기에 자기 저절은 실행력의 엔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소파에 앉아있고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조절력을 의지력 배틀로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1: 네.
0: 의지력과 싸워서 이기나 아니면 지나
1: 네.
0: 이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조절 능력은 의지력보다 환경 설계와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0: 네. 왜냐하면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다 쓰면 예, 방전이 되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어떤 유혹을 참는다던가 또 직장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누른다던가 점심에 그래서 우리는 점심에 참았던 걸 저녁에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반면 환경 설계는 습관은 환경 설계와 습관은 배터리를 아예 소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네. 잘 설계해 놓으면 방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 설계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면 현관에 운동화를 놓아두면
1: 네.
0: 신을까 말까의 고민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실행력의 핵심은 핵심 엔진은 자기 조절입니다.
1: 네.
0: 다만 자기 조절은 참는 힘이 되는 힘이 아니라 안 참아도 되게 만드는 힘을 말한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우리는 자꾸 자기 조절 뭔가 야 내가 운동하기 싫은 걸 참고 이겨내자. 이렇게 네.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참아도 되게 하는 환경과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진짜 자기 조절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인뇌는 진화적으로 달콤한 음식 즉 즉각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서 건강, 학업, 적응 등 장기적 목표는 보상이 멀리서 실행력이 약해지기 쉽다고 하던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도파민 보상 회로는 즉각 보상에 강하게 반응하고
1: 네.
0: 장기적인 목표는 보상 예측 신호가 좀 약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보상을 앞당기거나 유혹 자체를 제거해서 회로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옆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1: 네.
0: 즉각적 보상으로는 우리가 달달한 거 먹죠.
1: 네.
0: 네. 그리고 튀김이나 네. 그리고 또 예. 뭐 SNS에 빠지면은 또 그게 또 오래 걸리죠.
1: 네.
0: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 보상을 빨리 받으려고 뇌가 예,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건강이나 학업이나 저축 같은 장기 목표는 우리에게 보상이 멀리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운동해도 근육이 당장 내일 생기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0: 네. 다이어트가 당장에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 보상이 멀리 있는 것에서는 네, 이걸 시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학기 말에 나옵니다. 학생들
1: 네.
0: 같은 경우에도.
1: 네.
0: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해서 뭐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지?
1: 네.
0: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즉각적 보상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1: 네.
0: 첫째는 보상을 앞당겨주는 겁니다.
1: 네.
0: 운동하고 바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인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1: 네.
0: 네, 과분하지 않게. 그리고 공부를 30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1: 네. 네,
0: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 보상을 장기 목표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1: 네.
0: 네, 30분 걸으면 내가 10년 후 심장이 젊어진다. 예를 들어서 1년 후 얼마만큼 다이어트가 된다. 이렇게
1: 네.
0: 장기 목표와 보상을 즉각적으로 연결을 시켜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혹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1: 네.
0: 네, 달달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 달달한 걸 적게 사거나 사지 말아야
1: 네.
0: 합니다. 네, 저도 단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1: 네.
0: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가지만 먹자.
1: 네.
0: 단 걸 당장에 끊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루에 한 가지만 먹자 이렇게
1: 네.
0: 네,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오전에도 먹고 오후에도 먹고 했는데 네,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1: 네.
0: 제일 중요한 핵심은 뇌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뇌를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장기 목표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참 그 전략이 참으로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보상을 앞당겨준다.
0: 네.
1: 또 이 즉각적 보상 장기 목표와 연계 유혹 자체도 좀 줄이는 것이
0: 네.
1: 좋을 것 같네요. 이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원리는 하고 싶은 행동의 마찰은 줄이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의 마찰은 늘리는 것이라 하던데요. 예를 들어 운동화를 현관에 두면 운동할 확률이 높아지고 과자를 높은 선반에 두면 먹을 확률이 줄어들죠. 이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하고 싶은 행동의 마찰은 줄이고 하고 싶지 않는 행동의 마찰은 늘리는 겁니다.
1: 네.
0: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운동화를 현관에 두면 운동할 확률이 올라가고 과자를 선반에 두면 먹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인간은 귀찮음에 아주 약하답니다.
1: 네.
0: 그래서 3초의 마찰만 생겨도 행동 확률이 줄어든대요.
1: 네.
0: 네. 독서를 늘리고 싶다면 책을 베개 옆에 두고
1: 네.
0: 스마트폰 충전기는 거실에 두지 말아야 핸드폰 사용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물 마시기를 늘리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책상 위에 물병을 두고
1: 네.
0: 야식을 줄이고 싶다면 냉장고 안에 그런 야식거리를 적게 사두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지력은 결정이 순간에 쓰입니다. 게으름을
1: 네.
0: 이기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게으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1: 네.
0: 네. 3초의 마찰 우리 게으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그 내가 먹고 싶은 야식이 없다면 사는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적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게으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게으름 리용
0: 네.
1: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은 반복을 통해 자동화된 행동으로 의지력 소모 없이 실행됩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습관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의지력 소모 없이 실행되는 자동화된 뇌의 전략 시스템 행동입니다.
1: 네.
0: 네. 습관이라는 건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1: 네.
0: 자동화되면 의지력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냐 아니면 나쁜 습관을 만드냐는 그 사람이 인생이 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의지력을 쓰는 사람은 없죠.
1: 네.
0: 습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행동, 습관 이렇게
1: 네.
0: 되는데 신호는 현관에 운동화를 두는 것이 신호입니다.
1: 네. 네,
0: 신호 주는 거고 행동은 네. 운동화 신기입니다.
1: 네.
0: 보상뇌가 기억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가 반복이 되면 이 신호, 이 행동이 보상 행동을 자동 저장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1: 네.
0: 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0: 야, 나 매일 30분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운동화 신고 현관에 1분 있어보자.
1: 네.
0: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습관에 붙이는 겁니다.
1: 네.
0: 네. 커피를 마신 후 스쿼트 10개 하기 이렇게
1: 네.
0: 하는 것처럼 이미 굳어진 행동 뒤에 새 행동을 살짝 붙여주는 겁니다.
1: 네.
0: 네. 이것을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즉시 보상해 주는 겁니다.
1: 네.
0: 내가 오늘 했으면 달력에 체크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도파민이 생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저녁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기. 네. 예, 이렇게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네. 위대한 실행력은 위대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자동화를 만드는 것에서 옵니다.
1: 그렇네요. 이 가장 강력한 실행력.

0: 여행 전략 중 하나는 일단 2분만 5분만 시작하는 네. 것입니다. 이 시작의 문턱을 낮추면 뇌가 행동을 시작하고 일단 시작하면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전략이 심리학적으로 왜 효과적인지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첫째는 시작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네. 뇌는 30분 운동이라는 큰 과제를 보면 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2분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까지 2분? 네. 그거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둘째는 작업 착수 효과입니다. 네. 일단 시작하면 뇌는 그 행동에 몰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만두기 좀 아까운데 조금만 더 해볼까? 네. 그래서 1, 2분 좀 더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네. 나는 2분이라도 했다는 성공 경험이 쌓이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문턱이 또 낮아집니다. 네. 네. 예를 든다면 책을 읽고 싶다면 한 페이지라도 읽자.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목록만 쭉 봐요.
0: 네.
1: 와, 이 책의 목록이 이렇게 8장까지 있구나. 네. 그러면 나는 이 책의 목록에서 어느 부분이 관심이 가는가? 이것만으로도 또 조금 시작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청소를 하고 싶다면 책상 위 2분간만 정리하자.
0: 네.
1: 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줄뛰기 20개만 하자.
0: 네.
1: 네, 그건 쉽죠.
0: 네.
1: 네, 이렇게 중요한 건 시작한 뒤 그만둬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0: 네.
1: 2분만 하고 멈춰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그 2분이 5분이 되고 한 달 뒤에 30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네. 내가 알아서 합니다.
0: 네. 그렇네요. 이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두엽 기능을 억제해 충동적 행동을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실행력을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는 실행력이 포기될 때가 많죠.
0: 네.
1: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0: 네.
1: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전두엽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0: 네.
1: 충동 행동이 이러면 증가합니다.
0: 네.
1: 그래서 화났을 때 뭐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그 원인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러면 감정이 흔들릴 때 실행력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첫째는 감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0: 네.
1: 아, 나 지금 화났구나.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달아주면 전두엽이 다시 네. 활성화가 됩니다.
0: 네.
1: 네. 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해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을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고 합니다.
0: 네.
1: 두 번째는 결정을 미뤄야 합니다.
0: 네.
1: 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절대 결정하면 거의 100% 후회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10분만 호흡하고 6초만 네, 조금 참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해도 됩니다.
0: 네.
1: 셋째는 신체를 먼저 진정시켜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0: 네.
1: 산책을 하거나 급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찬물로 씻는 것도 좋습니다. 3분만.
0: 네. 네.
1: 네, 3분만 손 씻기를 하거나 세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고 찬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0: 그러네.
1: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화가 나면 어쩝니까? 야, 냉수 한 컵 가져와 하죠.
0: 네.
1: 네, 이것이 신체를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신체가 진정이 되면 뇌도 따라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화났을 때 그냥 우리가 종이에 메모해뒀다 이튿날을 보면 그거가 너무 나 스스로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화났을 때는 그냥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파도 타기를 잘 못할 때는 쉽게 올라타지 말아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감정을 인정해야 하고 결정을 미루기 또 네. 신체를 먼저 진정시켜야 네.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 실행력 유지할 수 있네요.
1: 네.
0: 이 자기 조절의 실패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면 오히려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이 실패하고 더 빠르게 회복하고 목표를 더 잘 달성합니다. 자기 자비와 실행력이 관계, 그리고 자기 자비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뭔가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네. 나 자신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네. 자신을 돌아보는 건 좋은데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청소년들도 와서 이 자책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자책하면 뇌는 위협을 느끼고 도피 행동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잠수타는 사람들이 있죠.
0: 그렇죠.
1: 네, 그때 뇌가 도피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0: 네.
1: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자꾸 미루게 되거나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네, 나옵니다.
0: 네.
1: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이 실패 후에 더 빠르게 회복하고 네. 목표를 더 잘 달성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이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었구나.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라는 태도가 중요한데 자기 자비를 키우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친구에게 하듯 자기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0: 네.
1: 아, 너 왜 그랬어? 하고 질책하지 않고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위로해주죠.
0: 네.
1: 그래서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둘째는 이 자기 조절 실패를 데이터로 봐야 됩니다.
0: 네.
1: 아, 이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0: 네.
1: 네, 데이터로 보고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을 기록해둬야 합니다.
0: 네.
1: 네, 하루 세 가지 내가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비가 네, 커집니다.
0: 네.
1: 그래서 자기 자비는 자기 실행력이 연료입니다.
0: 네.
1: 자책은 브레이크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자기 자비를 실행하면 됩니다.
0: 그렇네요. 외적 보상은 단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만 지속력이 약합니다.
1: 네.
0: 반면 내적 동기는 장기적 실행력을 강화한다고 하던데요. 이 자기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내적 동기 키우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엄마들이 엄청 많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0: 네.
1: 네, 우리 외적 보상은 단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여주죠. 돈으로 보상하든가
0: 네.
1: 특히 사춘기들은 스마트폰을 사주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엄청 많이 합니다.
0: 네.
1: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기대를 또 저버리지 못해서 그걸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죠.
0: 네.
1: 네. 그리고 이런 외적 보상이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집니다.
0: 네.
1: 그런데 반면에 내적 동기는 장기적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0: 네.
1: 내적 동기를 키우려면 첫째는 자율성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0: 네.
1: 네, 둘째는 유능감을 만들어주는데 작은 성공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0: 네.
1: 지난주보다 나 5분 더 했네 하는 것만으로도 동기가 올라갑니다.
0: 네.
1: 셋째는 연결감입니다. 이 활동이 누군가에게 도움된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외적 보상은 미끼입니다.
0: 네.
1: 네. 내적 동기는 엔진입니다.
0: 네.
1: 미끼는 한 번만 쓰면 사라지죠.
0: 네.
1: 네. 엔진은 스스로 돌아갑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네. 스스로 우리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0: 네. 네, 자신이 왜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행력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왜를 찾고 그것을 일상에서 상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뭐 감정이 올라올 때 사용해도 좋고 내가 논리적으로 뭔가 답을 찾아야 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0: 네.
1: 자신이 왜 이 목표를, 왜 이 행동을, 왜 이 생각을 해야 하는지
0: 네.
1: 명확히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행력을 유지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을 왜의 힘이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왜를 찾는 방법은 네, 간단합니다.
0: 네.
1: 운동을 왜 해?
0: 네.
1: 네, 자신한테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운동을 왜 해? 그러면 답이 나오죠.
0: 네.
1: 네, 건강하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건강하려고 하면 그러면 건강해서 뭐 할 건데?
0: 네.
1: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겠죠.
0: 네.
1: 네, 어떤 분들은 가족과 오래 살려고. 예. 네. 그러면 또 왜로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과 오래 살아서 왜 뭐 할 건데?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선주를 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가족과 오래 살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가족들한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렇게 왜로 다섯 번만 물어봐도
0: 네.
1: 예, 내 안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답이 나옵니다.
0: 네.
1: 그러면 그 답은 나에게 진짜 동기가 됩니다.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좀 공부에 동기를 갖고 했으면 좋겠대요. 그냥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거 잔소리만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라는 질문을 다섯 번만 아이한테
0: 네.
1: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 왜를 일상에서 상기시키는 방법은 휴대폰 화면에 이 문구를 넣어주는 겁니다.
0: 네.
1: 휴대폰을 우리가 엄청 많이 사용하죠.
0: 네.
1: 문구를 넣어주고 둘째는 냉장고나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0: 네.
1: 셋째는 아침 1분 명상으로 왜를 떠올려보는 겁니다.
0: 네.
1: 이건 다 할 수 있죠.
0: 그렇죠.
1: 네,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출근해서 할 수도 있고 아침 깨나자마자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렇게 왜를 하면은 방향이 명확한 배는 어떤 파도에도 항구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0: 네. 네, 사회적 지지와 책임감은 실행력을 크게 높입니다. 운동 파트너 온라인 커뮤니티 등 함께하는 실행이 자기조절에 어떤 도움을 주며 어떤 유형의 사회적 환경이 가장 효과적인지요?
1: 네, 사회적 지지와 책임감은 실행력을 크게 높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약속을 어기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오늘 안 가면 파트너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기죠.
0: 네.
1: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 인증샷을 올리거나 인증을 하는 것도 같은 효과입니다.
0: 네.
1: 제가 아침마다 조깅을
0: 네.
1: 했습니다.
0: 네.
1: 네.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첫날 할 때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침 조깅 하루.
0: 네. 네.
1: 그리고 100일을 견지하려고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중간쯤 하면서 제가 그날 몸 상태도 안 좋고 피곤하고
0: 그렇죠.
1: 하니까 나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매일 이렇게 모멘트에 하니까
0: 네.
1: 그걸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0: 그렇지.
1: 계셨고 조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걸 100일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제가 감독해드릴 거요 하는 겁니다.
0: 네.
1: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가끔 모멘트는 안 올렸지만 내가 한 날은 이분이 감독으로 문자 오늘은 조깅을 안 하셨습니까? 문자 온 거예요. 네, 제가 했는데 안 올렸습니다 했더니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꼭
0: 네.
1: 하세요.
0: 네,
1: 이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이제는 몇 년을 하셨대요. 아침마다 조깅을.
0: 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하신대요. 정말 탄탄해요.
0: 네.
1: 네, 굉장히 연세 있으신데
0: 네.
1: 정말 온몸이 근육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도 견지를 하면 저렇게 온몸에 근육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그걸 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책임감이구나.
0: 네.
1: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말 내가 하는 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나를 감독해 주는 것이 내가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환경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소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0: 네.
1: 네. 너무 크면 익명성이 생기고 너무 작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이면 적당합니다.
0: 네.
1: 네. 또한 장기적으로 만남이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0: 네.
1: 주 1회 인증을 하거나 네. 월 1회 모임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해주는 겁니다.
0: 네.
1: 네,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러닝 모임 이렇게 네. 예, 개인의 시보다 훨씬 강

0: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네. 네, 주 3회 네. 이렇게 해서 등산 모임을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라는 말이 이 실행력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미루기는 자기조절 실패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미루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조절 전략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미루기는 자기조절 실패의 대표적 증상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조절 실패입니다. 네. 우리는 게으름으로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이 싫어서 두려워서 지루해서 미루는 겁니다. 네. 미루기를 극복하는 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과제를 5분 단위로 쪼개서 하기입니다. 네. 네,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서론 첫 문장만 쓰자. 네. 네. 둘째는 시작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네. 오늘 안에 하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 2시에 하자. 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네. 셋째는 유혹을 차단하기입니다. 작업 중에 스마트폰을 옆에 두면 네. 알림이 울리면 보게 됩니다. 네. 궁금해지죠. 네. 그래서 작업 중에는 모음을 넣거나 다른 방에 두면은 좋습니다. 네. 네. 네 번째는 자기 자비를 해주는 겁니다. 네. 미뤘다고 자책하면 더 미루게 됩니다. 네. 네, 자책하면 뇌가 도피한댔죠. 네. 그래서 자기 자비를 해서 아 내가 지금 미뤘는데 10분 뒤에 이것만 하자. 이렇게 네. 목표를 쪼개서 하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냥 계속 두고 계속 미루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알림을 놓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루기 반대는 의지력이 아니라 작은 시작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자기 조절 능력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과 작은 성공의 축적을 통해 서서히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이 자기 조절을 훈련으로 접근하는 마음가짐과 장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자기 조절 능력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근육처럼 꾸준한 훈련과 작은 성공의 축적을 통해서 서서히 강화됩니다. 네. 훈련으로 접근하는 방법에서 첫째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한 행동을 봐야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실패를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넘어지는 것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네.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뇌는 미루기를 하거나 도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장기적 관념을 갖고 1년 후의 날을 항상 상상해 봅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감사일기를 오늘까지 88일째 쓰고 있습니다.
1: 네. 매일매일.
0: 네. 매일매일 씁니다. 네. 네. 100일을 견지하려고 시작을 할 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바쁘면 까먹잖아요. 네. 근데 알림을 놨습니다. 저녁마다 네. 알림을 놓고 하고 있는데 네, 88일째 하니까 감사가 일상의 습관이 된 겁니다. 네. 그냥 누구를 만나도 습관적으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이 감사일기를 365일 쓰면 내가 어떻게 될까? 네. 가끔 상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1년 후의 나를 상상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은 솔직히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을 네. 만들어 시스템 구축. 놓는 겁니다. 네.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환경과 습관과 사회적 구조를 설계해서 네, 예를 든다면 매일 아침 6시에 운동복을 입고 현관에 서 있는 것을 1년만 반복해도 네. 네, 그다음 행동을 귀찮아서라도 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1: 네.
0: 네, 자기 조절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은 누구나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2분만 시작해 보면서 1년 후 여러분과 저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기 조절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실행력은 하루아침에

챙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의 반복, 환경의 설계, 그리고 자신과의 협력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자기 조절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돕는 지혜입니다. 이 지력은 유한하지만 시스템과 습관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실행력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도 말고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그 중간에서 자신과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한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